0: 토요일 오늘 아침 첫 곡, 윗집 주인장이죠. 테이, 테디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였습니다. 그 주황색 악어, 아, 그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예. 귀엽더라고요. 4117님, 요즘 날도 덥고 책조 좀 읽을 겸 시원한 동네 도서관 다니고 있는데요. 아, 도서관 잘 이용하면 진짜 최고죠. 근데 옆자리에 접착 메모지가 붙어 있길래 봤더니, 야, 집중해. 옛날에도 그렇게 공부하면서 딴짓 하더니 다 커서 어른 돼서도 그러냐? 집중해. 집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왠지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분 같은데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려고 붙여놓으셨나 봐요. 열공하시길. 여러분도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책상 앞에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나 문구 적어놓으신 적 있나요? 저는 붙여도 볼까 했지만, 예, 그게 뭔 그렇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라도 붙여놓을까? 앨범 하자. 아, 정말 기다려주시는 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5908님, 학원 다니기 시작한 우리 아들 필통에 지우개 가루가 가득 들어있길래, 예, 이거 왜 여기다 넣었어? 물었더니 학원에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냥 여기 버렸어. 바닥에 버리면 선생님 청소하느라 힘드시잖아. 이러네요. 야, 좀 이렇게 마음이, 저 같으면 그냥 왼쪽에 조금, 오른쪽에 조금 지능적으로다가 우리 집도 아닌데 이랬을 텐데. 아유, 이렇게 착한데 다음에 가면 쓰레기통 어딘지 꼭 여쭤보렴이라고. 근데 또 쓰레기통이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학원이니까 있겠죠. 아유, 마음이 이렇게 고와가지고. 자, 그러면 광고 듣고 토요일 오늘 아침 1부 이어드립니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딱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0: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케임의 사랑합니다. 이 곡이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앞에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태희 씨도 거의 비슷할 때 데뷔를 한 것 같아요. 2023년? 22년? 그쯤. 아, 2021년. 2002년이 아니면 3년. 아, 2004년이에요. 팀이 2003년, 태희는 2004년. 아우, 작가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오늘 가게가 쉬어서요. 남편하고 원주로 동치미 막국수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꼬불꼬불 국도로 가니까 느리긴 해도 길가에 볼 게 많아요. 아, 그치. 이렇게 가지 않을 때는 거리 풍경이 안 들어올 테니까. 맞점하세요. 3588님. 주말이랑 아이랑 숲속 놀이터에 나왔다는 신지영님도. 아이는 모래놀이하고 저는 그늘에서 오아윤 듣는데 시원한 산바람이 솔솔 불어와 이마가 시원해요. 그죠. 이 바람이 무시 못하죠. 특히 숲속에서는 한여름이라도 그늘만 지고 타이밍 잘 맞으면 정말 시원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텐데 역시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빵 만드는데 반죽을 잘못해서 다 버렸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영업하셔야 되는데 다시 만들 시간도 없고 이 빵은 빼고 다른 것만 팔아야겠어요. 인생 그런 거지 뭐. 하하하 라고. 아유, 전소정님. 아니, 프로인데. 아, 이게 또 이런 일이 있군요. 반죽 잘못되면 다 버려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마마스건의 노래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좀 달래볼까요? Parts of Gold.

머른5의 슈가였습니다. 조우현님, 매주 주말이면 시간 맞춰서 오늘 아침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미니에 가입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토요일은 딸아이 수영 강습이 있는 날이라 밖에 앉아서 어프 어프 수영하는 딸을 보면서 듣고 있어요. 소소하지만 평화로운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진짜 막 활어들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 수영장에 그냥 예 첨벙첨벙첨벙. 6742님 지금 딱 듣고 싶어서 신청해봅니다 하셨는데 주중에 신청하신 곡인데 듣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박재범입니다. 좋아.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금 강원 동해안 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이 지역에는 강한 비바람으로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는 등 돌발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비가 내일 오전까지 최고 120mm, 많은 곳은 중부 산지와 중북부 동해안 150mm, 그리고 북부 산지로는 200mm 이상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외곽으로 나들이 가는 차량은 평소 주말보다 현저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남사와 천안 일대 포함해 총 14km 지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까지 10km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책에서 만난 문장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아침 귀를 기울이면 마음은 뇌의 활동에서 비롯되고 뇌는 위장, 간, 심장 같은 몸의 장기 중에 하나이니 몸과 마음이 서로 무관할 리 없다. 일상을 잘 꾸려가며 건강한 몸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음 건강의 바탕이 된다. 그런데 그런 일을 신경 쓰지 않고 지내거나 너무 어렵게 여기거나 알고 있는 정보도 일상에 적용해 생활화하지 못하는 성인들이 생각보다 참 많다.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곧 자신을 돌보는 일인데 그 중요한 일을 잘하지도 못하고 잘할 생각을 하지도 못한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이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소홀해도 된다는 암시적 메시지에 노출된다. 내 몸을 돌보는 역할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그 돌봄을 대접처럼 받으며 학업이나 일을 잘하면 된다는 메시지. 그러다 보니 방을 청소하고 음식을 스스로 준비하고 그릇을 닦아 정리하고 옷을 세탁하는 등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나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다른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서 멀어진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덜 가치 있다고 여긴 그 일이 사실은 긴 훈련과 시행착오, 많은 정보와 지식, 정성과 노력이 드는 나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간과한다.

자, 오늘 귀를 기울이면 임상심리학자입니다. 박혜연님의 책 불안세대를 위한 심리학 마음은 아직 수습입니다의

6월 20일 오전 9시 20분 경상북도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하세요.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수습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일이 바쁠 땐 밥을 굶고 잠도 줄이고 그게 열심히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얻은 게 성과보다는 병이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힘들게 번 돈을 집에다 쏟아붓고 사는데 정작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쉬고 살림하는 일은 뒷전인 게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듭니다. 저도 읽어드리면서 아 진짜 너무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예. 근데 이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일 테니까요. 네. 아예 그냥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있을 테니까. 자, 진경님 좋은 문장 감사드리고요. 유산균 세트와 호박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소라님의 신청곡 준비했는데요. 힘나는 노래를 듣고 싶은 주말이에요 하시면서 야 이거 참 그쵸 아주 예전 마빈 게이의 히트곡 태미 테레로이라는 여성 싱어와 함께 노래한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저도 오랜만에 듣습니다.

6월 20일 오전 9시 30분 강원도 속초 산지, 고성 산지, 양양 산지, 강릉 평지, 인제 산지에 호우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해 주세요.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빌 위더스의 목소리, 글로버 워싱턴 주니어의 색소폰이 함께한 정말 클래식이죠. 이 정도면 Just the Two of Us 오랜만에 함께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하지감자 캐로우라고 하셨고 5남매가 전국 각지에서 달려왔습니다. 날 더워지기 전에 일한다고 새벽부터 시작했는데 어째 다들 손은 쉬고 입만 일해요. 아유, 그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만나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음 동동 띄운 믹스커피만 축내고 있는데 오늘 안에 다 끝내려나 라고. 근데 또 그거 아시죠? 하다 보면 이런 게 뚝딱 끝납니다. 네. 8864님, 아침에 남편이 유부초밥을 해줬거든요. 근데 밥솥이 고장 났는지 김이 일찍 빠져서 고두밥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밥에 찰기는 없었지만 남편이 해준 거니까 맛있었어요. 그렇죠. 차려주는 밥 못 이기죠. 네. 5784님,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또 마산에서 5502님이 거실 창밖에 무학산을 바라보며 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서 이 황금 같은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뭐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낮잠도 자고 그래도 되는, 네, 뭘 잘 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또 에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편안하게 고민하세요. 신청곡 엘사의 몽키아두, 몽키아도 오랜만에 듣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자,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몽캐도는 나의 선물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에 엄마고에다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곡도 아다모의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히트했던 쌍투아마미라는 노래 기억하세요? 이건 찾아보니까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하트스트송 이거 화요일날 들려드릴 때부터 막 하트가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선물 같은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영애님의 50주년 기념 싱글 눈비 스노우 레인이었어요. 김태원 씨의 프로듀싱. 무엇보다 한영애님의 이 매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곡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2362님 이 노래 친구가 무조건 좋아할 것 같은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라고 톡 보냈습니다. 감상평 한가득 써서 보내길 기대해봅니다. 예, 기대하신 감상평이 도착했을지 모르겠어요. 3877님 노래를 집중해서 듣다 보니 지는 꽃도 아름답다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노을을 보면서 들으면 눈물이 찔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예, 많은 분들이 이 노래에 공감해 주셨고 하트를 눌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중에 미니

0: 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곡 있을 때 하트 눌러주시면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곡 주말 3부에 한 번씩 다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늘 아침 3부 이어드릴게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다시 산책해 갔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콜드플레이의 In My Place 함께 들었습니다. 자, 토요일 오늘 아침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주말에만 있는 코너죠.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서너 곡 편안하게 들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코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릴게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자, 오늘은 수원 장안구에서 김효영님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 드릴 텐데, 플리즈 제목이 육아는 체력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5살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 아침 가족입니다. 연년생이라 안 그래도 힘든데 요즘 애들 둘이 어찌나 싸우는지 말도 못해요. 끓어오르는 화를 식히고 에너지 충전도 좀 하려고 파워풀한 노래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를 비롯한 연년생 키우는 부모님 그리고 전국의 육아 동지들을 위해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 봅니다. 어찌나 힘드셨는지 역대급으로 짧은 플리 소개였습니다. 자, 우선 좀 에너지 넘치는 곡들 세 곡 들려드릴 텐데요. 엑소의 파워, 레드벨벳의 덤덤, BTS의 다이너마이트. 편안하게 충전하시죠.

자, 오늘 육아는 체력전이라는 제목의 플레이리스트 김효영님 듣고 계시면 좋을 텐데. 자, 지금 BTS의 다이너마이트, 앞서 레드벨벳, 덤덤, 엑소 파워까지 진짜 파워풀한 노래들 이어들었고요. 효영님께는 로스팅 원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연년생이면 또 한참 싸워도 또 그만큼 서로 버팀이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뭐, 예, 저는 외동이지만 전국의 모든 육아하고 계신 아침 가족들 힘내시고요. 이 코너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뭐 예, 이야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그 노래들, 그러니까 뭐 요즘엔 이제 플레이리스트라고 좋아하는 노래들 따로 모아주신 폴더, 네. 왜 이 노래들을 넣었는지 사는 이야기와 함께 알려주시면 저희가 주말에 이렇게 여유될 만큼, 아직 효영님 플리 안에 있는 곡 한 곡 남았는데요. 요 곡은 조금 앞에 곡들과는 좀 느낌이 달라서 저희가 멘트하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소희의 노래인데요. Not A Dream이라는 노래, 육아는 체력전 플리에서 한 곡 더 들려드립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지금 비도 비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전라 해안, 경남권 해안, 제주도에는 순간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어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밤까지 많은 비가 예상돼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캠핑장 그리고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는 고립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수리티터널 1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으로 모현터널 여기도 1차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터널 진입하기 전에 미리 다른 차로로 조심히 진입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상혜영님,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사과농부 이창종입니다. 얼마 전 봄에 사과꽃 사진으로 보내드렸더니 사연 소개해 주셨죠? 사과꽃 처음 보신다고.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혀 벌써 이만큼 자랐습니다. 사과도 방송 듣고 잘 큰 것 같아요. 네, 저 이창종님 기억납니다. 그때 보내주셨던 그 사진도 작가님이 다시 보여주셨는데 벚꽃보다 더 이쁜 꽃 못 보셨죠? 그러면서 근데 지금 보내주신 사진이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이제 손바닥 크기를 가늠해서 볼 때 탁구공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동그랗게, 아 너무 예쁜 연두색. 올해는 평년보다 비가 더 귀하다고 들었는데 이만큼 키우시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또 사과도 그 마음 알아서 잘 크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자라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붉은 사과가 되는 거겠죠? 가을쯤에 창종님의 붉은 사과 사진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휴, 그나저나 점점 더워질 텐데 건강 잘 살피시길 응원하면서 6월 20일 토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 전해봅니다.

자,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오늘 사과농장 주인 이창종님 사연과 함께 들었는데요. 그 작가님들이 다 찾아주셨어요. 4월 20일 날 꽃사진을 벚꽃보다 더 이쁜 꽃 못 봤죠? 이렇게 해서 보내셨고, 5월 4일에도 거기에 이제 사과가 막 맺혀지는 그때 또 형님이 사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보낸다고, 이렇게 꽃이 수정되고 사과가 5개 열리는데 여기서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줄 겁니다. 아, 또 그런 이제 노하우가 있군요. 정말 사과 하나 수확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창종님 덕에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을쯤에 정말 잘 익은 사과들, 네, 아주 가득 수확하시기를 저희도 응원 드립니다. 8월에 결혼하는 남편의 절친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잘해주는 삼촌인데다가 또 남편 힘들 때 여러모로 도움을 준 분이라 마음이 몽글몽글한 게 묘하더라고요. 방송으로 축하해주고 싶어서 문자합니다. 근데 성함이라도 좀 알려주시지. 네. 9528님. 네. 햇볕이 많이 뜨거워져서 요즘은 갓 돌린 빨랫감을 건조기가 아니라 그냥 빨랫대에 말리고 있어요. 널고 걷고 개는 게 좀 귀찮지만 햇볕에 말린 뒤 특유의 냄새와 느낌이 좋아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그쵸. 건조기, 이게 또 이제 티셔츠 같은 거는 볕 잘 들 때 쫙쫙 펴가지고 그대로 쫙 마를 때 그 느낌이 있죠. 빨래. 저도 요즘 둘째 때문에 아주 빨래가 많이 늘어가지고. 6963님. 네. 자, 이어서 어떤 노래 들을까요? 우선 리얼 그룹, 네, 스웨덴을 대표하는 아카펠라 그룹이죠. Walking Down the Street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곡이야말로 주말에 예, 잘 어울리는 주말 플리에 좀 담아두면 좋을 만한 핑크 마티니 Hang on Little Tomato 였습니다. 1142님 친구한테 주말인데 뭐해? 연락했더니 야구 원정 경기 보러 간대요. 저는 파워 집순이라 멀리까지 경기 보러 가는 그 열정이 신기하면서 막 부럽고 저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게 할 뭔가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하냐고 연락해서 야구 원정 경기 안 보러 가면 뭐 하려고 그러셨나요? 아, 현관문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열리니까 네. 너무 스스로를 그렇게 집순이라고 그렇게 가둬놓지 마시고요. 예, 아직 날이 깁니다. 네. 뭔가 움직여야 일도 일어날 테니까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힘내세요. 지난 수요일에 작지만 소중한 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2921님 자가를 마련하신 거군요. 드디어 도배 싹 하고 오래전부터 찜해놨던 조명으로 바꾸고 가구도 좀 바꿨더니 정말 새롭습니다. 우리 내 가족 행복하게 잘 살자. 아, 그래서 양화대교 신청하실 줄 알았더니 자이언티는 맞는데 슬기와 함께한 멋지게 인사하는 법 신청하셨거든요. 네, 새 집에서 지금 듣고 계시죠?

0: LG체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솔루텍
1: 1544-8777.
4: 지친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아침 가족들 감사합니다. 끝곡은요, 7064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어프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자, 편안한 토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일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0: 안녕하세요. 트리플S 주빈 채연입니다. 저희 트리플S는 앨범의 타이틀곡부터 유닛의 구성까지 모두 팬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되는 그룹입니다.
1: 가끔은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결과가 걱정될 때도 있지만 투표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 결과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죠.
0: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를 증명해내는 것 역시 저희의 몫이니까요.
1: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순간 어떤 길이 정답일지 두렵다면 걸음을 멈추기보다 내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여. 내가 무너지고 상처받을 때 당신이 나의 세상을 비춰줄 테죠. 내가 메마른 강일 때 당신이 홍수를 내려주시겠죠. 주말의 찬가, Hymn for the Weekend. 예, Weekend. Coldplay. 그리고 미국의 비욘세의 피처링으로 화제가 됐던 이 노래. Hymn for the Weekend.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토요일. Coldplay하고 비욘세는 이 주말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 좀 비슷하겠죠. 뭐 이번 주에는 애들 데리고 나가서 좀 외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부모님한테 오래간만에 또 전화 드려서 애들하고 영상 통화 좀 할까. 뭐 요즘 주말마다 공연 없으니까 주중에는 뭐 여유 있게, 주말에는 더 여유 있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스타들 아닐까. 뭐 여러분의 토요일은 어떠신가요? 오늘 아침 안녕하세요. 토요일 이문세입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0: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증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아, 이 발레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힙합 춤을 춰야 될까요? 멜로디가 아주 익숙하시죠? 그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샘플링한 미국의 래퍼인 라크로스가 예, 샘플링해서 새롭게 편곡한 노래 Save Me라는 제목의 연주와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그 이런 얘기 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서 도착한 사람보다 더 멋있는 사람은 약속한 마음까지 지키는 사람이라고. 예. 오늘도 그 마음 변치 않게 이 토요일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예. 여기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 날씨에 그래도 어울리는 음악들 쫙 좀 준비를 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해가 쨍 하면 안 되는데 흐린 날, 비 오는 날에 이 포커스를 맞춘 그런 음악들이거든요. 네. 아, 6월이 원래 뭐 장마철이잖아요. 예, 장마철. 근데 아직 서울은 장맛비까지는 쏟아지진 않았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까지도 이 장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 오늘 같은 날 빗소리 들으면서 운전하시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드라이빙 뮤직인데 비가 내리는 날 조심스럽게 운전하면서 창문을 다 닫고 볼륨을 쫙 올리면서 이런 음악이 나온다면은 분위기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노래 중에 빗소리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진짜 창문을 닫고 볼륨을 높이면은 그 사운드가 아주 기가 막힌

그 노래에도 품격이 있는 아델 Send My Love, Send My Love라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원래 제목이 우린 이제 애들이 아니잖아요 라는 제목이었었대요. 예. We ain't kids no more. 그런데 이 제목이 그냥 Send My Love로 바뀐 겁니다. 그냥 여전히 예, 과거에 얽매여 있는 듯한, 그렇지만 어둡다고 초연하지도 않고 오히려 유쾌하기에 이른 Send My Love였습니다.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수진 씨가 진주 사는 친구들 서울나들이 와서 우리 성수동 갑니다. 아줌마 셋이 부디 그 힙한 성수동에서 잘 융화되길 응원해 주세요. 요즘 뭐 진짜 힙한 데가 성수동이죠. 예,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아, 이 성수동은 진짜 불멸이다. 예, 불패? 불멸? 성수동. 옛날에 성수동은 이런 아주 작은 공장, 작은 창고들이 참 많았었던 그런 곳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주 예쁜 카페, 뭐 맛집, 팝업 스토어들 너무 많이 열리고,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면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예, 그래서 정말 사람 구경하러 성수동 간다 이런 분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참 힙한 곳입니다. 잘들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박다영 씨, 아저씨, 저는 38살인데 애 셋 키우고 일하느라 오랫동안 못 만났던 대학 친구 만나러 이제 여수 가요. 라디오 들으면서 2시간 운전해야 하는데 저 지금 무지무지 신나거든요. 드라이빙 뮤직으로 좋은 곡 부탁드려요. 뭐 지금까지 전해드린 음악들이 사실 운전하면서 듣기 참 좋은 음악들이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다영 씨를 위해서라도 또 괜찮은 곡 하나를 선곡을 어디 해볼까요? 예, 스웨덴의 DJ인 아비치, 예, 아비치 앨범 중에 알로에 블락이 피처링한 곡이 있어요. Wake Me Up 이라는 다소 조금 이렇게 가볍고 발랄한 노래인데 드라이빙 뮤직으로 괜찮아요. 예, Wake Me Up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하겠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지금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 강릉 그리고 인제군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이렇게 북동 지나면서 서울을 포함한 서쪽과 남부지방의 비는 점차 약해지고 있는데요. 이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120mm, 많은 곳은 북부 산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니까 내일 오전까지 비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여주와 원주 일대 포함해 27km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0: 지역은 천안부터 옥산, 서해안고속도로 비봉 일대 제외하면 오늘 수월합니다. 박수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엊그제 목요일이었었나. 그날 우리 청취자 중에 한 분이 20년 전 여름에 다녀온 신혼여행이 생각난다는 얘기를 툭 꺼내자 다들 나는 어디로 신혼여행을 갔었지? 추억을 떠올렸다. 94년에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방이 여행 마지막 날까지 끝내 도착하지 않아서 와이프가 여행 내내 울었던 생각이 나네요. 세상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것도 신혼여행인데. 그런가 하면 저는 코로나 한참일 때 결혼했어요. 그때는 해외에 나갔다 오면 한 달 동안 격리하던 때라서 유럽 여행 취소하고 마스크 끼고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정말 끔찍했던 시절이 있었죠. 뒤돌아보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참 싫었던 시절. 저희는 접이식 자전거를 챙겨서 네덜란드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남편이 미울 때면은 15년 전 자전거 타고 달리던 그때를 떠올리며 화를 다스립니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사이였지. 그랬었었지. 그랬었었을까. 참 풋풋하고 말랑말랑했던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들은 지금은 다들 어떻게들 살고 있을까. 그때는 서로 진짜 사랑했지만 지금은 덜 사랑하는 사이가 됐을까? 설마 그럴 리 있나?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시간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음악이 흐르듯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사랑도 흘러가는 중일 거다. 시댁과 처갓집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아이들을 향해 흘러가고 또 뭐 토요일 아침 아내가 쉬고 있는 안방에서 남편이 누워있는 마루 쇼파까지 우리들의 사랑은 오늘도 졸졸졸졸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유재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네, 이 노래는 며칠 전에 우리 청취자 가운데 김유미 씨가 집안일로 고민이 있다 하면서 신청하셨던 노래인데 며칠 됐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을래나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참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은 다 흘러간다는 그 말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뭐 슬픔 이런 것들도 다 시간과 함께 다 흘러가기를 바라고. 음악이 흐르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까 그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셨는데 왜 여행 가방이 여행 마지막 날까지 끝내 도착하지 않아서 내내 울었다는 그분 사연 소개를 해드리면서 문득 저의 신혼여행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하와이로 한 일주일 정도 갔었는데 가는 첫날부터 신부님께서, 예, 제 아내 되시는 신부님께서 아파 누워 계신 거죠. 그게 이제 결혼식 한다 뭐 그리고 또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해외에 나왔다 뭐 긴장했다가 풀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병 난 거예요. 그 몸살도 나고 그래서 그냥 목소리도 안 나오고 끙끙거리면서 아파. 그러니까 제가

신혼여행 첫날 밤서부터 한 나흘 정도를 계속 약국에 가서 약 타가지고 와서 먹이고, 그리고 왜 테이크아웃해서 음식 해가지고 호텔에 누워있는 아내한테 먹이고, 뭐 한 3, 4일 정도 그렇게 앓고 났더니 좀 있으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렌트했는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렌트카를 굴리지도 못하고 그 호텔 주차장에만 세워놨었던, 아이, 그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아 너무 아쉽다 싶은 그런 첫 신혼여행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신혼여행은 없었지만, 네. 그 저도 기타 치면서 연주하며 이제 노래를 하지만, 이렇게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가수들이 예전엔 참 많았어요.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하기도 하고. 우리 그 배철수 음악 캠프에 우리 배철수 형님은 초창기에는 이 드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셨을걸요? 그쵸?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이 노래하면서 바이올린도 함께 켜는 밀레나라는 아티스트의 연주입니다. 제가 미리 한번 들어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좋은 건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죠. 밀레나의 연주와 노래 오 로시.

전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집에 돌아와서 2분 만에 이 곡을 썼다죠. 예, 제임스 브런트의 You are beautiful. 제가요, 0864님입니다. 0864 휴대폰 끝자리. 제가 가끔 미친 짓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출발해서 한강공원을 목표로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자전거 라이딩 중입니다. 아, 대단하다. 지금 빗속을 뚫고 가시는 거잖아. 잠시 의정부 굴다리 밑에서 바나나 하나, 에너지젤 하나 먹고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기를 무조건 응원해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무리하시려고. 지금 경기도 양주에서 한강공원까지는 그 한강공원도 꽤 기니까 어딘지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이거 몇십 킬로 되거든요. 양주에서 일단 서울로 나오는 것까지만 해도 엄청난데 이 지금 날씨가 이런 상황에서 라이딩을 한다는 게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원래 그 에너지라는 게 다시 돌아갈 것까지 감안해서 쓰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목표 정도까지 갔는데 거기서 탈진했다? 돌아올 땐 큰일 납니다. 이거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필 콜린스의 노래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도트리의 홈이라는 제목의 노래 오늘 끝곡 준비했습니다. 저는 뭐 방송 끝나면 집으로 가야죠. 그리고 주말을 즐겨야죠. 여러분도 행복한 주말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갑니다. 그러나 내일 11시에 다시 만나요. 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에 지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오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2100번님의 사연입니다. 신디, 제철 음식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신비 복숭아 끝냈더니 초당 옥수수 왔고요. 이제 슬슬 미니 밤호박을 먹을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람마다 계절을 누리는 방법이 가지각색이죠. 우리 과는 이맘때 뭐가 맛있는데? 라는 촉이 딱 옵니다. 자, 전국의 인간 달력. 인간 절기 선생님들 지금입니다. 움직이세요. 라는 시그널 보내보면서 정화의 방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의 망국 김신영입니다. 토요일 들으신 첫 곡 바로 비비의 밤양갱 듣고 오셨고요. 그렇죠. 이 제철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요즘에 또 장어 예 제철이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옛말에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예, 이런 게 또 있듯이 제철 음식만 먹어도 우리는 계절을 누리는 거고 건강을 챙기는 거다. 예, 여름철 제철 음식이 뭐 특히 맛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음식은 다 맛있는 거예요. 예. 웬간한 거는 다 제철은 달고 딱 그때가 가장 맛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 먹는 게 가장 맛있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박수 세 번 시작. 짝짝짝. 오늘 3, 4부 추억의 탑 10에는요. She's back. 예. 이제 월간 심진아 씨. 못 봅니다. 예, 바로 그녀가 돌아왔다. NFI 우리 나비 씨. 나비 씨의 맹활약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0: 스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정의 방국 6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소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 크림,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 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김영창 선생님들의 음악 발굴 타임, 고음악을 틀어줘요 샌디. 오늘도 여러분들이 찾아주신 귀한 명곡들 챙겨봐야죠. 우리 김명희님, 아, 피노키오 하면은 다들 사랑과 우정 사이만 아시는데 숨은 명곡이 있습니다. 바로 달리기, SES 달리기 아니고요, 피노키오의 달리기입니다. 아, 당시엔 카세트 테이프라 정말 늘어지게 들었거든요. 수록곡이지만 타이틀곡보다 더 애꼈던 그 노래 강추합니다 라고. 아, 테이프가 늘어나면은 일단 냉동실에다가 얼려놓으면은 다시 이제 또 재생이 되는 그런 매직.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게 정말 구전동화처럼 친척 언니가 그거 넣었다? 그러면 그걸 또 기억해서 또 내 것도 든다. 예, 말씀드리고요. 우리 2069번님, 경기도 버스기사인데요. 요즘 야구팀 라이온즈 경기를 보는 게 요즘 저의 낙입니다. 야구 없는 월요일엔 시합 재방송까지 봅니다. 덕분에 주위에서 네가 감독이냐 네가 구단주냐 놀리네요. 말 나온 김에 제 최애 선수 구자욱 선수의 응원곡 체리필터의 달빛소년 틀어주세요 라고. 가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 일단 스포츠는 낙이에요. 삶의 낙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 또 즐겁잖아요. 예, 북중미 월드컵도 하고. 그리고 또 나라들이 되게 많아져서 예전에 정말 추억 속에, 예, 월드컵 못 나왔던 팀들도 굉장히 오랜만에 튀르키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는 나라의 그 반전에, 예, 그런 것도 있고, 퀴라소인가요? 예. 그 나라가 있어요. 독일 대 퀴라소라고 있는데, 그 감독님이 이제 아드보카도 감독님이 2006년 우리 감독님이었는데, 그 감독님이 연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는 월드컵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근데 여기 한 골을 넣었잖아요. 예. 이 작은 섬에서 이 퀴라소에 아마 기적이 있지 않을까. 예. 아, 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진짜 스포츠는 이게 짠해요. 예. 좀 뭐가 좀 울컥하고 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7-1, 우리가 예전에 헝가리였나요? 9-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몇십 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4강을 들어갈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또 라이온즈. 예. 라이온즈도 지금 꽤 많이 졌었어요. 한번 지면 와다닥 지는데 또 이기고, 또 요 지난주 때 경기가 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았던 게 이제 역전을 했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디아즈. 예. 라이온즈의 디아즈. 헐! 디아즈. 우리 디아즈가 말로 홈런을 또 때렸다. 예. 그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1일비 하지 말라던 신디 아니었나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제 솔직하게 1일비 할 거예요. 예. 그날 하루가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걸로 또 한번 해보고. 그리고 월요일은 쉬잖아요. 그러면 전력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컨텐츠 영상들이. 그럼 분석 같이 들어가야지. 예, 분석 같이 들어가요. 거의 뭐, 예, 뭐 주루 코치예요. 뭐. 예, 이종우 코치처럼 이게 됩니다. 돌아야지, 돌아야지! 뭐 하냐! 막 이러면서, 예,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낙이다. 예, 그리고 또 스케줄이 빡빡해요. 아시안 게임도 곧 하기 때문에. 아, 스케줄 굉장히 좀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예, 말씀드리면서 좋은 음악 신청해주신 이 두 분께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바로 싸드리고요. 노래는 피노키오의 달리기, 그리고 체리필터의 달빛소년. 구자욱 화이팅! 라이온즈 화이팅!

6월 20일 12시 정각 강원도 양양 평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

여러분은 지금 입덕요정 입덕린 예린도 푹 빠질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호의 희망곡에 놀러온 가수 예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 번째 미니앨범 리치유를 발매했는데요. 특히 듣자마자 타이틀감으로 콕 집었던 바로 그 노래 조각별 살짝만 홍보해볼게요. 조각별은 흘러가는 일상 속 밤하늘 아래에 마주한 별을 보며 꿈을 떠올리는 순간을 그려낸 곡인데요. 여러분 정말 많은 관심과 수민 부탁드리고 이어서 정호의 희망곡 청취자분들을 위해 노래 한 곡 추천드릴게요.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씨아 선배님들의 사랑의 인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씨아 선배님들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는데 최근에 또 컴백하셔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씨아 선배님들의 사랑의 인사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갓세븐 대표 몸짱 JB도 사랑하는 대한민국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리더에서 솔로 가수로 컴백한 가수 JB입니다. 얼마 전 저의 세 번째 미니 앨범 트리가 발매됐는데요.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한 앨범인 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특히 타이틀곡 레이백은 굉장히 멋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퍼포먼스도 강렬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추천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추천곡은 콜드의 Control Me라는 곡입니다. 주말에 듣기 편한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추천해드린 노래와 함께 기분 좋은 오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갓세븐 J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직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지금 강원도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대관령 5터널 부근 1차로 승용차 사고 발생해 그 여파로 극심한 정체인데요. 이 구간은 평소에도 안개가 짙게 깔리는 구간이니까 더더욱 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제1순환선은 일산 방향으로 안현분기점 진출로 부근에 물고임이 발생해 현재 1차로와 갓길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또 남해 2지선, 김해 쪽으로 남장유 하이패스 4차로에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남권 해안과 전라 해안, 강원도와 제주도에 강풍이 예상되니까 낙하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9: 파리 피플 아세이지우 유세인몰 주말 신영라이트 활짝 문이 열렸습니다. 본격 오픈 전에 몸풀기 퀴즈 타임 풀어봐야죠. 오늘 신영라이트에는요 이정현의

댄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썸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이파, 2번 대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당첨된 분들께는요, 후라이팬 세트 보내드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주말 맞이 신형 라이트 시작합니다. 컴온! 첫 번째 BGM은요, 오랜만에 박상철 오라버니 모셨습니다. 지니지니 황진이 갈게요. 컴온! 허! 자, 이것도 새로운 응원가가 돼야 됩니다. 와!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넥스트 송. 예. 여러분들 하나와 예, 의미 없는 것들이 없어요. 예.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의미 갈게요. Come on. 자, 리믹스예요. DJ 조리. Let's go. 자, 추임새 준비하시고요. 아, 둘도 셋도 넷도 언니 아시죠? Come on.

자, 돌돌 셋도 준비하세요. 간다. 아, 돌돌 셋돌에 또 없는 내 당신. 여보 당신 사랑해요. 아, 여보 당신 사랑해요. 당신.

0: 세트, 즐겨 세트 냈다. 아 여보 남친 갈게요. 아 여보 남친 사랑해요. 유유.
1: 땡큐. 예. 어, 우리 3880번님 너무 신나셨나 보다. 신디 지금 카페에서 이어폰 끼고 듣는데 너무 신나요. 내적 댄스 갈기입니다. 어, 예. 달기다라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 예. 또 말해 뭐 합니까? 예, 우리 선생님. 예. 우리 과다. 예, 우리 과다 또 말씀드리고요. 어, 사람이 요즘에 또 바쁘다 하지만 예, 그래도 10분 내로 우리의 흥이 또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김현자예요. 10분 내로 갈게요. 10분.

아침에나 여시기를 커버. 아, 10분 10분 나로 왕장장 라바라바라. 오케이 땡큐. 아 오케이 땡큐. 예. 아 느낌 좋다. 아 좋아. 아 우리 0529번님 꺄 땡큐 마이크 역마살. 예. 입으로 절대 돌아오지 않는. 예. 우리 김현자 선생님의 10분 내로 저 소원 10미닛. 예. 듣고 오셨고요. 0322번님 줌바 뛰고 2차로 신형나이트 들어왔어요. 땅구멍 다 열렸다. 달리자! 라고 땡큐. 어, 우리 장소연 씨. 진짜 들어도 들어도 통틀어 취임새는 세계 1위다. 취임새 학위가 있다면 박사다 박사. 땡큐. 예,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 예, 또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 또 굉장히 더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노래 이정현의 썸머댄스 갈게요. 컴온! 시원하다. 자, 점심에 콩국수 추천합니다. 렛츠고! 동당 동당 동당 동당 동당 동당

예, 허리 없어요. 허리 없어요. 오케이, 땡큐. 자, 우리 2200번님 화 없는 노래라면서요. 허, 허, 허, 허. 댄스 댄스 할 때 조금 무서웠어요. 라고. 언니 좀 크게, 예. 그러니까 많이 저기 맞서야 돼요. 예, 무뎌지면 괜찮은 거다. 예, 용기대장이다. 말씀드리고요. 어, 왁스의 아줌마부터 갈게요. 컴온! 자, 어머님들 일어나세요. 예예예. 예, 예. 길 가다가 아줌마 소리 한번 들었다. 일어나세요, 선생님들. 우리 모두 나중에 또 아줌마가 됩니다, 선생님들. 일어나세요. 물 한 잔 자시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입에 대세요. 하, 자,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고담시처럼 뭔가 수산해야 돼. 배트맨 나올 것 같은 것. 자, 이제 가요.

시원하다. 아 시원해요. 예, 우리 이경희 씨. 언니 저 지금 부모 참여 수업 가려고 화장 중인데 너무 신명나잖아요. 아이라인 그릴 때만 조심하세요. 예, 우리 새싹이신데 지금 문자 하나 들어왔거든요. 6768번님, 이거 혹시 효과음 아니고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탬버린 후루룩이 불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탬버린을 분 지 지금 한 4년 됐나요? 5년 됐나요? 예. 고전에 혈우라기도 차요. 예, 혼자서 거의 지금 음향실처럼, 예, 효과음처럼 다 내고 있다까지 또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 할게요. 자, 문현피자님. 예, 아, 좋습니다. 갈게요. 좋습니다. 예, 미수정, 정다경이 좋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한번 드릴게요. 컴온! 자.

재미난다. 동화 일반곡은 재미난다. 항상 신나서 재미나게 하루도 신난다. 느낌 먼저 재미난다.

감사, 예, 생일베리 감사. 우리 3881번님께서 비트게의 메시, 샌디 오늘도 텐션 헤드돌이까지. 예, 저는 라스트 댄스는 정확하게 예 골드머스 받으면 예 그 다음날 바로 라떼는 갑니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사요나라 베이비, 아, 찾았습니다. 렛츠고! 이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은 다들 예, 안녕 안녕 인사, 헤어지는 인사 말고 반가운 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 투, 소리, 하! 아, 이것도 다른 믹스네.

0: 자, 여러분들 신앙라이더 예, 좋은 노래 있으면 비트감별 유 선물 들어왔죠. 떡볶이 세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바라면서 우리는 광고 갈게요. 광고 베이비 라스코 바르타.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주말 맞은 신앙나이트 하이라이트들만 모아서 앵콜로 즐겨봤고요. 자, 잠시 퀴즈 정답 타임 알려드려야죠. 24절기 중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는 바로 1번 입하였습니다. 입하. 입춘이 있다면 예, 입하가 있겠죠. 예. 일단은 대서가 가장 더위가 심한 날. 거의 이번 주 계속 대서 아닌가요?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

0: 사이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의가족 8123님이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마침내 제가 면허를 땄어요. 저희 신랑이 많이 불안했던지 커다란 종이에 초보 운전이라고 손글씨를 써서 붙이더라고요. 이래야 초보티가 팍팍 나서 사람들이 더 잘 양보한다고요. 두 분도 이런 초보 운전 문구 기억나시죠?
1: 기억나다마다요. 센스가 있는 문구들이 많았었어요. 네.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
0: 그렇죠.
1: 12시간 직진 중. 네. 미치겠죠? 지는 환장하겠슈. 예. 등등 여러 문구가 있지만 아시죠? 왕년에 우리 다 초보였다라는 거.
0: 그렇죠.
1: 그러니까 배려운전. 네. 안전운전하자라고 공중파스럽게. 예. 말씀 한번 올려드리면서.
0: 공익방송스럽습니다.
1: 그렇죠. 잠깐만. 추억의 탑 10 출발합니다. 마침내 그녀가 돌아왔다. A fire furnace, funny MC, MC, MC. Yes, ma'am, ma'am. Come on, NVI, 나비 씨, welcome back.
0: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나비가 돌아왔어요.
1: 와, 나비 씨.
0: 네.
1: 야, 드디어 돌아왔냐.
0: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 네. 아니, 또 2주 전에 우리 베이비 제이. 네.
0: 그렇죠.
1: 네, 우리 하주연 씨와 출연을 하고 집에 갈 때 그랬어요.
0: 네.
1: 얼른 날짜 잡자. 네.
0: 주연 씨랑.
1: 예. 네. 네,
0: 너무 우리 주연 씨도 또 오랜만에 보니까. 그렇지. 반갑더라고요. 헤어지기가 아쉬워.
1: 그니까 항상. 예. 이준이 태어나고 얼마. 예. 안 있다가도 항상 잡자.
0: 맞아요.
1: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리.
0: 네.
1: 예, 우리 베리가 태어나니까.
0: 아이니.
1: 예, 우리 아이니가 태어나니까 잡자.
0: 잡자. 계속 잡아요.
1: 예.
0: 예, 뭐든 잡아요.
1: 그니까 우리 방송은, 예, 공식적으로.
0: 예.
1: 한 시간인데 비공식 한 4시간인 것 같아요.
0: 아, 예, 저는 10시부터 나와요.
1: 그 오늘도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잖아요.
0: 맞아요.
1: 예, 예. 일찍 나왔다.
0: 공기를 쐬야 되거든요. 예, 순환을 해야 됩니다.
1: 지금 아이니가 지금 몇. 네. 개월 차죠?
0: 아이니가 이제 67일 정도 됐습니다.
1: 67일.
0: 2개월 넘었어요.
1: 아이고, 세상에나. 아. 그러면 이제 또 새벽마다가.
0: 그렇죠.
1: 2시간마다 이제.
0: 이제 3시간.
1: 3시간으로 3시간마다. 좀 늘었구나. 예. 예. 그래서 잘 때 그렇게 이쁘잖아요.
0: 천사예요.
1: 너무 천사.
0: 계속 자면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예. 잘 때가 제일 예뻐요.
1: 잘 때 너무 예쁘죠.
0: 네,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예. 그렇고.
1: 아, 우리 이준이가. 예. 약간 좀 질투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0: 생각보다.
1: 예.
0: 질투를 많이 해서 깜짝 놀랐어요.
1: 어머나.
0: 예. 왜냐하면 뱃속에. 그래, 있을 때. 맞아.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동생을.
1: 예.
0: 그래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거 잠깐이고.
1: 예.
0: 질투를.
1: 그렇지.
0: 안아주지 말아라. 내려놔라.
1: 어머.
0: 나랑 놀자. 힘들어. 귀에서 피가 나요.
1: 아니. 예. 이런 질투 누구 닮은 것 같아요?
0: 엄마 피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1: 아, 소유욕.
0: 예예예. 예, 예.
1: 소유욕이 좀
0: 집착이 있어요.
1: 집착이. 네. 있다고 말씀드리고. 뭐 요즘에는 웬만한 스케줄을 우리 첫째 이준이와 함께 다니더라고요.
0: 맞아요. 주말에는. 예. 이준이 이제 외동놀이 시켜주느라고.
1: 아, 그렇지.
0: 예.
1: 근데 너무 교육 잘한다.
0: 그렇죠.
1: 예.
0: 네. 엄마랑 같이 나가기도. 하고.
1: 예.
0: 스케줄 갈 때 따라가서 엄마가 어떻게
1: 일하는지.
0: 힘들게 돈 버는지 봐라.
1: 힘들게.
0: 너 자동차 이거. 예. 괜히 사주는 게 아니다.
1: 그렇지.
0: 예.
1: 예. 말한다고 툭 나오는 거 아니다.
0: 그러니까요.
1: 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준이가 또 엄마의 그런.
0: 네.
1: 따스한 미소도 있지만 나비 씨도.
0: 네.
1: 조금 지친다라는 표정이 요즘에 좀. 예,
0: 예.
1: SNS에 많이 지금
0: 많이 올라오죠.
1: 바이럴이 되었어요.
0: 네. 이게 하나에서. 네. 둘이 되니까. 두 배가 아니라 정말 10배, 1000배가 힘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준이가 바닥에 누워서 엄마 간다.
0: 예. 가야죠, 그냥. 이거 기다려주면 안 돼요.
1: 그래.
0: 차갑게 가야 돼요.
1: 단호하게 가야죠.
0: 예, 예. 예,
1: 엄마가 안 기다려주네.
0: 예.
1: 내가 빨리 일어나야지.
0: 바로 일어납니다.
1: 해야지.
0: 바로 일어나요. 네.
1: 근데 또 같이 챌린지를 한단 말이죠.
0: 이준이도. 네. 요즘에 엄마 쇼츠 언제 찍어? 라고. 맞들렸어요, 지금. 예.
1: 그리고 이준이가, 너무 귀여워. 저.
0: 너무 귀엽죠?
1: 네. 네. 그 살이 조금 빠져서 그런지. 예, 예. 질투살이 좀 빠져. 예.
0: 예. 지금 전화가 오나요?
1: 아니요. 제 거.
0: 예.
1: 아니에요.
0: 제 거.
1: 예, 예. 나비 씨. 예. 나비 씨 명품백이 안에. 예. 있는 굉장히 유명한 휴대폰. 예. 꺼내서. 예. 제 거는 찡찡찡이 아니고 안냐. 안냐.
0: 이거 언냐 언냐.
1: 언냐 언냐고.
0: 언냐.
1: 예. 찍찍찍은 아니에요.
0: 예. 아, 찍찍찍이라뇨. 예.
1: 찍찍찍 이건 아니다. 예.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이니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준이 어렸을 때 보는 줄 알았어요.
0: 저도요.
1: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0: 닮았는데.
1: 네.
0: 그 여자 느낌이 확실히 맞아. 있어요. 여자 아이의 느낌이. 그
1: 선 이런 거.
0: 맞아. 울음소리도 네. 너무 네. 어우 예쁘고. 네. 한번 놀러 오세요. 우리 쪽에 체험하러 한번 오세요.
1: 아니 괜찮아요. 왜냐면 네. 100일 좀 지나서 갈게요.
0: 아, 100일에 네. 주사 맞고 와요.
1: 100일에 주사 맞아야 돼요.
0: 주사 때리고 와야 돼요. 예. 네.
1: 네. 일단은 아 체험 6시간 예. 요거 정도는 뭐 저는 다 잘 재워요.
0: 어, 아기를 네. 잘 재우기로 유명하잖아요.
1: 저는 진짜 엘리트 코스를 예. 밟아 가지고.
0: 어, 저도 한번 좀 배우고 싶네요. 예.
1: 저는 생후 50일부터 어. 우리 조카 이하를 네, 네. 예, 다 키워놔 가지고 엄마가 그냥 자요. 그러면 이제
0: 안심하고
1: 밥 먹는 시간. 네. 이거 탁탁탁탁 알잖아요. 그래서 네. 이야 물 갖고 오세요. 네. 자리 앉아. 어떻게 앉는다고 그랬지? 반드시. 그렇지. 어. 반드시 앉으세요. 어,
0: 너무 스파르타 아닌가요?
1: 그렇게 해야 돼요. 알람 예. 켜놔요.
0: 알람을 켜놓고 예,
1: 이제 띠띠 이 소리가 나면 예. 밥을 이제 그만 먹는 거야. 장난치면 안 돼. 오. 밥을 먹고 뭘 하고 싶어. 그러면 밥을 먼저 먹을 거야. 그러면 너가 오늘은 너 이아가 밥 먹고 싶어? 그럼 이아가 알아서 먹어. 이모가 옆에서 기다려줄게. 못 집는 거 있으면 이모한테 집어달라 그래. 어허. 이렇게 얘기하죠.
0: 거의 뭐 라디오계의 오은영 박사님.
1: 그럼요.
0: 예예. 예. 예, 지난번에 예. 이준이랑 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예, 예. 이놈 한번 했다가 이준이가 자지러진 예. 적이 있어요.
1: 어저 예. 등이 휘더라고요. 예. 아이가 예 들었는데 등이 휘. 예, 예. 저는 그런 거 예. 터치하지 않아요.
0: 터치하지 않고.
1: 조이준 네.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예. 거지. 안 되는 거야.
0: 한마디 했거든요.
1: 딱 그렇게. 이놈이 뭐예요?
0: 예예. 예.
1: 예, 이놈이 뭐.
0: 매섭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아이, 그럼. 예. 예. 그래 또 사랑 줄 때 많이 주고.
0: 그렇죠. 예.
1: 이준이가 기억할 때쯤 네. 큰 선물 하나 줄 거예요.
0: 아우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그럼, 있겠어요.
1: 그럼. 선물은 8살 때부터예요.

0: 아직 8세 되려면 2년 남았습니다.
1: 네, 2년 뒤에 네. 이모가 큰 거 하나. 아, 자전거 있잖아요. 요즘에 코어 자전거.
0: 좋더라. 그런 좋은 거 많더라. 예, 예.
1: 이준이가 기억할 나이겠죠?
0: 예, 지금도 기억력 굉장히 좋거든요.
1: 아니요.
0: 좋아요.
1: 어릴 때 기억 잘 안 나요.
0: 그래요?
1: 살아보니.
0: 냉정하네.
1: 초일 기억도 큰 거.
0: 크게 들어와야 돼요.
1: 옛날 우리 갑소비 삼촌이 저에게 준 선물들.
0: 아직 기억나죠?
1: 그렇죠. 옛날에 그 한강 유람선 탔을 때 네네. 코끼리 풍선 줬어요. 우리 갑소비 삼촌이.
0: 갑소비 삼촌.
1: 네, 우리 심갑섭님.
0: 예, 갑섭님이요. 네,
1: 갑소비 삼촌. 네. 화이팅! 말씀드리고요. 우리 나비 패밀리. 예, 우리 화목과 갑소비 삼촌의 건강을 위해서 광고 듣고 와서 추억의 탑
0: 10!
1: 본격적으로 달려볼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잠시만.

0: 와우! 토요일에 함께하는 추억의 탑
1: 10.
0: 자, 오늘 준비된 차트는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에요. 네. 2002년. 아, 이 월드컵 때네요.
1: 예. 아, 뜨거웠죠.
0: 그렇죠. 네. 6월 셋째 주 달려봅니다. 나비씨, 네. 10위 갈게요.
1: 오션의 More Than War.

0: 죄송하지만
1: 예, 멜로디 몰라요?
0: 제가 이때 예. 장사를 했어요.
1: 어떤 장사했어요?
0: 월드컵 장사.
1: 티셔츠.
0: 예, 티셔츠, 우비, 예, 이런 마스크, 네. 이런 거를 좀 장사를 했어요.
1: 그때 좀 돈 좀 만졌겠어요?
0: 아, 만져서 이제 대학교를.
1: 예, 학교를 갔구나. 예. 되게 열심히 살았네요.
0: 저는 부모님 돈을 안 썼어요. 예, 예. 100%.
1: 네네. 예. 정말 자립.
0: 자립으로.
1: 자수성가. 자수성가. 독립과 자수성가. 예, 예. 예, 미안해요.
0: 자독할 뻔했어요. 예. 예, 독자. 예, 독자였다고 예, 말씀드리고. 예. 사실 뭐 오션은 이때 당시 이런 그 다섯 명.
1: 그렇죠.
0: 약간 백스트리트 보이즈. 네. 예, 약간 이런 팀들이.
1: 엔싱크.
0: 엔싱크.
1: 기억나시죠?
0: 예. 그 다음에 저기 있는데 백스트리트 보이즈랑 저기 웨스트라이프.
1: 아, 웨스트라이프.
0: 예, 영국엔 블루.
1: 그렇죠, 그렇죠.
0: 이렇게 이런 팀들이 있었는데.
1: 약간 시원한 감성 오빠들이죠.
0: 그렇죠. 네. 예, 약간. 그 단추 한 4개 정도
1: 풀어야 돼요.
0: 풀고
1: 흰 셔츠
0: 팀 중에 머리 긴 오빠 한 명 꼽고
1: 있어요.
0: 정대만처럼
1: 네. 네.
0: 그런 오빠 한 명 있고 네. 그다음에 저기 그 턱털 있는 오빠
1: 턱수염 오빠 네. 한 명 있어요.
0: 수염 오빠 한 명 예. 있고 그게 약간 좀 백스트리트 보이즈랑 그 약간 웨스트라이프
1: 네. 네.
0: 블루의 그 느낌을 한국에서도
1: 맞아요. 오션에도 네. 단발머리 오빠 한 분 계셨거든요.
0: 정대만 오빠 예. 있었어요.
1: 네. 네.
0: 정대만 오빠 있었다까지 말씀드리고요. 아우 9위 갑니다.
1: 9위는요 우리 교수님입니다.
0: 네.
1: 하림의 난치병. 너무 아파도 모르시나요?
0: 예, 예,
1: 잠깐만요.
0: 저도
1: 예, 눈만 껌뻑껌뻑.
0: 예,
1: 예. 예 많이 껌뻑이네요.
0: 아 저는 출국을 좋아해요.
1: 네. 출국 너무 좋죠.
0: 원해 원해 원해 원해 원해 원해.
1: 출국이 언제 그렇게 했어요?
0: 예 그렇게 해요.
1: 그래요?
0: 예. 원해 원해
1: 원해 원해 원해
0: 예 하림 오빠 앞에서 했다가
1: 예
0: 하림 오빠의 그 차가운 모습을 봤어요.
1: 화나면 무서워요.
0: 아 이 오빠 예. 웃어요.
1: 아 웃어요.
0: 예, 예. 참 착한 오빠.
1: 착하시죠.
0: 예전에 저기 그 그 왜 있잖아요 그 스코틀랜드인가요?
1: 네.
0: 예, 거기에서 악기 갖고 와가지고 예, 홍대에서 많이 풀어줬어요. 예, 우리 하림 오빠
1: 네.
0: 예까지 화이팅.
1: 하림 오빠 이렇게

0: 설명이 끝나나요?
1: 예예예. 예, 예.
0: 너무 어, 예.
1: 그리고 사실 저는 난치병보다 출국을 좋아하는데 네. 더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죠.
0: 네.
1: 예, 그 예전에 아, 그 러브레터인지 우리 때 곡이 있었는데 그때 네. 양동근 씨가 네. 출국을 불렀어요. 그게 난리가 났었어요.
0: 와, 양동근 씨의 예. 그 느낌으로 부른 출국 너무
1: 애절했어요.
0: 맞아.
1: 예. 요런 느낌이 좀 나서 예. 또 기억이 난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파리 갑니다.
0: 네, 파리는요. 신화의 퍼펙트맨.
1: 아이, 나 이거 안다.
0: 요건 알지 우리가. 그렇지. 또 우리 스타일이잖아. 이제 제게
1: 뭐야?
0: 예, SM 스타일.

0: 느낌이죠, 그렇죠?
1: 그렇죠. 요 느낌이 약간 엔싱크.
0: 엔싱크 느낌이에요.
1: 대게로 파. 난난난난난.
0: 맞아 맞아.
1: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요때 당시에 의자는 아닙니다.
0: 네.
1: 의자는 곧 뒤고.
0: 네.
1: 이때는 스탠딩 마이크.
0: 스탠딩 마이크. 네. 이때 그 스탠딩 마이크 안무.
1: 예.
0: 신화의 안무 굉장히 유명했고요.
1: 그렇죠.
0: 이때 당시, 네.
1: 이 안무, 그, 누가 짠 줄 알아요?
0: 누구예요?
1: 이민호 오빠가.
0: 아, 직접.
1: 네. 이민호 오빠가. 네. 신화 안무 중에 많이 짰어요.
0: 맞아, 맞아.
1: 예. 거기도 있었고.
0: 네. 이때 당시 이제 싱가포르에서 신화의 인기가 엄청났다고 하고요.
1: 네.
0: 싱가포르 국제 행사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오프닝 무대가.
1: 예.
0: 미국의 R&B 그룹 올포원이었는데 올포원이었는데 현지 팬들의 성원 때문에
1: 네?
0: 오프닝 무대가 신화로 교체가 됐을 정도라고
1: 진짜?
0: 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원조 한류 스타였습니다.
1: 와, 저 올포원도 좋아했었고
0: 너무 멋있죠.
1: 예, 보스트맨.
0: 네.
1: 네, 저 약간 그런 감성이었어요.
0: 약간 하모니 쪽 좋아했구나.
1: 하모니.
0: 예.
1: 하모니 쪽. 그리고 약간 짙은 R&B
0: 감성.
1: R&B 감성이 좀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노래는 우리 또 정대만 오빠는 꼭 있다.
0: 예.
1: 예, 오션의 More Than Words.
0: 예.
1: 듣고 올게요.

0: 아 와우 추억의 탑10 돌아온 블러방 NFI 우리 나비와 함께 2002년 6월 셋째 주 인기가요 달립니다.
1: 네 7위는요 박지윤의 아. 난 사랑에 빠졌죠.
0: 가야지.

0: 옛날 생각난다.
1: 이런 노래 MP3에다가 네. 담아가지고 맨날 듣고 다녔잖아요.
0: 필수 곡이었고요. 네, 박지윤 씨 5집 수록곡입니다. 이때 우리 그 가요계 성공 코드가 있잖아요.
1: 그치. 예, 땜발 코드.
0: 땜발 땜발.
1: 예. 댄스 그다음에 발라드 아니면 발라드 댄스 발댄.
0: 맞아요. 예. 그리고 타이틀이 세면 후속곡은 약간 말랑말랑 말랑 사랑 노래로 들어가요.
1: 그렇죠. 네. 이때 타이틀이 난 남자야.
0: 약간 셌잖아.
1: 난 남자야. 쓰레기 같은 남자야. 이거 있었어요.
0: 너무 무서운데요.
1: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이게 있었어요.
0: JYP, 네, 네. JYP 느낌.
1: 약간 해바라기 김래원 씨 창법.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것처럼 사랑한다고
0: 공기만 소리만
1: 싫어하고. 예, 이게 예.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난 사랑에 빠졌죠는 야랑은 그 사랑은 비를 타고 사비타. 네. 사비타 그 느낌으로 이제 우산 우산 퍼포를 좀 했었죠.
0: 어, 예.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1: 근데 지금도 이쁜 게 함정이에요. 네.
0: 그게 함정이야. 예.
1: 이때 당시에 뭐 장나라 씨나 박지윤 씨 쫙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예뻐요.
0: 그러니까 예. 이분들 이분들이야말로 냉동 인간 아닌가요? 아,
1: 정말 급속 냉동.
0: 세월이 멈췄어.
1: 예. 세월이 멈춰야 돼요.
0: 진짜 우리 언제 멈추죠?
1: 저기 나비 씨는 예. 세월이 벤자민으로 거꾸로
0: 돌아. 정말 그 정도로.
1: 나비 씨 옛날 예. 모습 있잖아요. 관도 가차 없이 노래 끝낼래요. 이때는 진짜 예. 약간 기센 이모님 있잖아요. 예, 진짜 옛날 복싱했던 이모님.
0: 예, 저도 예. 알아요. 예, 그때 그 가발이에요. 그게.
1: 그러니까.
0: 쇼커트 가발이에요.
1: 그러니까 가발이니까 더 무서운 예. 거예요.
0: 요거는 가발이 아니고 야, 이건 내 머리고 이건 내 머리고
1: 이때 또 리즈지.
0: 눈물도 아까울 때 그 머리 찾아보시면 가발이에요.
1: 예, 그 예. 약간 그 눈 되게 길게 뺀 거 있어요. 아이라인.
0: 예, 아이라인을 거의 예. 뭐 관자놀이까지.
1: 동공이 잘 안 보여요. 맞아요. 너무 까매가지고.
0: 강아지 눈처럼. 이거
1: 봐봐.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 SNS에 올려볼게요. 지금의 나비와 이때 나비.
0: 아, 맞아?
1: 예. 나비 씨 보세요. 그 팔찌.
0: 예. 찡팔찌. 예,
1: 찡팔찌 차고. 이거 보세요.
0: 유행이에요. 이것도 가발이에요.
1: 너무 무섭잖아. 예.
0: 입술이 너무 분홍색이다.
1: 예. 아, 무섭다. 깨죽 재킷에다가.
0: 깨죽이에요.
1: 예. 어제 가슴 쪽에 네. 장미가 활짝 폈어요. 예. 그래서 더 무서워요.
0: 포인트를 좀 줬어요. 네.
1: 모자, 저 죄송하지만. 모자 장수예요? 이상한 애.
0: 머리에 비해 모자가 너무 작지 않아요?
1: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0: 빈. 유행이었어. 예. 유행이었어요.
1: 눈이 너무 무섭다.
0: 저게 모자가 아니라 핀이에요.
1: 그래요.
0: 모자 핀.
1: 진짜 깜깜한 데 가면 가로수 그
0: 맞아요. 예.
1: 알죠. 예. 귀신이.
0: 신디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예. 지금이 훨씬 젊어 보여요.
1: 맞아요. 저는 그때 당시 막 2008년 막 이때가 네. 약간 이제 그 칭다오.
0: 예, 잠시만요. 칭다오. 잠시만요. 예. 조영수 씨 아니에요? 아니,
1: 조영수 씨의 컷은 또 따로 있어요. 조영수 씨 컷은
0: 누구야? 예. 누구예요? 홍금보 씨 아니에요?
1: 아, 홍금보 씨 예. 아니고 칭다오의 예, 예. 예, 그 맥주 부호.
0: 잠깐만요.
1: 예. 아, 잠깐만.
0: 그림이에요?
1: 나 그림이 더 예. 약간 좀 내가 간 사람 같잖아. 예.

0: 놀라 있고.
1: 그리고 제가 이때인가요? 예, 그 다음에였나? 김준현 씨가 데뷔했는데. 예. 동생이 데뷔했다면서 딱 봤는데 김준현 씨.
0: 데칼콤 아니에요?
1: 데칼콤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허각, 허공. 예.
0: 김준현.
1: 김준현 그리고 조영수. 예. 예. 그리고 중국의 이름 모를 부호. 예, 예. 칭다오도 있었고요.
0: 중국에 많아요.
1: 예. 수찬성.
0: 예, 예.
1: 예. 수찬의 부호. 많아요. 이런 거 있었어요.
0: 네. 잠깐만요. 이분 누구예요? 이분 중국 부호 아니에요?
1: 이분은 중국 저기 컴퓨터 부호.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드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판교에 사시는 예, 그분이 제가 또 다
0: 똑똑해 보여, 되게 똑똑하지, 보여요.
1: 예, 똑똑하지, 예, 예. 이때 바지를 텄어요. 예, 바지가 쪄가지고 예.
0: 정말 천의 얼굴이다.
1: 그럼 천의 몸,
0: 예, 예,
1: 천의 몸, 천의 얼굴,
0: 천의 바디, 천의 페이스. 그렇죠.
1: 지금이 제일 우리는 천이다.
0: 지금은 예. 리즈예요.
1: 예, 리즈가 예. 또 말씀드리고 아우 아우 유기갑니다.
0: 네, 바이브에 미워도 다시 한번.

0: 이게 숨소리가 넣어줘야 돼.
1: 같이 들어가야 돼.
0: 이게 들어가야 돼.
1: 울먹이는 소리.
0: 그렇지. 힘이 들어 돌아와줘. 미워도 다시 한 번만. 좋다. 이때 래퍼 오빠 있어요. 마음이 편해지지. 그렇게 주의.
1: 랩인가요?
0: 예. 예, 예. 오빠, 래퍼 오빠.
1: 나레이션 느낌도 좀 나고.
0: 내레이션 반, 래퍼 예. 반.
1: 예. 나반, 랩반.
0: 예. 래퍼 우리 유상규 씨.
1: 네.
0: 예. 하, 요게 약간 자꾸. 그랬겠지.
1: 그렇지. 읍조려야 돼. 예, 읍조려야 돼.
0: 100% 서울 사람.
1: 예.
0: 서울 사투리 그랬겠지.
1: 맞아 맞아요.
0: 지예요. 지.
1: 지.
0: 또 말씀드리고 요때 정말 그 우리 그냥 친구들.
1: 네.
0: 예. 이때는 이제 제가 20살이니까 예, 친구들끼리 이제 또 노래를 부르고 네. 이제 호프집 가는 예, 굉장히 저렴한 역촌 5월이었나요?
1: 네.
0: 예, 거기에 하나 있었는데 항상 바이바면 이 숨소리. 니즈 베이비. 그런데 그 호흡이 좀 잘 되면 예, 잘 좋은데 안 되면 기침 나잖아.
1: 아, 그쵸. 헛기침 나죠. 살에 들려, 살에 들려.
0: 그러니까. 약간 이게 숨이 들어가야 돼요.
1: 네.
0: 맞나요, 교수님?
1: 그렇죠. 이게 숨을 쉬어줘야 그만큼 그렇죠. 이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 감정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0: 애절해야 돼.
1: 맞아요.
0: 네. 네. 또 말씀드리면서 노래, 바이브 가야죠. 숨 한번 넣어주시고요. 네. 미워도 다시 한 번만.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오늘 전국에 종일 비가 내려서 그런지 고속도로 외곽으로 향하는 나들이 인파는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보면 부산 쪽으로 천안부터 옥산까지 17km 구간 제외하면 나머지 흐름 좋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도 남풍설부터 차량터널, 중부내륙고속도로 역시 여주부터 감곡까지 밀려도 대부분 정체 10km가 채 되질 않습니다. 다만 지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이천 휴게소 부근은 빗길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세종 포천 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고덕 터널 안에 화물차 사고, 갓길 막고 처리 중이니까 전방 잘 살펴 조심히 진입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8: 안녕하세요. 1세대 대한 외국인 이다도시입니다.
9: 오랄라, 오랄라. 주파수 고정하셨어요? IQ, EQ, 매일 낮 12시엔 라디오 Q. 오키도키, 마킨도시, 이다도시, 난연주시. 정호의 희망고, 콕콕콕콕콕콕. 컴온.
10: 오케이! 다르다!
11: 와, 너무 잘하신다.
10: 와, 다르다. 조이준, 조아인, 조남매, 어머니, 아. 아내비, 너비. 자, 나비와 함께 추억의 탑. 2002년 6월 셋째 주 이제 5위 갑니다.
11: 네, 아 5위는요 코요테 비몽.
10: 아 시원하다.
11: 쏘세요, 쏘세요. 준비하시고.

0: 예, 예. 아, 저는 사실 2002년도에 투잡을 네. 예, 하나 뛴 게 있어요.
1: 이때 어떤 거 했죠?
0: 그 월드컵 때 네. 예, 티셔츠 장사를 티셔츠. 마치고 네. 예, 2시 반인가요? 새벽. 예. 예, 새벽 2시쯤에 제가 또
1: 어디 가요? 예.
0: 디제잉을 했어요.
1: 아,
0: 예, 액션 디제잉 알죠?
1: 액션 디제잉. 예,
0: 예. 음반 틀고 아래 위로 예, 예, 예, 예, 높낮이 예. 해가지고 액션 디제잉. 예.
1: 이때가 데뷔 전인가요?
0: 데뷔 전이죠.
1: 데뷔 전에.
0: 예, 예, 데뷔 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03년 6월에 SBS 코미디언이 되죠. 예, 딱 1년 만에 일이에요.
1: 1년 만에.
0: 예. 이때 딱 이렇게 하면 난리 나요.
1: 난리 나지.
0: 난나나나. 아, 누가 밥사? 난나라라 쏴 너가 쏴 막 이런 거 하고
1: 예. 이때부터 이게 훈련이 됐구나.
0: 그럼요. 네. 예. 이게 아직도 그 버릇을 못 지켜가지고 예. 예. 또 이러고 산다 네. 또 말씀드리고 아, 일단 뭐 말해 뭐합니까. 이때는 뭐 예. 해피투게더였나요 그 상상 더하기인가 상상 플러스
1: 네.
0: 그때 이제 탁재훈 씨가 난나라라 쏴 여기 있었고 채연 난 나라나 나나나나나 쏴 쏴송으로 예. 예, 투탑이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1: 아직까지 쏩니다.
0: 쏴야죠.
1: 계속 쏴요.
0: 그리고 진짜 행사 때마다 예. 지금도 네. 예, 많이 쏘고 계시더라고요.
1: 계속 쏘시더라고요. 멈추지 않아. 코요태 언니 오빠들은
0: 아, 그럼요.
1: 멈추질 않아요.
0: 우리가 이제 한 2005년도 예. 예, 이때 우리 마야 언니
1: 네.
0: 예, 우리 요태 언니 오빠들
1: 예.
0: 그리고 춘자 형님
1: 예.
0: 그런 언니 오빠들이
1: 예, 예. 예,
0: 밥 많이 사줬어요.
1: 정말 그때 많이 뭐 마야 언니, 춘자 언니 뭐 각종 행사
0: 그럼,
1: 공연
0: 그럼.
1: 원탑이었잖아요.
0: 그럼 기흥에서 만나요. 그럼 무조건 예. 기흥에 기다리고 예. 있어야 돼요.
1: 거기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0: 대기. 예. 예. 그리고 예전에는 행사 페이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안 갔어요.
1: 안 가죠. 예. 무조건 선입금
0: 만남의 광장 일단 거기까지 간 다음에
1: 그쵸?
0: 돈 들어왔다? 그럼 바로 출발.
1: 출발하자. 예. 가자.
0: 돈 안 들어온다? 노.
1: 돌아가자.
0: 예, 돌아가자.
1: 네.
0: 요게 또 있다.
1: 무조건입니다. 예. 확실하게 해야 돼요.
0: 선입금 후출발.
1: 맞아요.
0: 요게 또 확실했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우 4위 갑니다.
1: 네. 우리 오빠들입니다. YB의 예. 사랑투.
0: 낭만의 저자.

0: 시원하다.
1: 아, 옛날 네. 생각 많이 나네요.
0: 요때 이제 한참 15분 정도 화끈하게 달리고 나서 네. 예, 쿨타임으로.
1: 쿨링타임 들어가야 돼요.
0: 예, 쿨링타임으로 돼요. 이 노래 예. 많이 나왔었고 이게 락발이잖아요.
1: 시원하게.
0: 또 실용음악과 네. 또 교수님 아니었습니까? 예. 예, 지금도 교수님인가요?
1: 그렇죠. 예. 지금 이번 한 학기 쉬고 이제 다음 학기부터. 와, 예.
0: 그럼 이 노래를 네. R&B 버전, 이 재즈 버전이 좀 창법이 다르지 않아요?
1: 그렇죠. 우리 락발 같은 경우는 이... 성대를 네네. 확실하게 열어줘야 되고요.
0: 아, 이렇게. 예. 예.
1: 우리 이제 R&B로 좀 예. 쫀득하게 간다면 예. 약간 이제 처음부터 좀 찐득하게 예.

0: 뒤에를 꺾어줘야 돼.
1: 안 편한데? 네? 아니, 좀 불편하잖아요.
0: 이 멜로디 자체는 네. 락발이 어울려요.
1: 아, 그럼 R&B, 이렇게 재즈 있잖아요.
0: 재즈.
1: 뒤에 끄는 거 있잖아요.
0: 라. 자, 이거 일단 손가락.
1: 아, 예. 원, 투.
0: 원, 투, 쓰리.

0: 아,
1: 아, 뒤에 왜 김건모 씨가 나와요? 뚜비두바 뚜바빠.
0: 뚜비두바 기본이에요.
1: 아, 그래요?
0: 베이스야.
1: 아, 예. 약간 스케처럼.
0: 그렇죠.
1: 뚜바리따따 뿌베바.
0: 잘하네요. 재즈의 피가 있네요.
1: 어, 그래요?
0: 예.
1: 그러면 소찬희 씨 뒤에 수아리 네. 딸이야는 재즈인가요? 수아리 딸이야.
0: 그 언니는 소찬희 그러니까. 표 또 그 예. 스케치라고 해야
1: 스케,
0: 되나요?
1: 예, 그게 예. 또 있고 사실 뭐 2002년 최고의 아, 수혜자는 아. 박지성 선수도 있고 히딩크도 있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네. 윤도현이다.
0: 진짜.
1: 라는 말이 있었고 네. 이때 뭐 장가도 갔고 예 노래도 뭐 큰 사랑받고
0: 그 이후로 그냥 승승장구를 계속했잖아요.
1: 예. 네. 그리고 저 뭐냐 사랑했잖아.
0: 사랑했어요. 사랑했나봐.
1: 아, 사랑했나봐. 예. 맞아요. 예. 사랑했까지는 예. 그래도.
0: 사랑했잖아는 린 언니. 린 언니고.
1: 아, 죄송합니다, 예, 형님.
0: 예. 나요. 예. 사랑했나봐.
1: 사랑했나봐. 아,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이게 2003년인가? 2005년인가? 예. 2005년?
0: 이 노래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1: 예, 2004년? 아.
0: 저는 너를 보내고. 너를 보내고 참 좋아했는데.
1: 그래서 저는 돌고.
0: 다시 돌고.
1: 이게 또 있었다.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 야, 또 기억이 난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 또 기흥 휴게소에서 예. 우동을 그렇게 잘 사줬던 언니 오빠들 우리 코요테 비몽 갈게요. 수아!

0: Oh, wow. She is back. 토요 흑머신 NFI 우리 나비와 추억의 탑 달려보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셋째 주 3위 갑니다.
1: 네, 3위는요. 더 자두의 대화.

0: 이러고 있어.
1: 강두 씨 버전 잘 모르나 봐요.
0: 네. 예, 예.
1: 자두 언니 버전 확실하게 아는데.
0: 그때 당시는 저는 누가 봐도 자두였어요. 예. 우리 또 덕은 언니와
1: 예. 예. 또 같은 은평, 고향 아닌가요?
0: 은평구예요. 예. 예, 예. 같은 터전에서
1: 같은 예, 동네에서 예,
0: 같은 터전에서 살았죠.
1: 예. 예. 둘 다 유명했잖아요.
0: 그렇죠.
1: 두 분 다.
0: 예. 그러니까 덕은 언니는 노래 까랑까랑
1: 노래방 쪽에서 예,
0: 노래 쪽으로 유명했고 저는 그냥 웃기네.
1: 아.
0: 예, 웃기네로. 예. 아. 거의 뭐 흔들어 놨죠.
1: 그러니까 그렇게 예? 그 두 분이 둘 다 정말 가요계와 예. 개그계를 다 흔들어 놨잖아요.
0: 흔들어 놨고 네. 장나라 언니.
1: 장나라 언니.
0: 예, 장나라 언니가 예쁘네.
1: 아, 예쁘네.
0: 예쁘네로.
1: 아직까지도 예뻐요.
0: 예, 그 다 학교가 있습니다. 네네. 은평고등학교, 저 이제 동명.
1: 예.
0: 예, 그다음에 이제 장나라 언니 예일.
1: 음흠.
0: 예. 쫙쫙 있어요.
1: 박정아 언니도 그쪽 아니에요?
0: 박정아 언니 우리 바로 직속 선배.
1: 아, 직속 선배.
0: 예, 동명 선배.
1: 예. 예. 정아 언니도 그대로 여전히 이쁘시더라고요.
0: 어,
1: 최근에 주얼리 모인 거 봤어요?
0: 맞아. 근데 그 언니도 여전히 눈물이 많더라고요.
1: 여전히 원래 예. 여리잖아 언니가.
0: 여린 언니. 예. 예. 아, 그러니까 개가 천선에서
1: 네.
0: 하주연 씨만
1: 하주연이 약간 독 떨어지더라고.
0: 좀 많이 떨어지던데.
1: 자꾸 멀어지려 그래.
0: 그러니까 예. 하주연 씨.
1: 왜냐면 예. 조민아 언니를 거기서 처음 봤대요.
0: 진짜.
1: 예. 그러니까 낯설어서.
0: 약간 기수 동창회네.
1: 예.
0: 주얼리 동창회.
1: 왜냐면 우리 하주연이 또 낯가리잖아요.
0: 낯 예. 많이 가려. 예. 또 은정 씨도 없었어.
1: 은정이도 없고.
0: 예. 은정 씨도 없고 하니까. 예, 정말 대화가 필요했던.
1: 예. 많이 혼자 자꾸 끝에 있더라고요. 사이드 쪽에.
0: 맞아, 사이드 쪽으로 예. 예, 많이 붙더라고.
1: 네네.
0: 예, 그 윙백이었나요? 레프트 쪽에 있었는데. 어, 예. 레프트 백, 라이트 쪽에, 라이트 윙 쪽에 있었는데. 네. 오른쪽 윙으로.
1: 또 대선배님들이시니까 예. 약간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0: 착해. 예. 그러니까 어색해서가 아니고 그냥 긴장이에요.
1: 긴장이에요. 예. 언니들이니까.
0: 하주연 화이팅!
1: 하주연.
0: 예, 말씀드리고. 아, 자두님 죄송합니다. 예. 자두 언니가 또 얼마 전에 싱어게임 끝나고 나서
1: 네.
0: 앨범이 나왔어요.
1: 어허.
0: 그래서 챌린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다녔다.
1: 네.
0: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 아, 이제 2위 갑니다.
1: 네.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0: 이거는 네. 호흡을 주고 가야 돼요.
1: 맞아요.
0: For the moon by the sea 이렇게 해야 돼요.
1: 환희 씨. 네. 아. 요 노래도 아까 우리 그 엔싱크라든지
0: 아 그렇죠.
1: 백스트리트 보이즈 같은
0: 예. 웨스트 라이프 예. 약간 요런 느낌이죠. 예. As long as you love me,
1: me babe. 예, 약간 요, 비슷한 것 같아요.
0: 이 노래가 이제 백스트리트 보이즈 예, 예. 노래인데 고풍으로.
1: 맞아요.
0: 예, 약간 자탄풍으로. 네네. 여기 또 나왔었고 그 뮤직비디오가 약간 듀스의 여름 안에서처럼 바닷가에서 이제 그 플래트 더 스카이 맞아요. 오빠들이 우리 플루트 그 오빠들이
1: 민소매 옷
0: 민소매 옷 입고 예. 있었죠. 예. 아 근데 진짜 패러디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1: 작년에 맞아요.
0: 예, 피식대학 우리 재영 씨, 민수 씨가 또 패러디를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고 경기 양주시의 공무원분들이 패러디를 해서 정말 난리 잡았어요.
1: 어 잠깐만요. 정 아이고.
0: 야. 야. 그러니까 우리 또 그 항상 하주연 씨 있는 그 라이트 윙 쪽이 예, 예 막내네 막내가 라이트 윙 쪽이네.
1: 맞아요.
0: 예.
1: 언니들이 센터로 나오지.
0: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그 최고참. 예. 예. 고참이 센터로 올린다. 죄송하지만 예. 나비 씨.
1: 아니야 안 왔어요.
0: 애기 알람이에요.
1: 아니에요.
0: 알람 아니죠. 예.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0: 현대해상.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0: 이적대다간 훌쩍 지나간다 해서 미끈 6월이라 불리던 시기. 한철만 고생하자고 서로를 격려하며 부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2: 아 와우! 청아희망공 토요일에 함께 본 추억의 탑.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죠. 네. 2002년 6월 셋째 주 대망의 1위는 나비 씨 발표해 주세요.
3: 네, 대망의 1위는요.
2: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3: 보아의 넘버원.
2: 자 나비.
3: 예.
2: 컴백 기념입니다.
3: 맞아. 예. 보아 너무 좋아요.
2: 정의의 보아 나비입니다. 넘버.

0: 와, 나비 씨. 아.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란 게. 네. 둘째 낳고 소리가 더 잘 나온다. 아이가 복댕이야. 예, 예. 예. 깜짝 놀랐네.
1: 아, 보아 씨는 예. 저의 정말 리스펙.
0: 그렇죠.
1: 예, 리스펙이에요.
0: 예, 사실 아시아의 별. 이 닉네임을 이제 얻게 된 노래가 바로 이 곡이죠. 넘버원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컴백을 하면서 정규 2집 타이틀곡이고 이 노래로 사실 네. 이제 점핑 보아들이 많았죠.
1: 맞아요. 뭐, 이때 입덕을 많이 했어요.
0: 맞아요. 네. 우리 천단비 씨도 점핑 보아 출신이잖아요. 아,
1: 단비도. 예. 네.
0: 그 당시 소녀시대 태연 씨도 보아 키즈.
1: 맞아요.
0: 예. 그러면서 서로 선순환이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예. 하지만 86년생이잖아요.
1: 같은 86년생입니다. 예. 예.
0: 저는 이제 3살 언니긴 한데. 네. 그래도 예. 요 근래에 제가 말을 놨어요.
1: 그래요?
0: 예, 예.
1: 언제?
0: 2022년에.
1: 아, 그때 같이?
0: 네.
1: 그 가요대제전.
0: 그렇죠. 예, 예. 가요대 출제 때, 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말을 놨죠.
1: 그랬구나.
0: 예, 나비란다. 보아씨가 예. 언니 말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머 그럴까 했죠.
1: 바로 나야지. 예. 저는 예전에 같이 대기실을 쓴 적이 있었는데 네네. 워낙 또 대선배님이라서
0: 그렇죠.
1: 예. 예, 말도 못 붙였어요. 인사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배님.
0: 아, 그 아우라의
1: 예, 예. 포스가
0: 우리 보아 화이팅!
1: 화이팅! 언젠가 한번 만나요. 네. 보아씨
0: 아,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나비씨
1: 네.
0: 나비씨가 넘버원이다.
1: 아이고야.
0: 예, 정말 토요일은 네. 나비 없으면 안 되겠다.
1: 저도 정이 없이 못 살아요. 나 너무 기다렸잖아.
0: 아, 근데 이 소식을 심진아씨가 예. 가장
1: 아, 진아 언니 예. 어떡해요.
0: 월간 심진아 이게 끝났어요.
1: 끝났어요?
0: 예.
1: 진아 언니 너무 흥나게 또 신나게 잘하더라고요.
0: 예.
1: 예.
0: 하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됐어요.
1: 무슨 너무 흥에 취해서 네. 너무 흥에 취해서
0: 다음에 예. 우리 나비 씨 또 콘서트를 하고
1: 아이고야
0: 예, 고럴 때 예. 예, 우리 또 예. 그 상반기 하반기
1: 예. 예,
0: 그렇게 해가지고 예, 분기별로
1: 아 좋습니다 예,
0: 분기 심진아로 예, 좀 특집을 안고 오고요
1: 진아 씨랑 또 한번 콜라보 한번 해야죠
0: 아,
1: 예 같이 한번
0: 예, 괜찮고요
1: 전래
0: 예. 1위고 보아의 넘버원 정혜는 나비가 넘버원이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호의 망고 김신영
1: 나비였습니다
0: 생요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0: 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표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예전 서부 영화에서 영웅 역할을 독차지했던 존 웨인이란 배우를 아십니까? 영화 속에서 어찌나 용맹한지 총싸움을 하다가 다쳐도요 수건 하나 질끈 묶고 끝내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더랬죠. 이 상남자 덕분에 생겨난 용어가요 존 웨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힘든 거 티 안 내고 버티다가 수명이 짧아진다, 한 방에 훅 간다라는 이야기라는데 듣고 보니까 하나도 안 멋있죠?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알랜 소리도 필요하고요. 에라 모르겠다, 들어눕기도 전술상 중요합니다. 더 오래 더 멀리 뛰기 위한 잠깐의 멈춤, 오늘 같은 주말이 기회예요. 6월 20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스파이스 걸스의 스탑 듣고 오셨고요. 아, 앞서서 존 웨인 증후군 얘기 들으니까 저 무슨 짤 봤던 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어디 부러지거나 뭐 축구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그냥 그 진짜로 그냥 정말 붕대만 칭칭칭칭 감고 으악 하면서 그냥 이 악물고 정말 그 상남자처럼 버티잖아요. 근데 이랬던 남자들도 감기 몸살 걸리면 알죠? 자기들이 제일 죽어가는 거.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래서 가장 작아진다는 그 짤을 본 게 생각나가지고 아까 웃겼는데 우리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말은 못하더라도 우리 그때 소심인 조사해봤잖아요. 우리 다 소심해가지고 그런 거 뭐 말은 못하더라도 티는 낼 수 있잖아.

아픈 거 티 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더이다. 하느님도 모르고 부처님도 모르고 심지어 나를 낳아준 내 엄마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우리 티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저 안영미도 잠깐의 방송 멈춤을 가지는 거 아시죠? 오늘로 안영미의 출산휴가 D-Day 2일입니다. 남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데 여러분의 사연 하나라도 더 많이 소개하고 갈게요.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뭘 하면서 두대를 듣고 계시는지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티내고 싶으신 분들, 힘든 거 티내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두 대만의 차트, 두 대통합 차트, 최신곡부터 추억의 명곡까지 넌스톱으로 이어드립니다. 화장실 갈 시간 없으니까 지금 얼른 다녀오세요. 그 사이에 광고 나갑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30kg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저 차트 찾아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거 없이 두 대통합 차트만 딱 챙겨 들으십시오. 두 대가 엄선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가입자 수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이죠. 매은치 으퍼 으프 음파 차트를 싸그리 모아서 두 대 자체 수동 AI 시스템을 통해서 선곡했고요. 이 차트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 역주행곡 70, 80, 90세대 곡까지 싹 다 챙겨드립니다. 오늘 차트는 6월 17일 기준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럼 두 대통합 차트 한번 달려가 볼게요. 대망의 첫 곡은요, 굉장히 오랜만에 소개하는 노래입니다. 곤충 차트 20위권에 자리한 제니의 Like Jenny. 지난해 3월에 발매된 제니의 첫 정규 앨범 루비의 타이틀곡이고요. 빌보드 롤링스톤에서 2025년 최고의 케이팝으로 선정할 만큼

식품 전 세계를 like 제니 제니 제니 제니 예니 게니 제니 그니 그래 그래 그랬어 제니로 물들였던 명실상부 레전드 케이팝입니다. 아 뭔가 했다 하면 기사가 나는 우리 제니 씨. 최근에 뉴욕에서 열린 미국의 대표 여름 축제죠. The Governor's Ball 2026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출격한 게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공연하는 60분 동안 무려 17곡을 라이브로 선보였는데 요 Like Jenny로 엔딩 무대를 장식했다고 해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뉴욕까지 씹어먹고 온 그녀 제니의 Like Jenny 바로 듣고 올게요.

0: But have you ever met Jenny, Jenny, Jenny? It's Jenny, Jenny, Jenny, Jenny.
1: Get boogie down, down the whole ground. Get boogie down.
2: Two 대통합 차트 제니의 Like Jenny 듣고 왔고요. 이어서 한계 차트 20위권에 오른 두 곡 리센의 데자뷰 그리고 한해 문세윤 피처링 추의 비행기 소개할게요. 요즘 정말 핫한 분들이죠. 그제 야호 밈으로 거제 홍보대사부터 갸루 컨셉까지 그냥 꽉 잡고 음원도 역주행 중인 그룹 리센느가 작년 여름에 발표한 데자뷰는요 학창시절에 풋풋했던 추억과 초여름날의 촉촉한 풀내음이 떠오르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노래입니다. 2년 전 노래 러브 어택에 이어서 작년에 발매된 데자뷰도 슬금슬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데 아, 우리도 발빠르게 들어보자고요. 자, 여름하면 이 곡도 빠질 수 없죠. 한해 문세윤 피처링 추의 비행기. 원곡자인 거북이를 삼킨 것 같다면서 대중들에게 극찬을 받은 조합이죠. 특히 문세윤 씨가 터틀맨의 파트를 아주 완벽하게 소화해서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그럴만도 한 게 세윤 씨는요. 히든싱어 시즌 8의 거북이 터틀맨 편에서 모창 능력자로 출연해서 무려 4라운드까지 올라간 실력자라는 거. 20년 전의 추억을 싹 끄집어내준 귀한 조합입니다. 자, 여름맛 노래들 리센의 데자뷰 그리고 한해 문세윤 피처링 추의 비행기 바로 띄워드릴게요.

대통합 차트 리센네의 데자부 그리고 한해 문세윤 피처링 추의 비행기에 이어서 풀은 차트 탑 10에 자리한 엠믹스의 헤비 세레나데까지 듣고 왔습니다. 고막이 어떻게 촉촉해지셨죠? 엠믹스의 헤비 세레나데는요 확신에 찬 무거운 사랑 헤비한 사랑을 담은 세레나데고요. 실력파 그룹답게 서정적인 감성은 살리되 파워풀한 고음을 쭉쭉쭉쭉 내뱉는 파트로 여러 가슴을 울린 명곡입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시 같은 가사는 슈퍼스타 대로로 한 로로가 단독 작사를 했다는데요. 말 나온 김에 로로 씨 노래도 한번

봅시다. 두 개의 차트에 오른 한노로의 영영. 이 곡도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했고요. 아무것도 없는 영인 사람끼리 만나도 함께라면 영원을 꿈꿀 수 있다는 뜻이 담겼다고 합니다. 아, 역시 국문과 클라스는 남달라요. 예, 저는 이게 뭔 말인지 전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요즘 친구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하니까 예, 저도 같이 스며들어야죠. 적응해야죠. 자, 한노로가 해석한 청춘과 결핍 그리고 영원을 말하는 영영 드리고요.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늘 빗길에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갑자기 정체가 심해진 곳들은 대부분 사고 때문인데요. 지금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금광 1터널 안에서 1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사고 처리하느라 안진터널까지 뒤로 7km 길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동해고속도로는 삼척 쪽으로 강릉 진입로 1차로 승용차 사고 발생해 역시 혼잡하고요. 또 남해고속도로는 영암 방향으로 노동 1터널 안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빗길에 사고 차량 피하려다 갑자기 차선 바꾸면은

0: 미끄러짐 사고 빈번하게 발생하니까요. 터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전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갑니다. 두 대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킴 PD가 발로 뛰어서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담당 PD 샤인킴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두 대 옛날 성우표를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2주의 발보드 차트는요, 2019년 6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성우표를 들여다봤고요. 6월 20일에 선곡된 라우브 트로이 시반의 I'm so tired부터 가볼게요. 팝 장르에선 설명이 필요 없는 솔로 가수들이죠. 라우브와 트로이 시반, 이 두 사람이 2019년에 콜라보한 곡이고요. 레전드들이 뭉친 만큼 스트리밍 횟수, 예? 100억 회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제 억 단위 정도는 그냥 뭐 기본이지 뭐 했는데, 아, 이제 100억이구나. 아, 다르다. 자, 한국에서도 그 인기가 어마무시했죠. 2023년 라우브가 내한 공연을 했을 때 I'm so tired가 흘러나오는 순간 관객 모두가 떼창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100억 회면은 뭐 떼창할 만하죠. 자, 영 알못 두댕이들도 제목만 알면 다 따라 부르실 수 있습니다. 노곤한 오후에 떼창 한번 가보시죠. 라우브 트로이 시반의 I'm so tired 한번 쏠게요.

라우브 트로이시반의 I'm so tired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키 부장이 과거 속 두 대 성호표에서 골라온 발버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2019년 6월 25일과 6월 22일에 성호된 곡입니다. 전소미의 Birthday와 소녀시대의 훗. 먼저 전소미의 Birthday는 IOI의 황금 막내 전소미 씨의 솔로 데뷔곡이고요. Birthday라는 제목에 솔로 가수 전소미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를 녹아냈다고 합니다. 소미 씨의 팬분들은 생일 자축송으로 Birthday를 꼭 찾아 듣는다고 하네요. Birthday와는 상반된 매력을 가진 소녀시대의 훗도 들어봐야죠. 2010년 당시 소녀시대가 G 소원을 말해봐 O 런데빌런으로 쭉쭉쭉쭉쭉 대박을 터뜨린 후에 낸 곡인데요. 요 시절은 그야말로 소녀시대의 전성기였더랬죠. 음원 주간 차트, 월간 차트 1위는 기본이고요.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트리플 크라운은 물론 총 6개의 트로피를 차지했었더랬습니다. 막간의 정보로 알려드리자면 훗 가사를 SM 이수만 씨의 장남분이 썼다고 해요. 우와! 역시 이게 핏줄은 좀 다른가 봅니다. 자, 빠른 템포에 통통 튀는 사운드가 매력적인 전소미의 Birthday 그리고 소녀시대의 다크한 매력이 돋보이는 훗 바로 나갈게요.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어머 입장해 주신 분들 어머 너무 고마우셔. 어떻게 제 은인이에요.

전소미의 Birthday 그리고 소녀시대의 후 두 곡에 이어서 2019년 6월 23일에 선곡된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왔습니다. 저와 매일같이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우리 문세 오라버니의 수많은 히트곡 중 하나죠. 유호정, 정웅인 주연의 MBC 주말 드라마 발칙한 여자들의 OST로 삽입됐었는데요. 각종 OST 차트와 벨소리 차트를 아주 섭렵했더랬죠. 자, 다음 곡도 OST로 이름을 날렸던 곡입니다. 2019년 6월 25일에 선곡된 크러쉬의 Beautiful. 2016년 겨울 그 추운 때 문 여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드라마죠. 도깨비의 OST였습니다. 자, 주연 배우 라인업이 공유, 김고은, 이동욱, 유인남 뭐 흥행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였고요. 도깨비의 흥행에 힘입어서 Beautiful도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거머쥐었죠. 이건 뭐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크러쉬가 부른 Beautiful 바로 쏠게요.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수도권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온종일 비가 온 날은
6: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2019년 6월 24일에 선곡된 장범준의 그대 떠난 뒤입니다. 장범준의 목소리와 감성으로 재해석된 그대 떠난 뒤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2019년 6월 20일에 선곡됐던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대통합 차트를 쪼개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가 볼 거고요. 그 전에 두세 데이트 크레이지고 광고 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두 대가 엄선해서 엮은 두 대통합 차트. 먼지 쌓인 두 대 예전 성급을 들춰보는 코너 속의 코너. 발로 뛰어 찾아온 두 대의 발버드 차트. 2주의 발보드 차트. 2019년 6월 20일부터 일주일 성우표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6월 23일에 성우된 에픽하이의 평화의 날입니다. 비록 멤버 투컷은 가짜 힙합이라고 했지만 가사의 철학이 담긴 에픽하이의 명곡인데요. 하마터면 수록곡이 될 뻔했는데 타블로에 선구한 덕분에 타이틀곡으로 신분 상승했더랬죠. 대중픽 에픽하이의 명곡 평화의 날 바로 듣고 올게요.
5: 오빠, 좀 웃어봐.

에픽하이의 평화의 날 듣고 왔고요. 발보드 차트 이어서 달려가 볼게요. 다음 순서는 2019년 6월 23일과 6월 22일에 선곡된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그리고 허밍어바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입니다. 볼빨간 사춘기 정규 1집 타이틀곡 우주를 줄게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파일럿이 되어 별과 은하수를 주고 싶다는 순수한 사랑을 담은 곡입니다. 노래가 나올 당시에 볼빨간 사춘기가 데뷔한 지 4개월 된 신인이었는데요. 유희열의 스케치북 무대를 계기로 천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기적처럼 발매 한 달 만에 모든 음원 사이트의 월간 차트에서 1위를 찍었더랬죠. 하와이안 커플도 듣고 있으면 이가 다 썩을 것 같은 달달한 사랑 노래죠. 가사를 보면요. 두려워 두려워 너의 그 눈빛 빠져버릴 것 같아 요즘 수영 배워. 더 읽어야 되는 거죠? 섹시해 섹시해 너의 그 쇄골뼈 키스해주고 싶은 마음이만큼. 뭐 하자는 거지? 그래 나도 이런 때가 있었어. 우리 때는 이러는데 키스해주세요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이건데 우리 때가 조금 좀 더 하드했던 것 같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마력이 딸려서 더 이상은 못 읽겠어요. 근데 원래 사랑이라는 게 다 이렇게 유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해서 별도 따다주겠다는 볼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그리고 사랑 때문에 수영도 배운다는 허밍어바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쭉 듣고 올게요.

6월 20일 오후 6시 전각동해 중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항해 또는 조업 중인 어선은 가까운 선박이나 어선 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대피하고 수산증식, 양식시설은 미리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세요.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그리고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에 이어서 2019년 6월 21일에 선곡된 이승철의 My Love까지 듣고 왔습니다. 발매된 지 1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결혼식 축가로 선곡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2021년엔 데뷔 35주년을 기념해서 소녀시대 태연 씨와 부른 듀엣 버전 음원도 발매했었더랬죠. 뮤직비디오도 정말 화제였습니다. 원곡은

3분 23초지만 뮤직비디오 길이는 7분 27초나 된다는 사실. 이 정도면 단편 영화 아닙니까? 자, 실제 커플을 섭외해서 깜짝 프로포즈를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한 편에 정말 영화처럼 전율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궁금한 두댕이들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발보드 차트의 마지막 곡 소개할게요. 6월 21일에 선곡된 이승열의 나라입니다. 직장인들에게 큰 공감을 샀던 드라마 미생에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OST고요. 현실적이지만 응원과 위로를 담은 가사가 시청자들의 심금을 건드렸죠.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곡 이승열의 나라 듣고 올게요.

6월 20일 오후 5시 전각 동해 중부 앞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항해 또는 조업 중인 어선은 가까운 선박이나 어선 안전 조업국 등 관계 기관에 연락하고 대피하고 수산 증식, 양식 시설은 미리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미리 조치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아직 장마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그만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산간 그리고 동해안에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남해안 내륙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강원도 쪽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강원 산지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수도권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인 모습이고요. 다음 주에는 큰 더위 없이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평택 제천강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북진천부터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출산 직전에도 요즘 트렌드가 어려운 우리 두댕이들을 위해서 최신곡 공부 시켜드리러 가봅니다잉.

이것저것 들을 필요 없이 이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정복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을 싸그리 모아봤습니다. 두 대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2026년 6월 셋째 주에는 어떤 곡이 핫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두 개 차트 20위권에 안착한 르세라핌의 분팔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라틴 하우스 장르의 마카레나를 샘플링한 곡이죠. 요새 분팔라의 도입부 퍼포먼스, 혼자 음악에 심취해 있다가 박자를 놓친 능청스러운 연기를 하는 챌린지가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세븐틴, 에스파, 아이브 등등등 동료 아이돌들은 물론이고요. 배우 오정세 씨, 두산 베어스의 강승호 선수까지 이 챌린지에 도전을 했다고 하네요. 아, 진짜 그 밀린 챌린지가 너무 많은데. 아니야. 또 다른 챌린지가 또 나오겠지? 예, 그때 새 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뒷부인 것 같아서 이제 못 보여드리겠네. 자, 르세라핌의 분팔라 듣고 오시죠.

이번 주 핫한 곡을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함께하고 있고요. 르세라핌의 분팔라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엔 보이그룹들 노래 쫙 한번 가볼게요. 푸르 차트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라이즈의 Do Your Dance, 그리고 두 개 차트 20위권에서 눈에 띈 보이 넥스트도어의 바이럴. 두 곡 다 따끈따끈한 신곡이고요. 라이즈의 Do Your Dance는요, 지난 월요일에 공개됐고요. 강렬한 힙합 비트가 인상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곡입니다. 안무도 빠른 비트처럼 정말 파워풀하다고 해요. 라이즈 멤버들 왈, 걱정 싹 잊고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싶을 때 들으면 딱일 것 같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 일본 등등등 해외 차트에서는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신나는 노래인지 구댕이들도 같이 한번 느껴보시고요. 본인들의 노래가 바이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보이 넥스트도어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 바이럴도 들어볼게요. 노래는 또 제목 따라간다고 바이럴이 지금 제대로 바이럴 되고 있죠. 발매 후 일주일 만에 앨범 100만 장 이상을 판매해서 밀리언셀러로 등극을 했고요. 이로써 4연속 밀리언셀링을 달성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공개 열흘 만에 2,146만 뷰를 기록했고요. 와, 보넥도를 프로듀싱한 보넥도의 아버지 지코 씨도 뿌듯하시겠습니다. 자, 누나의 심정으로 더 잘 됐으면 하는 보이그룹들 라이즈의 Do Your Dance, 그리고 보이 넥스트도어의 바이럴 바로 쏠게요.

0: I'm on my lonely. So what you up to now?
1: 여러분은 지금 2시의 데이트 안영미가 소개하는 두 대통합 차트를 듣고 계십니다.

라이즈의 Do Your Dance와 그리고 Boy Next Door의 바이럴에 이어서 다섯 개 모든 차트의 탑 3에서 놀고 있는 코르티스의 Red Red 듣고 왔습니다. 정말 매주 소개되고 있는 곡이에요. 누나, 형, 이모 팬들의 마음에 비상 Red Red 불을 켜는 음악 천재, 비주얼 천재 소년들 코르티스의 Red Red. 음악 방송에서는 총 11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스포파이에서도 스트리밍 수 1억 회 돌파. 와, 게다가 다음 달에 열리는 첫 단독 콘서트 티켓도 싹 다 매진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잘 나가요. 정말 그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냥 너튜브만 들어가면 그냥 코르티스가 알고리즘으로 계속 떠요. 그리고 그 인별그램도 그렇고 이게 잘 나간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엔 잘 나가는 여자 아이돌 여돌 노래로 가볼게요. 다섯 개 올 차트를 신맛으로 물들인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국내 차트뿐만 아니라 빌보드 차트까지 신맛으로 아주 정복을 했습니다. 빌보드 200 차트에선 9위를 기록했고요. 영국의 오피셜 싱글 차트엔 첫 진입, 프랑스 음반협회 탑 앨범 차트에서도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와, 이 집이 정말 레모네이드 맛집이었네. 웬만한 카페보다 장사가 너무 잘 돼. 전 세계적으로 너무 잘 된다. 에스파의 새콤달콤한 레모네이드 얼른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통합 차트 함께 달려가 봤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플은 차트에 올라와 있는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2: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궁평저수지, 송악저수지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저수지를 따라 둘레길과 맨발 황토길이 이어져 있어 물가를 따라 천천히 걷기 좋고 반딧불이가 서식할 만큼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라고 합니다. 궁평저수지는 저수지를 따라 걷다 보면 다람쥐가 뛰어다니는 한적한 둘레길이 이어지는데요. 낮에는 물가 풍경을 보며 여유롭게 걷기 좋고 특히 이맘때만큼은 밤에 가봐야 하는 곳입니다. 어두운 숲 사이로 반딧불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데 풀숲 사이를 반짝이며 날아다니는 불빛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분위기라고 하네요. 반딧불이 보러 밤길을 걷게 되는 곳이라니 그 설렘이 오래 남겠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경쾌한 곡으로 시작했어요. 바우타 하멜 그리고 나오카무라의 Story Starts Today 였습니다. 아주 기존의 바우타 하멜 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좀 다른데 아무래도 이제 나오카무라와 함께 했으니까 둘이 그런 너무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굉장히 경쾌하고 신나는 토요일 주말에 듣기 좋은 곡으로 오늘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김영주님, 순디 주말에는 처음 출첵해요. 방금까지 롤러코스터 앨범 듣다가 4시 돼서 라디오 들으러 왔습니다. 라고. 아, 요즘도 롤러코스터 앨범을 이렇게 또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주말에만 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또 평일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김영주님 오늘 주말에 처음 오셔서 출첵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은지님, 머리가 복잡한 날이라 TV도 안 켜고 청소 중이에요. 그래도 듣고 싶은 건 완화밖에 없네요. 이야, 이 문자 너무 좋은데요. 머리가 복잡해도 이렇게 완화해서 나오는 편안한 이런 또 음악 들으면은 또 괜찮아지죠. 아, 그래요. 이은지님, 제가 머리가 좀 복잡하시니까 이럴 때는 그래도 커피 한 잔 딱 드시면서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잠시 좀 쉬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독특한 분위기예요. 뭔가 신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약간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보컬의 목소리는 좀 뭔가 분위기를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참 좋네요. 이단지라는 팀이었습니다. 6078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전 결혼 28년 차인데요. 아는 노총각 동생이 자기 결혼한다고 말하면서 형 부럽죠?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죠? 그냥 부럽다 할까요? 아니면 실상을 사실대로 말해줄까요? 아 참. 아니 결혼 28년 차 형한테 결혼한다고 형 부럽죠? 라고 하는 거는 무슨 심리일까요? 그냥 그럴 때는 아유 부럽다 이러고 넘기세요. 뭐 이렇게 꼬치꼬치 뭐 뒤에 뭐 그래 네가 이겼다 이렇게 넘기는 게 정말 진정한 승자입니다. 네. 지원님이 보내주셨어요. 거의 10년을 고정으로 해놓던 주파수를 바꿨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바쁘게 처리해야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다 말고 도저히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미니까지 깔고 난생 처음 글을 올리네요. 와나 정말 중독성 있는 방송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참 앞에가 좀 그게 좀 기네요. 그냥 처음부터 와나 참 중독성 있는 방송입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10년을 고정으로 해뒀던 주파수를 바꿔왔다. 게다가 오늘은 아주 바쁜 날인데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미니까지 깔고 처음 글을 올리셨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완벽한 하루가 중독성 있는 엄청난 중독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아 지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커피 드립백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이거 원하신 거 맞죠? 자, 게다가 또 중독성 있는 노래 하나 또 들어드릴게요. 이소라 with 박효신의 It's Gonna Be Rolling.

이소라 위드 박효신의 It's Gonna Be Rolling 들으셨고요. 그 뒤로 엘루이의 Me, Myself and I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8299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중학생 아들은 친구들과 놀러 나가서 남편이랑 둘이 진주로 드라이브 가서 예쁜 수국 보고 맛있는 진주 냉면 먹고 순천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월화산 수국 정말 예쁘네요. 근처 계신 분들 축제 꼭 가보세요. 요즘에 수국철이죠. 제가 제주에 살 때도 참 수국이 많이 펴가지고 제가 수국 이곳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참 여기저기서 수국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월화산 여기에 또 수국 축제 같은 걸 하는 건가요? 정말 너무 예쁘겠네요. 8540 쓰시는 분 중년이 되니까 눈꺼풀이 처져서 쌍수 예약하고 왔는데 잘하는 건지 고민돼요. 20년 전에 했으면 남

바뀌었을까요? 아, 근데 이게 정말 눈꺼풀 처지신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20년 전에 했으면 뭔가, 아, 뭐, 그거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예뻐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편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수술인데 그래도 좀 떨리진 않으신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술 잘 하시고, 수술하고 나서 나오시면서 드시라고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노래도 한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영화 원스 OST 중에서 글렌 한사드의 Fallen from the Sky 틀어드리고 저는 2부 2주의 노래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0: 재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원도의 호우특보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영동 산간에는 내일 오전까지 많게는 15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태풍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먼 남해상에서 7호 태풍 맥칼라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강도 1의 약한 태풍이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강도 3의 강한 등급까지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로와 강도는 유동적이지만 태풍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정체 전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장마가 시작되는 시점이 유동적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부근, 서울 요금소 부근 각각 사고 처리하고 있어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대와 장르 편식 없이 음악 얘기를 나눠보는 2주의 노래 시간입니다. 조아름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시죠?
1: 네, 잘 지냅니다.
0: 날씨가 정말 갈수록
1: 네.
0: 여름이 편하세요? 겨울이 편하세요?
1: 저는 여름이 편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여름 더운 거는 크게?
1: 더위도 타는데 네. 추위를 훨씬 많이 탑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얼마 전에 또 이제 공연 그 페스티벌 다녀오셨더라고요.
1: 네, DMG 피스트레인 네. 다녀왔는데요. 네. 원래 예정이 없다가 네. 어쩌다 또 가게 돼가지고
0: 너무 더웠죠.
1: 정말 몸에 반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녹아서.
0: 그러니까.
1: 네.
0: 요즘에 그 페스티벌 축제들이 많고 페스티벌이 많아서 참 좋기도 하지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하시고
1: 네.
0: 물을 좀 많이 쌓아가지고
1: 요즘에
0: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좀 쓰러지시는 분들도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1: 가서 그냥 잠깐 놀고 와야지 하고 가시잖아요.
0: 네.
1: 그게 또 그렇게 안 돼요.
0: 그렇죠.
1: 가면 이 팀도 보고 싶고 네. 조금 흥이 오르다 보면 조금 더 보자, 조금 더 보자.
0: 막 뛰고 막
1: 네.
0: 흥겨가지고 네. 막 뛰고
1: 그러다가
0: 막 이러다가
1: 갑자기 이제 네. 구토나고 어지럽고 이러면
0: 맞아요.
1: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많이 드셔야 되고
0: 참 여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1: 네. 그리고 네. 정말 페스티벌도 이제 조금씩 계절 옮겨야 돼요.
0: 맞아요.
1: 네.
0: 이제는 예전처럼 그런 더위보다 정말 너무너무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정말 목숨에 직결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도 많아서
0: 그리고 좀 이렇게 그늘 좀 시원하게 하는 어떤 장치들을 많이 좀
1: 네.
0: 확보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1: 본인이 잘 챙기는 게 최고입니다.
0: 맞아요.
1: 네네.
0: 자, 오늘 2주의 노래 어떤 곡으로 시작해볼까요?
1: 네, 오늘은 2010년대로 가볼 건데요. 아이돌 밴드 네. 사랑받은 아이돌 밴드 두 팀이
0: 네.
1: 한 팀이 됐어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0: 네.
1: NKOTBSB.
0: NKOTBSB.
1: 누굴까?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0: 전혀 모르겠네요. 느코트 부스브. 뭔가요? 누군가요?
1: 네, 두 팀의 약자인데요.
0: 네네.
1: 순서대로 NKOT는 네. New Kids on the...
0: 온더.
1: 블러까지 가죠. 근데 BSB가 네, 근데 BSB가 백스트리트 보이즈여서
0: 그래요?
1: 중간 B를 하나 잘랐습니다. 네.
0: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1: 그게 뉴키즈가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거의 한 9년 선배예요.
0: 네네.
1: 그래서 뉴키즈 온더블럭이 공연을 하는데
0: 네.
1: 선배들 공연하시는데 우리가 좀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합동 무대를 한번 했어요.
0: 네네.
1: 그런데 뭐 관객 반응은 당연히 좋았을 테고 이 두 팀 멤버들이 느낀 게 너무

0: 즐거웠던 거죠.
1: 아.
0: 그래서 아, 이거를 그러면 한번 투어로 좀 짜볼까? 그래서 투어할 거면 우리가 이름을 합쳐서 한 팀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2011년 이맘때 네, 두 팀의 새 노래가 나왔습니다.
1: 아, 노래를 또 발매를 하고
0: 네.
1: 같이 투어를 또 한 거군요.
0: 네. 그래서 투어를 하면서 1년 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투어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각 팀에 이제 히트곡도 넣고 네. 앨범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앨범 안에 신곡도 넣고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는 곡들은 온라인 팬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뭐 유퀴즈 언더블럭의 노래, 가장 좋아하는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노래 이래가지고 하니까 팬들한테 너무나 큰 재미있는 그쵸. 이벤트죠. 네.
1: 참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사람들이 또 유퀴즈 언더블럭과 백스트리트 보이즈를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0: 네.
1: 하면 얼마나 또 좋아했겠어요. 오랜만에.
0: 네. 그래서 이 팀들이 같이 활동을 했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네. 솔리드와 GOD의 느낌이랄까요?
1: 아, 그렇죠.
0: 네. 멤버들이 이제 원래는 10명이어야 되는데 네. 이제 백스트리트 보이즈가 5명 이렇거든요. 근데 백스트리트 보이즈에서 한 명이 그 전에 탈퇴를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5명, 4명 그래서 9 멤버가 같이 공연을 했고요. 뭐 노래를 그래서 신곡이 Don't Turn Out the Lights, 불을 끄지 마라 이건데 네. 우리 관계가 당신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팬들한테 뭔가 해주는 듯한 얘기예요.
1: 그래요. 네. 이제 이 워낙에 예전에 참 그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다니던 그런 네. 두 팀이었는데 이제 이 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0: 그렇죠. 그래서 네. 요즘에 GOD 공연하면 정말
1: 맞아.
0: 공연할 때마다 매진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팬 연령층이 같이 이제 올라가니까
1: 그렇죠.
0: 그 공연 광경도 되게 재밌고 그 어린 팬들이 이제 부부가 되고 아이가
1: 그렇죠.
0: 있고 그래서 아이 데리고 오고
1: 그러니까
0: 네, 그래서 이 팀의 라이브 영상도 제가 봤는데 네. 팬분들이 같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데리고 오고 되게 풍요
1: 분위기가 너무 좋겠네요.
0: 네.
1: 자 그러면은 NKOTVSV의 노래 한 곡도
0: 네, 들려드릴 거고요. 네. 사실 2011년 이맘때 이제 나왔던 이 노래는 네. 그 이 두 팀을 사랑했던 팬들의 굉장히 추억을 자극하는 또 굉장히 흥미로운 이벤트이긴 했지만 네. 그 당시에 가장 바빴던 그룹은 또 따로 있습니다.
1: 아 누군가요?
0: 네, 블랙 아이드 피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때 정말 가장 바쁜 시간을 보냈고
1: 네.
0: 뭐 히트곡 많죠. 우리나라 예능에서도 이 당시만 해도 뭐만 춤추는 장면만 나오면
1: 그렇죠.
0: 네, 이 팀의 음악들 나왔는데요. 뭐 I Got a Feeling 이런 노래도 있고 Let's Get It Started 이런 노래도 있는데
1: 네.
0: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1위 곡인데 생각보다 라디오에서 잘 안 나오는 노래예요.
1: 아, 그래요?
0: 네. 붐붐파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 네.
0: 이 노래가 왜 우리나라 라디오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을까.
1: 네.
0: 노래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음표만 넣고 보면
1: 네.
0: 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만들 때도 그랬대요. 이거는 라디오보다는 어디 이제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나오면 뭐 땡큐 이러면서 만든 노래인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멤버들이 오히려 놀랐다고 합니다.
1: 그 당시 클럽에서 아마
0: 네.
1: 엄청나게 반응이 와서
0: 네, 라디오까지
1: 그렇게 된 것
0: 네.
1: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두 곡
0: 네.
1: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NKOTBSB 뉴키즈 온 더 블럭과 백스트리트 보이즈 네. 그리고 Don't Turn Out the Light 들으셨고요. 그 뒤로 블랙 아이드 피스의 붐붐 파워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네. 아주 두 곡 다. 이 NKOTBSB는 참 이 예전 팬들도 네. 굉장히 좋아했을 만한 그런 노래인 것 같고요. 블랙 아이드 피스는 뭐 많이 익숙한 멜로디니까
1: 네, 여기저기서 아마 오며가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0: 맞습니다. 아, 두 곡 다 너무 좋네요.
1: 네. 네. 근데 블랙 아이드 피스의 뭐 이 노래를 비롯해서 네. 대부분의 이제 곡을 구상을 하고 프로듀스한 멤버가 있는데요. 네. Will I Am.
0: Will I Am.
1: 이라는 이제 프로듀서인데 네. 이분이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10년대 넘어가서까지 굉장히 바빴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블랙 아이드 피스로 가장 바쁠 때 네. 프로듀서로서 작업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존 레전드랑도 하고 뭐 유튜 정말 정말 많이 했거든요.
0: 아, 그래서
1: 이분이 작업했던 그러니까 블랙 아이드 피스로 가장 바빴던 딱 2000년대 중반 이 시기에 작업했던 앨범 중에서 네. 또 한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 순디님도 좋아하시는 세르지오 멘데스 앨범입니다.
0: 아, 이걸 또 그 사람이 또 작업을 했군요.
1: 네. 정말 폭넓어요. 정말 활동한 게 네킹콜 앨범도 하고요. 정말 정말 많은 앨범을 했고 타임리스라는 앨범인데요. 네. 이 타임리스에 들어있는 곡들을 네. 정말 라디오에서 네. 자주 들을 수 있어요.
0: 그렇죠.
1: 네. 네. 뭐 Let Me 같은 노래 그리고 Please Baby Don't.
0: 맞아요.
1: 네, 그 노래 존 레전드. 네. 네, 그 노래도 그렇고 다 이 앨범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미라이엠이 전곡을 다 프로듀스했는데 이분의 좀 능력치가 어디까지인가.
0: 정말 대단한 앨범인데 이게 왜냐면 세르지오 멘데스가 정말 사실은 뭐 브라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겠지만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팬층이 엄청 넓어진 계기가 바로 이 앨범이었던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이 타임리스가 이제 2006년에 나왔는데 네. 이때 이제 블랙 아이드 피스가 정점을 찍을 때였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거 하면서 그 팀은 또 힙합 댄스 그룹이잖아요. 그거 하면서 또 밤에는 또 브라질 음악 들으면서 작업을 하고.
0: 대단한 사람이네요.
1: 네. 그래서 이 앨범 전곡이 다 추천이지만 네. 제가 그중에서도 애정하는 곡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0: 어떤
1: 뭐 앨범이랑 제목이 똑같아요. 타임리스고 네. 인디아리 정말 대단한 보컬리스트가 피처링을 했죠.
0: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 아주 쫙 떠오르던 네. 그런 뮤지션이었죠.
1: 네. R&B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네. 미라이엠의 작업들을 또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이 앨범만 세르지오 멘데스 이 앨범만 그냥 여름 내내 끼고 계셔도
0: 맞아요.
1: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0: 시원한 음악들입니다.
1: 네.
0: 그러면 이 곡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토요일의 코너죠. 이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2부 끝곡으로 심주혜님이 신청해 주신 리도어의 영원은 그렇듯 들어드리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케이스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주의 노래 조여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3부 첫 곡 아주 강렬한 네. 신나는 네. 왠지 뭔가 여름에 네. 듣기 굉장히 시원한 곡이에요.
1: 맞아요.
0: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고 네. 샤키라의 Hips Don't Lie라는 곡입니다.
0: Hips
1: Don't
0: lie.
1: 엉덩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고요. 네네. 이게 뭐냐면 네.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0: 흔든다.
1: 몸이 막 흔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몸은 거짓말할 수 없다. 좋은 노래가 있으면.
0: 이건 신난다. 뭔가 이

0: 이 노래 뮤직비디오에는 약간 비키니 입은 네. 여성들과 몸 좋은 남성들이 나와서
1: 그렇죠. 뭔가 좀 태닝한
0: 맞아. 네. 수영장에서 막 춤도 추고 그럴 것 같은
1: 네, 굉장히.
0: 분위기가 좋아서 아주 여름에 듣기 굉장히 좋은 곡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2006년 네. 그 이맘때 샤키라가 데뷔 후 첫 1위 곡을 네, 이걸로 이제 찍었거든요.
0: 그렇군요. 네. 오, 몰랐습니다.
1: 사실 샤키라는 지금 가장 원래도 핫했지만 지금 네. 다시 가장 핫한 이름이 됐어요.
0: 아, 그래요?
1: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월드컵 응원을 하실 텐데
0: 그렇죠.
1: 네. 월드컵에 2006년부터 세 번 연속으로 출연을 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12년 만에 올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월드컵에만 월드컵 무대만 네 번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월드컵의 여왕.
0: 그러네요.
1: 월드컵의 아이콘이다 말할 수 있죠.
0: 참 이게 또 월드컵의 계절이 또 네. 이럴 때니까 또 샤키라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번에는 또 이제 리사가 또 거기서 또 노래를 한번 네. 했었죠. 너무 멋있던데.
1: 네. 샤키라가 참, 이번에 또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불렀기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 네, 다이다이라는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네. 뭐 개막식에서도 무대를 했지만 또 폐막식에 또 무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승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또
0: 그렇죠.
1: 받겠죠.
0: 네네.
1: 근데 지금까지 없던 하프타임 쇼가 이번 월드컵에 처음 생겼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오, 재밌겠네요.
1: 네. 그래서 미식축구의 하프타임 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0: 네네.
1: 마이클 잭슨도
0: 맞아요.
1: 쓰고 그랬던 네. 그 무대가 이번에 이제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생겼기 때문에 이 하프타임 쇼를 또 어떻게 꾸밀 것인가. 물론 샤키라는 월드컵 주제가를 불렀으니까 당연히 다시 나오는 건데 네. 여기에 올라가는 뮤지션도 관심이 많아요. 일단 마돈나.
0: 진짜요?
1: 네. 이야. 마돈나가 다음 달 초에
0: 새 앨범이 나오죠.
1: 네, 네 앨범 나오고 그리고 합동으로 헤드라이너가 BTS예요.
0: 크, 이제는 참 세상이 네. 많이 변했어요.
1: 네.
0: 야, 우리나라 뮤지션이 그런데 나가는 게 정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1: 맞아요. 네. 이 세 팀의 네, 결승전 헤드라이너 무대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정말 전 결승전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아, 정말 흥미롭네요. 자, 샤키라의 곡 잘 들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주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썩어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0: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9: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니 봄마 깜짝 입었구나. 안착 변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 내착 안착 팬티 안 껴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주의 노래 조아람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월드컵 여왕을 잠깐 만나봤는데요. 네네. 사실 뭐 결승전은 7월 19일 이때 열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0: 그러네요.
1: 그래서
0: 네.
1: 결승전 하프타임쇼를 기다리기 전에 네. 좀 개막식의 여운을 좀 남겨보자. 아직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응원하시면서 여러 뮤지션도 만났을 테니까 네, 그 멕시코 개막식 대회 뭐랄까 그런 이벤트에서 네네. 출연했던 아티스트 네네. 중에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이 있어서
0: 멕시코 아티스트
1: 네 아. 지금 멕시코랑 미국이랑 네. 캐나다 네. 세 나라가 같이 개최를 한 거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네. 그래서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불리고 아. 각 나라에서 다 개막 대회를 했어요.
0: 네네.
1: 그래서 그때 이제 올라오는 뮤지션들이 조금씩 달랐는데 예를 들면 캐나다는 뭐 마이클 부블레라든지 네, 그렇게 각각 올라왔는데 네. 멕시코에서는 이분에 저는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0: 네.
1: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
0: 오,
1: 네.
0: 정말 멕시코다운 이름이죠.
1: 정말 딱 멕시코스러운 이름이죠. 네. 네. 이분은 90년대, 80년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멕시코 싱어송라이터고요. 루이스 미겔 좋아하시는 좋아하죠. 분 많잖아요. 그런데 루이스 미겔은 멕시코에서 사랑받는 아티스트지만 네. 엄연히 따지자면 멕시코 사람은 아니에요.
0: 어디 사람?
1: 푸에르토리코.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리고 미국 국적이 있습니다. 좀 복잡해요.
0: 그러네요.
1: 네. 국적과 활동하는 곳과 사랑받는 곳이 다 다른 아티스트가 루이스 미겔이고
0: 네.
1: 이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는 멕시코에서 태어나서 멕시코에서 정말 사랑을 받고 또 미국까지 진출한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0: 네.
1: 이분 노래를 좀 듣고 있자니 네. 아 루이스 미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취향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 노래가 있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투
0: 네.
1: 스피에라스라는 곡인데요.
0: 네.
1: 라틴 발라드라고 보시면 되고 제목이 당신이 알았더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0: 네.
1: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요거를 말할 수 없는 걸 당신이 알았더라면 그러면서 당신의 사랑을 주세요라는 애절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0: 오.
1: 네, 한번 들어봐 주시죠.
0: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0: 멕시코 뮤지션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의 Si tu supieras. 아,
1: 네.
0: 너무 좋네요. 그 루이스 미겔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1: 그렇죠. 뭔가 통하는 게 있죠.
0: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코드 진행과 어떤 그 보컬의 스타일, 노래하는 스타일이 네. 굉장히 루이스 미겔과 유사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아주 그래도 듣기가 너무 좋습니다.
1: 네, 정말 다양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고 네. 지금은 락 스타일이 좀 가미된 팝 음악을 좀 하시지만 네. 이 90년대에 낸 앨범들 들어보면 이렇게 정말 좀 애상에 젖은 네.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 90년대 중후반 이때 곡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네, 좀 뭐 취향에 맞는 곡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라는
1: 네, 페르난데스. 네.
0: 페르난데스라는 뮤지션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곡이 좋으셨으면 좀 다른 곡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어쨌든 요즘 뭐 월드컵 때문에 아마 이쪽의 뮤지션들도 조금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개막식 무대에도 올랐던 대단한 뮤지션이니까요.
0: 네. 좋습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네. 신곡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아티스트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네. 그 DMZ 피스트레인 네. 페스티벌에 다녀왔는데 네. 그 다녀오기 전에 제가 이분의 음악을 듣고 아 정말 좋다. 제 시간에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네. 하고 갔는데 마침 무대에
0: 그래요?
1: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인사도 드렸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라디오, 저희 라디오 나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정말? 네. 나와주시면 너무 좋죠.
1: 네, 네. 오티스 림이라는 분이고요.
0: 네네.
1: 5년 전에 데뷔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뭐, R&B, 소울, 펑크 이쪽을 좀 부드럽게 음악을 했는데, 이번에 새 앨범이 나왔는데요.
0: 네.
1: 예전에 냈던 곡들을 만약에 듣던 분이라면, 이번 앨범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좀, 템포를 쑥 끌어올린 펑크가 기본이고요.
0: 네네.
1: 여기에 관광버스 음악 바이브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뽕짝 바이브예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듣고 있으면 굉장히 흥겨운데 뭔가 우리의 정서가 느껴지는.
0: 그래요?
1: 네.
0: 이 그런 바이브는 제가 생각할 때 250.
1: 네,
0: 이런
1: 맞아요.
0: 사람들이 많이 그 누구죠? 그 뽕짝 바이브를 굉장히
1: 이 박사
0: 네.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1: 네, 근데 그분들의 음악은 네. 뭐랄까 조금 딥하잖아요.
0: 그렇죠.
1: 한쪽으로 좀 장르에 깊이 파고들어서 좀 치우쳐 있다.
0: 네.
1: 깊한 느낌이 드는데 네. 이분은 오티스 림은 그래도 펑크 쪽으로 좀 더 가 있어요.
0: 좀 더 신나게.
1: 네, 좀 더 신나고 조금 더 대중적인 느낌이 있고.
0: 좋습니다.
1: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가 꾀재재.
0: 네. 꾀재재.
1: 네.
0: 아, 재밌네요.
1: 네. 소중한 너를 갖게 나 너무 꾀재재. 이런 귀여운 가사고 여기에 나오는 기타는 또 조정치 씨가
0: 우리 또 정치가
1: 네, 참여를

0: 是。
1: 오티스림의 꾀재재 들으셨습니다. 아주 흥겹고
2: 네.
1: 유쾌하네요.
2: 그렇죠. 재밌죠.
1: 너무 좋아요. 저는 네. 이렇게 정말 다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2: 네.
1: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2: 네. 네. 그래서 무대도 첫 곡을 또 이걸로 불러주셨는데 풀밴드로 나왔어요.
1: 소속분의
2: 네. 코러스에 정말 많은
1: 네.
2: 한 거의 10명 가까운 멤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오티스림은 원래 솔로입니다.
1: 네네.
2: 네. 근데 같이 이제 밴드를 풍성하게 결성을 해서 무대를 채워주셨는데 진짜 그냥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1: 이게 또 페스티벌에서 많은 여러 페스티벌에서 네. 이분한테 관심을 많이 가질 것
2: 네,
1: 같아요.
2: 네, 앞으로 오티스림 좀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다른 곡들도
2: 네.
1: 들어보고 싶네요. 아, 오늘 이렇게 2주의 노래 좋은 곡들 또 많이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2: 네.
1: 좋은 곡을 또 선곡해서
2: 열심히 찾아서
1: 시원한 곡으로 네. 또 선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1도라도 낮추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네. 찾아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자, 마름 작가 보내드리면서 9845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여름엔 또 이 곡이죠.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 밤 틀어드리고 저는 4부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2: 고맙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현재는 중부와 남부 내륙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오늘 밤에 비가 그치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서 강원과 경북 일대로는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로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고요. 휴일인 내일은 다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은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23km 구간에서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6월 20일 오늘은 영국의 심리학자 클리프 아널이 공식으로 증명한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은 이른바 행복 방정식을 통해 도출된 날인데요. 야외 활동 더하기 자연 곱하기 사회적 교류 더하기 어린 시절의 긍정적인 기억 나누기 그날의 날씨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더해서 나온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행복 방정식의 마지막 조건인 이것은 가족 간의 우애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행복 방정식. 야외 활동 더하기 자연 곱하기 사회적 교류 더하기 어린 시절의 긍정적인 기억 나누기 그날의 날씨 어린 시절의 긍정적인 기억에서 그날의 날씨를 나누면은 오늘 날씨가 어떤 거에 따라서 조금 해답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우애를 더해서 나온 날이 가장 행복한 날 6월 20일 오늘이라는 거죠. 아 참 이건 찌그란 얘기네요. 뭐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족 간의 우애 어린 시절의 긍정적인 기억도 제가 볼 때는 전 가족에 관한 기억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뭘 더하는 게 좋을까요? 어쨌든 저는 오늘 6월 20일 X로 가보겠습니다. 아, 정말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그냥 100% 찍어봅니다. X 언제는 뭐 100% 안 찍었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냥 오늘 오늘의 운세라고 생각하고 X로 찍어보겠습니다. 가족이라고 꼭 우애가 좋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가족 간의 우애가 안 좋은 사람들은 좀 오늘 행복한 날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가족 간의 우애는 정답은 아닐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해서 X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말로 들어서는 다 찍어보세요. 행복 방정식의 마지막 조건인 이것은 가족 간의 우애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시스터 액트 2, 영화 시스터 액트 2 사운드 트랙 중 오 해피데이, 뭐 많이들 아시는 노래죠. 이거 들었습니다. 오늘 문제가 6월 20일 오늘이 영국의 심리학자 클리프 아널이 공식으로 증명한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 해피데이가 선곡이 됐군요. 행복 방정식의 마지막 조건인 이것은 가족 간의 우애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야외 활동 더하기, 자연 곱하기, 사회적 교류 더하기, 어린 시절의 긍정적인 기억 나누기, 그날의 날씨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더하니까 나왔다고 합니다. 클리프 아널. 굉장히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다는 건 괴짜거나 아니면 굉장히 천재거나 괴짜거나 아주 말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요. 저는 X를 택했습니다. 아, 가족 간의 우애가 안 좋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걸 더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더해도 가족 간의 각자의 어떤 사정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방정식이라고 오늘이 다 행복해야 된다고 좀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X로 오늘 찍었습니다.

정답을 바로 알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바로 X. 그렇죠. 아, 말이 안 되죠. 행복 방정식의 마지막 조건은 가족 간의 우애가 아닙니다. 마지막 요소는 곧 다가올 여름 휴가에 대한 설렘. 클리프 아놀 정말 아무 얘기나 막 하는군요. 근데 이거는 설레긴 설레요. 근데 아, 어쨌든 이 공식은 행복은 대단한 성공보다 좋은 날씨, 친구와의 대화, 다가올 휴가를 기다리는 설렘 같은 일상의 작은 조각들로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매년 여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름 휴가 못 가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작년에 휴가를 안 갔다 왔어요. 그럼 어떻게 설렘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클리프 아놀 경고. 저는 이분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 방정식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고 그래도 그래요. 뭐 메시지는 굉장히 좋네요. 일상의 작은 조각들로 행복이 완성이 된 대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작은 소소한 조각들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은 편안해요. 행복을 자꾸 이렇게 행복 방정식 같은 걸로 강요하지 말라고 제가 클리프 아놀한테 DM을 좀 보내고 싶네요. 다들 그냥 소소하게 산다. 그래요. 소소한 행복이 최고죠. 자, 오늘 뭔가 교훈을 주려는 듯한 이런 상식보다는 교훈을 주려는 듯한 이런 상식 퀴즈. 저는 정답을 부정적인 X로 선택을 해서 맞췄습니다. 자,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라디 피처링 신지수의 노래입니다. 오랜만이죠.

0: 라디 피처링 신지수의 오랜만이죠에 이어서 김성희님이 신청해 주신 토이 피처링 김현우의 거짓말 같은 시간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한효미님이 보내주셨어요. 차에서 듣고 있는데 아기가 카시트에서 소리소리 지르다 상순형님 목소리에 조용해지네요. 다행입니다. 네. 아유, 큰일 났네. 이제 광고 들어야 되는데 아기가 좀 다시 계속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청요일에 내 창에 넘어오는 초록색이면 좋겠어 라는 곡 틀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로 마이크 앞에 앉았던 정재승 교수는 연구실보다 연구실 밖 세상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예술에 특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동시대성, 연결, 대화, 공간이라는 가치에 몰두하지만 의외로 소셜미디어와는 전혀 친하지 않다는 그는 디지털 소음을 멀리하는 아날로그파입니다. 예술 중에서 연극을 가장 좋아해요. 찰나의 예술이기 때문이죠. 무대 위에서 화르르 분출되고 동시에 휘발되니 더 매력적인데 누군가의 몸짓을 2시간가량 빤히 봐도 되는 짜릿함도 있어요. 누가 나를 계속 빤히 보고 있다면 불편하고 불쾌할 텐데 연극 무대의 배우는 그래도 괜히 제발 나를 좀 봐달라고 온몸으로 외치죠. 자, 올해 대한민국 연극제는 부산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발합니다.

제 관심은 늘 인간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이 저를 뇌과학자로 이끌었습니다. 2년 전 여름 백캠의 스페셜 DJ

0: 이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좀맨
3: 티 어실 원스야.

플리트우드 맥의 드림스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앨범이에요. 루머스라는 앨범. 상업적으로도 아주 크게 히트했고 또 평론가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플리트우드 맥 루머스 앨범에서 드림스. 5899번 또 장요원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장요원 씨가 처음으로 음악 신청합니다. 예, 옛날 노래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플리트우드 맥의 드림스. 아, 옛날 노래 맞죠? 예전 노래 맞는데 아주 예전에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는 거. 와, 대단한 거죠, 이런 게. 예. 이 생명력이 있고 이런 음악들이 이제 뭐 불후의 명곡이 되는 거죠. 자, 이영덕 씨. 아, 무지하게 더운데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그룹 더 비치 보이스입니다. 예. 이 노래 들으면 더위가 좀 날아갈 것도 같네요. 예전에 진짜 여름에 이 노래 엄청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자주 듣기는 어려운 것 같죠? 예. The Beach Boys, Surfing USA.

네, 로스 로보스 라밤바 들었습니다. 같은 제목의 영화, 예, 리치 밸런스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라밤바의 예, 삽입곡이죠. 네. 로스 로보스 라밤바. 정윤수 씨 고맙습니다. 예, 신나게 듣고 싶다고 하셨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더 비치 보이스의 서핑 USA. 확실히 여름에는 이런 음악들이 어울리긴 해요. 예. 아, 이 서핑 USA 진짜 오랜만에 듣고 있으니까 야, 80년대 그 밴드 하던 시절에 여름이 되면 뭐 방송국에 나가서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비치 보이스 메들리. 이거 비치 보이스의 서핑 뮤직을 쫙 메들리로 한 다섯 곡 좀 엮어가지고 예, 연주하고 노래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자, 그럼 또 여름에 어울리는 곡 계속 들어볼까요? 이태종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비욘세 싱글 레이디스.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네, MC 해머, You Can Touch This. 0365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비욘세 싱글 레이디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레니 크라비츠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야, 근데 3부가 다 끝났는데요. 네. 그리고 4부 첫 곡으로 다시 들려드립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중부와 남부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이 많지는 않은데 강원과 경북 지역은 100에서 200mm의 폭우가 집중되면서 이미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겠고요. 휴일인 내일은 비가 그치면서 다시 더워지겠는데 서울은 29도, 대구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0km 구간에서 밀립니다. 특히 발안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정체가 심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14km 구간,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6km 구간에서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레니 크라프츠 이데인 오버 Till It's Over 들었습니다. 유찬현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박순정 씨. 지난주 아침부터 베란다 창문을 여니 뒷산에서 뻐꾸기 소리가 들려오네요. 여름이 다가온다는 얘기겠죠. 뻐꾸기 창문을 여니 뻐꾸기 소리가 들리는 건 그래도 굉장히 환경 좋은 곳에서 사시네. 아, 박순영 씨 고맙습니다. 자, 그 소리를 듣고 이 노래를 신청하셨구나. 어허. 까이타노 벨루즈 꾸꾸루꾸꾸 팔로마. 예. 요 영화 톡투 허에 삽입돼 있죠. 듣겠습니다.

네, 알제로 애프터 올 들었습니다. 870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가이타노 벨루즈의 꾸꾸루꾸꾸 발로마였고요. 자, 0368번 또 8122번. 와, 8122번으로 문자 보내신 분은 진짜 오래전부터 들으셨는데, 아니,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고요. 예. 이수만 님이 진행할 때부터 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아, 제 그 전 프로그램이 원래 진행자가 이수만 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수만 선배 할 때부터 들었다는 건 80년대부터 들으셨다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참 오래도 들으셨네. 8122번 그리고 0368번. 자, 이글스의 데스퍼라도 듣겠습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레큐.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키웠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곡은 메리 제이 블라이지 노 모 드라마.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4: 061-241-8800.
5: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1위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전주연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가 지금 1위로 데뷔를 했는데 지금 빌보드 싱글 차트 15번째 1위 곡이 나온 거고요.
0: 네.
1: 6월 19일에 개봉한 토이스토리 5 사운드 트랙 수록곡입니다. 영화 속의 카우걸 여주인공이 제시인데 제시에게서 영감을 받은 곡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뜻밖의 다시 만나게 됐는데 다시 보자마자 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만났을 때 그렇게 느낀 내용이에요. 자, 이번 주 10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테임 임팔라 앤 제니입니다. 드라큘라.
0: 자, 12곡을 듣겠습니다. 테임 임팔라 앤 제니 드라큘라.

0: 네, 미국 싱글 차트 10위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9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엘라 랭리 앤 모건 월렌의 I Can't Love You Anymore입니다.
0: 네.
1: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7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가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7월 10일부터 북미 투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0: 네. 7위 곡은 소개 안 해주시려고요?
1: 아, 예, 네, 소개해드려야죠. 이번 주 7위, 지난주 6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입니다.
0: 자, 7위 곡을 듣겠습니다. 올리비아 딘, Man I Need.

0: 미국 싱글 차트 7위 올리비아 딘 Man I Need였습니다.
1: 이번 주 6위는 지난주 5위였는데요.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한 계단 내려왔고요. 이번 주 5위는 지난주 1위였던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가 4계단 떨어졌습니다.
0: 자, 4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1968년으로 갑니다. 1968년 이번 주 1위 Herb Alpert Disguise in Love with You.

허벨퍼트 디스가이즈 인 러브 위드 유. 1968년 이번 주 1위. 자, 1978년으로 갑니다. 앤디 깁 섀도우 댄싱.

댄싱. 1978년 이번 주 1위. 자, 1988년으로 갑니다. We get sleep together forever.

Together Forever We Get Sleep. 1988년 이번 주일이. 자, 1998년으로 갑니다. Brandy and Monica, The Boy Is Mine.

2008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2008년으로 갑니다. 2008년 이번 주 1위 릴 웨인 피처링 스태틱 메이저 롤리팝.

네, 드레이크의 나이스 포와 2018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과거로의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4위 엘라 랭리 비 헐.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내일은 비가 그치고 다시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구는 29도까지, 광주, 창원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아직 중부와 남부 내륙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매우 적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짧게 남아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용담터널에서 팔곡까지 2km 구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3km 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과 판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8: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3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드레이크의 제니스 STFU고요. 2위도 변동이

0: 맞습니다. 엘라 랭리의 Choose in Texas고요. 이번 주 1위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가 1위로 데뷔했습니다.
1: 네.
0: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6월 12일 금요일자입니다. 이번 주 10위, 지난주 7위였는데요. The Chemical Brothers의 Go가 3계단 내려왔고요.
1: 네.
0: 이번 주 9위, 지난주 8위에서 한 계단 하락했는데요. 자라 랄슨의 Midnight Sun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여름철에요. 그러니까 주로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1: 그렇죠.
0: 예, 예. 그런데 이 해가 지지 않는 것처럼 파티, 즐거움, 젊음도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노래해서 Midnight Sun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1: 그러니 뭐 어렵죠. 자, 9위 곡을 듣겠습니다. 자라 라슨 Midnight Sun.

0: 영국생 글차트 9위 자라 라슨 Midnight Sun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9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Beat It입니다. 이번 주 7위 지난주 6위였는데요.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가 한 계단 내려왔고요. 이번 주 6위는 지난주 4위에서 두 계단 떨어졌는데요. 드레이크의 Janis STFU입니다. 이번 주 5위는 변동이 없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지인이고요. 이번 주 4위, 지난주 3위였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he Cure가 한 계단 하락했고요. 이번 주 3위, 지난주 1위였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ate That I Made You Love Me가 두 계단 내려왔습니다. 6월 6일부터요. 이미 투어를 시작했네요. 네. 2019년 이후에 아주 오랜만에 투어를 돌고 있습니다.
0: 자, 영국 싱글 차트 3위, 아리아나 그란데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0: 영국 싱글 차트 3위 아리아나 그란데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들었습니다.
1: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5위는 5위로 데뷔했습니다. Overpass의 Elsewhere Always라는 앨범인데요. 영국 버밍엄 출신의 인디 밴드입니다.
0: 네.
1: 이번 주 4위, 지난주 5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이 한 계단 다시 상승했고요. 3위도 한 계단 올랐는데요. 드레이크의 Iceman입니다. 이번 주 2위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이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이번 주 1위 나이얼 호란의 디너 파티가 새롭게 1위로 데뷔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영국 앨범 차트 1위 앨범이 나왔네요.
0: 야, 오랜만이네 나이얼 호란.
1: 그렇습니다. 네. 원디렉션의 멤버였죠.
0: 네네. 네. 자, 앨범 디너 파티 중에서 Taste So Good 듣겠습니다.

네, 영국 앨범 차트 1위. 예. 나일 호란의 디너 파티 중에서 Taste So Good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It's been so long since you texted me. I finally took a break and now I feel like I'm on ecstasy. You said what my word means to me. 자, 미국 앨범 차트 탑 10입니다. 10위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 9위 모건 월런 One Thing at a Time. 8위가 마이클 잭슨의 Number Ones. 7위는 나일 호란의 디너 파티. 6위 마이클 잭슨 Thriller. 자, 미국 앨범 차트 5위 멜컴 토드 Earrings. 4위는 노아 칸의 The Great Divide. 3위가 모건 월런 One I'm the Problem. 2위는 엘라 랭리의 Dandelion. 자, 이번 주 앨범 차트 1위 드레이크의 Iceman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이 제니스 STFU.

네, 드레이크, 의 제니스, STFU, R&B 힙합송 차트도 1위입니다. 스트리밍송 1위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 알렉스 워렌, Ordinary. 핫 락 앤 얼터너티브 송 차트.

그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 팝에어 플레이 1위는 핑크 팬더리스 자라 라슨 스테이트 사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이 노래 듣겠습니다. 팝에어 플레이 1위 핑크 팬더리스 with 자라 라슨 스테이트 사이드.

0: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2위는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레이민이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2: 네.
3: 이번 주 1위로 데뷔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인데요. 영국 싱글 차트 7번째 1위 곡이 나왔습니다.
2: 네. 자, 전준 씨 수고하셨습니다.
3: 네, 안녕히 계세요.
2: 자, 영국 싱글 차트 2위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레이민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 let go of everything I

0: 안녕하세요. 트리프레스 주빈 채연입니다. 저희 트리프레스는 앨범의 타이틀곡부터 유닛의 구성까지 모두 팬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되는 그룹입니다.
1: 가끔은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결과가 걱정될 때도 있지만 투표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 결과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죠.
0: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를 증명해내는 것 역시 저희의 몫이니까요.
1: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순간 어떤 길이 정답일지 두렵다면 걸음을 멈추기보다 내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0: 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초여름부터 한여름까지 볼 수 있는 수국은 여름을 대표하는 꽃 중 하나입니다. 파랑, 보라 등 시원한 색깔과 크고 화려한 생김새로 사랑받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수국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꽃받침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 수국의 구조는 아주 작은 꽃이 가운데에 있고 그 주변을 화려한 꽃받침이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꽃받침이 발달했기 때문이라네요. 우리가 보는 것이 꽃이든 꽃받침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여름의 선물을 그저 아름답게 바라봐주면 좋을 거예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Take a trip into my

just for you. I bloom just for you.

0: 6월 20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트로이 시반의 블룸이었습니다. 수국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그게 굉장히 왜 꽃이 이렇게 막한 주먹만 해가지고 여러 송이가 한꺼번에 뭉쳐있는 형태인데 그게 그 부분이 꽃이 아니라 꽃받침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운데에 그렇게 작은 꽃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예쁘다고 바라보는 것은 꽃받침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수국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여름에 보고 싶은 컬러를 띠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참 좋아하기도 하고 유난히 꽃잎이 좀 튼튼하다 생각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역시 꽃받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오늘 3, 4부는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에 후이 씨의 맞춤 선곡이 더해지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0: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지긋지긋 무조맨
4: 디 어실 원스야
3: 딱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영준의 꽃보다 그대가 듣고 왔고요. 1797님께서 저 요즘 아침마다 오늘의 운세 받아보는데요. 오늘은 89점이더라고요. 꽤 높은 점수. 아무튼 이런 날은 기분 좋은데 70점대로 안 좋은 점수를 받으면 괜히 그날 운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네요. 안 보면 그만인데 자꾸 눌러보게 돼요. 아, 그거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괜히. 이렇게, 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 역시 오늘 운이 안 좋다더니 하면서 자꾸 더 크게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하루의 기분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점수에 의존하게 되고,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좀더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0729님께서는 학원에서 운전 연수를 받았어요. 장롱면허라 내심 걱정했지만 회사에서 꾸준히 지게차를 몬 덕분에 무사히 도로주행에 성공했습니다. 강사님께 칭찬받아 기분 좋았네요. 아직 주차 실력은 미숙해서 며칠간 좀더 제대로 연습하려고요. 느낌으로는 지게차 모는 게더 힘들 것 같은데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또 주차하는 거는 어렵다고 하시니 신기합니다. 저로서는 지게차가 더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거든요. 머릿속에서만 시연해 볼수 있는 거지만. 아무튼, 잘하셨고요. 조민성님, 대장부어 오늘 하루도 저는 무탈했어요. 기뻤던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니, 여름방학이 무려 한 달이나 남았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방학이에요. 아이들도 저도 힘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제 여름 최애고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저도라는 게 이제 본인의 자녀들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전에 보내주신 사연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교사부엉이 맞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다 함께 이 노래 듣지요.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

여자친구의 여름여름에 이어서 정승환의 에필로그 들으셨습니다. 박선우님께서요. 대학생 부엉이 종강했어요. 다음 주부터 또 학교 가야 하긴 하지만 일단 그건 잊고 학기 끝났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아마 중고생들은 기말고사 공부할 때일 거고 직장인분들은 평소와 같은 시기일 테지만 리프레쉬하는 기분 대신 전해드립니다. 부럽죠? 라고 기쁨을 전해주셨습니다. 약간 좀 약올리는 느낌도 있지만 또 이 대학생들의 서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즐기십시오. 푹 쉬고 못했던 것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기엔 뭐 다음 주부터 가셔야 되는데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얼마나 또 달콤하게 보내시겠습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0409님, 80년대 초반에 알게 된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시절 대입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잠깐씩 들으면서 신청곡 보내던 소녀가 이제는 60대가 돼버렸어요. 음악이 나오면 마냥 좋았던 그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공사공공님, 지금이 다시 그 시절이 돌아온 거지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피식피식 할수 있고, 같은 시간에 오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고, 그런 라디오가 주는 기분 좋은 시간은 여전히 있거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그런 기분을 내가 지금도 느끼고 있구나 하는 사연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1728님께서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 별밤 듣고 있어요. 요즘엔 디카페인이 나와서 얼마나 고마운지 조금 비싸지만 이렇게라도 마실래요. 저는 커피 못 끊겠어요. 그리고 별밤도 못 끊어요. 그럼 별밤은 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저도 디카페인 저녁에 커피를 꼭 마시고 싶을 때, 단거 먹을 때, 그럴 때는 디카페인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카페인에 좀 민감한 편이긴 하거든요. 6711님, 저는 투잡으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 생일날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야 했는데, 그럴 여유도 없었네요. 조그만 케이크 하나 사서 애들이랑 생일 축하는 했지만 괜히 미안했습니다. 아내가 괜찮다고 운전 조심하라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녀석은 그냥 쉬어 하고 가장의 어깨가 새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두 배로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투잡하는 것만으로도 힘드신데 거기에다가 내가 좀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렇게 무리하는 경우는 뭐내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비용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가장인 경우나 가정을 위해서 또는 내가 아끼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정작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못할 때에 느끼는 그 부채감. 근데 진짜 그 마음은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누구보다 가족분들이 아, 6711님이 더 안쓰럽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거든요. 씩씩하게 일잘 마치시고 언제든지 생일날이 아니더라도 함께 또 맛있는 거. 저는 생일 아닌 날 케이크 먹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또한번뭐 별다른 일 없어도 서로를 축하할 수 있는 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노래 듣겠습니다. 옥상달빛의 달리기.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후 8시를 기해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강풍경보로 격상됐습니다. 강원 동해안 쪽은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풍이 불 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켜야겠고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공사장이나 유리창 근처 등은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자제해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남부 내륙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올라 덥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4개 차로 막혀 있어 불편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오아시스의 Whatever 들으면서 별밤 2부 시작했고요. 부엉이들 이야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3519님, 회사 복직날을 받아놨는데 사형 선고처럼 느껴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다른 걸 떠나 돈을 생각하면 나가야 하는 게 맞는데 아이 옆에 엄마가 있어줘야 한다는 것도 이젠 핑계 같고 남편은 커리어가 안 아깝냐고 하는데 아깝지 않기도 하거든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뭐 사형 선고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만 또 이게 다 사람 성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뭐 경제적으로는 내가 지금 나가는 게 필요하다 한 상황이면야 사실 좀 누군가는 부러워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생각보다 커리어보다는 좀 이제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게 좀 체질에 맞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부분이면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뭐 그게 그렇게 꼭 아, 당연히 회사는 복직해야 되는 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김경민님이 또 별밤 홈페이지로 남겨주신 얘기 읽어드릴게요. 집에서 4시간 정도 달려 청주 중앙공원에 갔어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충북 쪽 여행을 다니지 않아 큰 마음 먹고 출발했네요. 그렇게 도착한 공원은 거목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계속 걸으며 새로움에 빠져들고 있을 때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젊은이 두 명이 미용 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라하게 의자 하나 놓고 어르신에게 이발해주는 광경을 보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네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미용을 해주다니. 저도 나눔을 하곤 있지만 왠지 부러웠습니다. 마야의 나를 외치다 신청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 부러움을 느끼신다라는 것부터가 경민님이 진짜 남다르시네요. 이미 또 나눔도 하고 계시고 누군가에게 이제 베푸는 것의 기쁨을 제대로 아는 분이라서 이런 마음도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미용 봉사하는 거는 너튜브 같은 데서 본 적이 있는데 모든 봉사가 처음에는 이타적으로 출발을 하지만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나 성취감이나 행복감은 단순히 이타적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얻는 게 더 많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민님이 아마 그걸 너무 잘 아는 분이라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마야의 나를 외치다.

마야의 나를 외치다 듣고 왔습니다. 5508님, 저는 야간 근무를 하는 직업이라 낮에 시들시들하고 밤에 활력 있는 편인데요. 주말에는 출근하지도 않는데 이 시간에 정신이 제일 맑아요. 아침 약속 싫어하는 부엉이가 바로 접니다. 근데 내일 친구랑 브런치 약속이 있어서 일어날 수 있을까? 괜히 긴장되네요. 아, 이게 또 놀러 나가는 약속일 때는 눈이 잘 떠지던데 5508님은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가끔 막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도 그날 하는 일정이 즐거운 일일 때는 참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지는데 일하러 나가야 되는 날은 어쩜 그렇게 도저히 내 몸은 일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지 그래서 막 10분, 20분이라도 더 뒹굴고 싶고 그렇던데 저도 완전 야간형이긴 합니다. 9343님, 대장부엉은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폰 액정 밝기 어떻게 하세요? 제일 밝게 하는 게 선명해 보이기는 한데 괜히 눈 나빠질 것 같고 살짝 어둡게 보는 게 좋아서 저는 중간 정도로 하는데 친구가 옆에서 보더니 이게 보이냐고 놀려요. 신기해서 하는 얘기겠죠. 그게 뭐 놀림감은 아니지 않나? 저도 좀 어둡게 하는 편이고 일단 눈이 아픈 그 느낌이 싫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안 좋지 않나? 너무 밝게 하는 게. 컴퓨터 화면은 특히 그 화이트 밸런스 줄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켜놓지 않으면은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또 집중하고 있을 땐눈 깜빡임도 없어지는 편이라 실핏줄 터지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눈 보호에 모든 거를 좀 맞추는 편인데 사실 어둡게 보는 게 눈에 그렇다고 좋은 건가? 그건 또잘 모르겠네요, 저도. 변재호님, 편의점 픽업 주문을 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준다 해서 주문하고 찾으러 갔어요.

근데 혼자 근무 중인 알바생이 다른 손님 계산하랴, 제 픽업 물품 준비하랴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 와중에 한 품목은 품절일 없대요. 둘 다 처음 해보는 거라 난감했네요. 결국 다 취소하고 재주문해서 받아왔어요. 나 홀로 알바생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보통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나갔는데 좀 막상 일이 이렇게 됐다라면서 시무룩한 사연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마음은 나 홀로 알바생분 안쓰러웠던 마음으로 끝나다니 참 좋은 분이시군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게리 피처링 개코의 또 하루.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0: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고요. 1181님께서 나름대로 인간관계를 잘 해오고 있다 생각했는데 막상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고 연락할 사람을 찾으니까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혼자 보러 가긴 싫어서 우울해져 있었어요. 라디오를 듣고 있으니 그나마 기분이 괜찮아지네요. 저는 진짜 보고 싶은 영화는 혼자 보는 걸 더 좋아하고 아니면은 저여도 영화를 보러 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특별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애매해서 곤란해가지고 그게 다 안 떠오르신 거지 그게 뭐 인간관계가 잘못됐다라는 반증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영화였을까요? 부엉이들 모아가지고 같이 보내드리고 싶네요. 2부 마무리하면서 조이의 그럴 때마다 듣고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와 올게요.

0: 1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0: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 후이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0: 아니, 네네. 후이 씨마저.
1: 네.
0: 맞아라고 표현하면 좋겠다. 최성곤의 네가 좋아 그 감염 아니 영향을 받으셨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네네.
0: 언제 접하셨어요? 저는 이걸 최근에 별밤에서 알게 됐어요.
1: 아 그래요?
0: 이 정도로 네. 핫하다라는 거.
1: 아 근데 저도 사실 찍은 지 얼마 안 됐고.
0: 아 그래요?
1: 한 며칠 됐나요? 한 3, 4일 전에 찍었는데 이제 요즘에 하도 핫하다 보니 네. 회사에서 제일 먼저 편집을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0: 요거는 근데 류승룡 씨가 제일 탐내고 있어서 거의
1: 네네네 맞아요.
0: 그 곡을 뺏을 판에 지금 그
1: 영상이 뭐 예, 몇, 저도 한 두 개 정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0: 너무 네. 진짜 근데 지독하기로는 류승룡 씨 버전이 좀 더 잔상이 오래 남고
1: 네네 맞아요.
0: 약간 좀 빨리 좀 벗어나고 싶어.
1: 약간 어딘가에 갇혀 있는 듯. 제가 이 영상 네.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와 네. 진짜 그런 포인트 잘 캐치해서 네. 표현하는 거 잘하십니다.
1: 그러신 것 같습니다.
0: 자, 우리는 노래 하나 듣고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펜타곤의 불꽃.

0: 펜타곤의 불꽃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에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후이 씨가 맞춤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익명을 요청한 H님의 사연입니다. 저요, 27년 살면서 진짜 완전 엄청 부끄러운 일을 경험했어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처음으로 발표까지 맡았는데 거래처와 회사 임원분들까지 오실 테니 열심히 준비했죠. 그러다 발표 전날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내용을 말하고 제가 대표님인 것처럼 질문자도 됐다가 다시 저로 돌아와서 답변도 했다가 혼자 바쁘게 준비했는데 그날 밤 제가 좋아하는 대리님한테서 톡이 왔어요. 땡땡씨, 아까 회의실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파이팅! 으아! 자아가 몇 개나 있는 사람처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에 징까지 치는 걸 그분이 다 봤다는 거잖아요. 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얼굴이 토마토가 아니라 진짜 자주색 양배추가 됐어요. 평소 저는 찐 내향형 인간에 회식에서도 구석자리만 사서 했는데 그분이 저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진 않겠죠? 이 부끄러움을 날려줄 그런 노래도 혹시 있을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진짜.
0: 부끄러움을 노래로 날려버리고 싶다는 H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1: 네.
0: 아, 약간 근데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은데.
1: 그쵸. 사실 근데 이 장면을 전 자주 하거든요.
0: 후이 씨 원래 그래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자 이렇게 막.
1: 아, 그렇긴 한데
0: 연습하고
1: 혼자 예, 연습 많이
0: 움직이고
1: 해요. 아 근데 그 정도가 약간 인터뷰 같은 것도 가끔 혼자 해보고
0: 아 시뮬레이션으로
1: 아니요 그런 일이 없을 걸 알지만 그냥 해봐요.
0: 그냥. 아 없는 인터뷰를?
1: 네.
0: 예를 들어 그럼 질문자는 누구예요?
1: 상황마다 달라요. 네. 예를 들면 시상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라이브 방송일 수도 있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0: 되게 재밌겠다.
1: 재미있는데 이게 진짜 혼자 말하다가 길어지면 한 20분 동안 제가 혼자 그러고 있거든요.
0: 그럼 그거 다 찍어서 콘텐츠로 만들면 안 돼요? 아깝다.
1: 아 근데 너무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0: 굉장히 막 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거든요.
1: 아니 그런 건 전혀
0: 막
1: 아닌데
0: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1: 애초에 그런 일 자체가 저에게 많지 않은데 아. 근데 이제 저는 혼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또 한 번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도 혼자 화장실에서 그 약간 리더가 되려면 난 리더가 돼야 하고 아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어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화장실에서 이거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저는 마이크를 차고 있는 거 제가 깜빡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냥 연습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0: 더 어필됐겠다.
1: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화면에 내주신 거예요. 방송에.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좀 뭐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0: 아, 가만히 있어 봐.
1: 아, 일부러 그런 거 진짜 아니고.
0: 아, 나 지금 냄새 나거든요.
1: 아니,
0: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지독하게 나는데.
1: 정말 아니고요.
0: 진짜.
1: 애초에 저는 마이크를 제가 차고 있다는 것 자체를 거기는
0: 호이 씨 같은 쟁이가 몰랐다고?
1: 진짜 몰랐습니다. 저는 쟁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0: 왜냐면 네. 굉장히 나 같으면은 네. 내 가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킬 것 같아.
1: 아, 근데 이게
0: 마이크 찼을 때 갑자기 가서 중요한 사람이 만약에 있어.
1: 네.
0: 막 이름이 후이야.
1: 네.
0: 혼잣말로 갑자기 후이 PD님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야? 아, 차차 마이크를 뭐 이런 느낌.
1: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뭔가 그 의도성이 사실 조금 보이기도
0: 그건
1: 해요.
0: 그래. 후이 씨 그거 못할 것 같긴 해.
1: 저는 진짜 못.

0: 못해요 그런 걸. 애초에 아예 못하고.
1: 못할 것 같긴 해.
0: 네, 그래서 이건 진짜 리얼이었고 사실 평소에도 제가 워낙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 네.
1: 그래요.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후이 씨가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어요.
0: 아, 이건 진짜.
1: 떳떳한 살색으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뜨끔했다면
0: 네.
1: 또 붉은 후이가 되었을 테지만. 그래요. 노래 기대는 밤 사연 주신 H님의 부끄러움을 날려버릴 플레이리스트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0: 네. 저의 첫 번째 곡은요. 뉴진스의 슈퍼샤이입니다. 일단 이 노래를 골라온 이유는요. 본인이 이것을 날려버리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이미 찐 내향형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죠. 당신은 슈퍼 샤이다.
1: 한 번 더 짚어주면
0: 일단
1: 정말 부끄럼증이로구만.
0: 네, 이야기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아 그치 우리 H님 슈퍼 샤이구나. 오케이 하고 넘어가자 해서 이제 들고 왔습니다.
1: 인정할 거는 인정하면서.
0: 네.
1: 아 그래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그래도 생각하는 거는 회의실이 그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신 게 아니라면
0: 그렇죠.
1: 잘 몰랐을 그러니까 이 역할 분담하고 이러는 것까지 몰랐을걸요?
0: 그렇지 그냥, 않았을까요?
1: 그냥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는구나 네. 정도?
0: 그러니까 만약에 역할 분담을 했을 때 아니 자네는 이렇게 목소리를 예를 들어 바꿨어.
1: 그럼 슈퍼샤이 아니야. 그럼 일단 내향형이라는 전제부터 틀렸어.
0: 그렇죠. 근데 애초에 H님께서 아마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1: 뭐 사장님 역할할 때는 책상에 가서가지고 네. 원래 그런 사장님도 없겠지만 괜히 책상에 발을 올리면
0: 네.
1: 그거는 지금 문제 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까지 하신 게 아니라면
0: 그렇죠.
1: 남이 볼 땐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만 보였을 수 있다.
0: 네네.
1: 그런 의미에서 일단 드라이하게 시작합니다.
0: 네.
1: 뉴진스의 슈퍼샤이.

0: 뉴진스의 슈퍼샤이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 그 뉴진스가 열어준 새로운 네. 사운드의 장이 있었어요.
1: 그렇죠.
0: 네. 네. 약간 그 굉장히 가벼운 리듬
1: 네.
0: 사운드와
1: 맞습니다.
0: 아, 그리고 그 어떤 뉴진스가 갖고 있었던 공간감
1: 네.
0: 같은 게 있었는데 아, 또 듣고 싶습니다.
1: 그렇죠. 네. 사실 그 뉴진스가 또 여러 가지

0: 장르적으로도 좀 가져온 게 이제 저지 클럽이라는 장르가 맞아요. 있었어요.
1: 저도 뉴진스 때문에 네네네. 제대로 알게 됐었던
0: 저도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해외에서도 조금씩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장르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국내로 들고 와서 디토라는 곡이었는데 맞아요. 첫 곡은 근데 그 노래가 너무 또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그 리듬 뭔가 어그적어그적거리는 그 네. 리듬이 이제 많은 분들의 귀에 이제 닿았죠. 네.
1: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추천곡 뭘지 궁금한데요.
0: 네, 저의 두 번째 추천곡은요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입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어도 참 네. 기분 좋아지는 맞아요. 곡이에요.
0: 근데 저는 이거를 오는 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려고 들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그 장르성 있잖아요.
1: 맞아.
0: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이 장 제가 그래서 검색을 계속했는데 이거 뭐랄까 삼바는 아닌 것 같고 아 뭔가 보사노바도 아닌데 아 뭔가
1: 근데 보사 약간 있죠.
0: 아 보사가 있죠. 맞아 맞아 있죠, 맞아 지금.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그 시절에 들을 수 있는 약간 하와이에서 틀 것 같은 느낌의 트로피칼한 느낌도 있고
1: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때문에
0: 맞습니다.
1: 느끼신 것 같은데 그때 네. 이런 말한 그런 트로피칼?
0: 네, 네, 네.
1: 보사노바 계열 곡이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닌데 그 두 곡의 대형 히트곡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곡이 둘 다 박근태 작곡이에요.
0: 아, 네네네.
1: 그 박근태 씨가 이때 그런 풍의 곡을 몇 개 또 더 하셨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제가 볼 때 후이가 기억하는 그거는 박근태 어떤
0: 맞아요, 맞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1: 것 같아.
0: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시절 이후에는 또 제가 제 귀에 닿은 음악이 많지는
1: 없어요,
0: 않은 것
1: 없어.
0: 같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오랜만에 들으면서 와 저 사운드의 어떤 질감과
1: 맞아.
0: 저 분위기가 너무 약간 향수로 다가오더라고요
1: 맞아요.
0: 저한테. 네. 이 노래를 사실 들고 온 이유는 그냥 이 내용적으로도 H님께서 그냥 부끄러우시겠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참 대견하고 멋진
1: 맞아요.
0: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하신 거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으시다. 참 좋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1: 아, 그러면서 끝에 박수 세 번 치는 춤이
0: 네.
1: 있는데
0: 네.
1: 아 박수를 쳐드리는
0: 아,
1: 거군요.
0: 그럼요. 네네네.
1: 아,
0: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어서.
1: 저는 혹시 갑자기 또 이렇게 된 김에 고백을 하라.
0: 아, 너무 좋아하는 대리님께
1: 이 노래를 갑자기 부르는 거야.
0: 오, 그런 것도 괜찮죠.
1: 괜찮다고요?
0: 근데 이 대리님께서 제가 느꼈을 때는 굳이 메시지를 보내신 거거든요. 이렇게 아까 회의실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이게 약간 관심이 좀 그래도 있으시거나
1: 맞아요.
0: 괜히 툭 하는 장난인 거잖아요.
1: 그리고 진짜로 근데 응원일 수 있죠. 왜냐면 킥킥 뭐 자 뭐 연기하시는 줄 이런 말은 없잖아.
0: 그렇긴 한데 왜냐면 이 내향형인 걸 이미 아셨을 텐데
1: 진짜?
0: 예, 네, 그렇지 않았을까요? 굳이 톡을 보내신다? 이거는 약간 장난 혹은 뭔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낀 걸 아시고 조금 이렇게 호감이 아예 없으시면 안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1: 예, 아무튼 좋게 본 거예요. 뭐가 됐든
0: 네, 맞습니다.
1: 좋게 봐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0: 네.
1: 그리고 이 말투가요. 솔직히 이제 대리가 하기에는 네. 짐질 되게 더 윗사람의 말투인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1: 되게 이 사연자분을 귀엽게 봤기 때문에
0: 네네.
1: 이런 말투가 또 나도 모르게 나온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아, 보기 좋아요. 아, 이런 느낌이 네, 나와버린 거예요. 대리님조차도. 그런 의미에서 또 캐릭터적으로 어울리는 곡인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1: 네. 후이 씨의 두 번째 추천곡이에요.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0: 주얼리에 네가 참 좋아 듣고 왔습니다. 네. 아 너무 상큼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기분이.
1: 네네.
0: 약간 비타민 들어간 탄산음료 같죠.
1: 그렇죠, 맞습니다.
0: 자 그러면은 후이 씨가 추천해주실 다음 곡 도대체 뭘까요?
1: 다음 곡은 이제 부끄러움을 확실하게 날려버릴 곡인데요.
0: 이번에 확실히 날리나요?
1: 네, 지드래곤 선배님 지드래곤의 네가 뭔데입니다.
0: 그럼 이거 혹시 그 대리님한테
1: 아니
0: 임원들한테
1: 아니 그냥 모두에게
0: 네가 뭔데 모두에게. 날 평가해
1: 그러니까 H님에게 필요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니들이 뭔데 약간 이런 마인드
0: 갑자기요? 예? 누구를 향해서? 아 모두에게?
1: 모두에게
0: 세상
1: 뭐
0: 모두에게
1: 임원진 플러스 뭐 대리님 플러스 그냥 난 난데 그래야 좀 덜 부끄럽죠. 이게 저는 제가 사실 되게 조금 내향형인 네. 그 부분이 있어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0: 알죠.
1: 그래서 사실 그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 옷이 너무 예쁜데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입어봐도 돼요?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저는.
0: 나 그래서
1: 네.
0: 그런 사람들이 네. 그 직원이 나와서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하는 거 되게 그럼 나오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매장에서 저도. 나와.
1: 저도요.
0: 먼발치에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네. 나 저거 확실히 사겠다 싶을 때만 들어가요.
1: 네.
0: 똑같아.
1: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게 뭔가 내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 부끄러움의 근원이 항상 누군가를 의식해서 였더라고요.
0: 왜 이렇게 의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그 답답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거 말할 걸 부끄러워서 못했다.
0: 에너지만 쓸데없이 쓰는 거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네가 뭔데 라는 마인드로 조금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를 포함해서.
0: 지드래곤 씨도 근데 네.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 왜냐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모두가 그쵸. 항상 늘 주목이 되고 늘 네. 그래서 대중들이 늘 이제 대중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분이 가면은
1: 네네.
0: 그냥 거리여도
1: 그쵸.
0: 늘 합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알죠? 그 시그니처 포즈.
1: 네 맞습니다. 압니다.
0: 항상 좀 공손하게 인사를 할 맞아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1: 네.
0: 삶.
1: 네.
0: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1: 그렇습니다.
0: 네, 덜 부끄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인파가 막 모이지는 않으니까.
1: 그렇죠.
0: 네, 조금 위로가 안 되려나.
1: 근데 약간 그 저의 특정에서는 차라리 저는 그 불특정한 다수가 덜 부끄럽고
0: 그럴 수 있지.
1: 저를 잘 아는 소수가 더 부끄러운 편이어가지고.
0: 맞아.
1: 네네.
0: 왜 그래?

0: 저도 모르겠어요.
1: 우리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줄 네. 심리 부엉이를 찾습니다. 우린 왜 이러는 걸까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네. 그래도 후이 씨는 네. 그렇게 의식하는 하고 좀 소심해지고 쭈그러드는 후이도 있지만 네. 완전 반대급부로 네. 그 무대 위에서 그 시설 즐기는 후이도 있잖아요.
0: 아, 너무 있죠.
1: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양날이 될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네. 퍼포먼스형 아티스트들이 좀 그래요. 늘상 그걸 즐기는 분들보다는 네. 그 약간 극단에.
0: 네, 저는 진짜 극단에 있는 편이거든요. 너무 아시잖아요. 너무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 진짜 말수가 많이 약간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어색하신 분들이 계시면 맞아요. 정말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1: 똑딱이 되고.
0: 근데 이거는 아 그냥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런 관심을 받고 즐기는 게 연습생 시절부터 약간 그런 트레이닝들을 많이 그치. 받잖아요.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나를 표현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닝의 과정들도 사실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드래곤의 네가 뭔데는요 잠시 후 돌아오면서 듣도록 할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G-Dragon의 니가 뭔데 들으면서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1: 네.
0: 아, 부엉이들의 이야기 추천곡을 들려주는 노래 기대는 밤. 이 코너는 항상 펜타곤 후이 씨가 책임을 지고 있고요.
1: 네.
0: 오늘은 부끄러움을 날려야만 하는 우리 H님을 위해서 플레이리스트가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고 보면 그 G-Dragon 씨도 분명히 확실한 건 완전 내향이네.
1: 네.
0: 수줍음이 많고 낯가림이 심한 분이잖아요.
1: 네, 네, 네, 네.
0: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니가 뭔데 뮤직비디오 혹시 기억나세요?
1: 네.
0: 이 그 완전 레전드.
1: 부스 안에서
0: 유리 상자.
1: 네, 맞아요, 맞아요.
0: 팬분들이 막 찍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끼부리는 지드래곤의 모습.
1: 네.
0: 그러니까 아예 아까 후이 씨도 무대 올라가면은 좀 다른 자아가 나오듯이.
1: 그렇죠.
0: 막상 그 보드 앞이나 아무튼 이 관중 앞에 서면.
1: 네.
0: 다른 자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에이치님도.
1: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저도 가끔 그런 분들을 뵐 때가 있어요. 정말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갑자기 노래가 나오면 막 춤을 너무 잘 추신다던가 막 멋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0: 너무 부러워요. 그런 분들 계세요?
1: 아니 뭐
0: 갑자기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노래가 나오는데 막 춤.
1: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뭔가 멍석이 깔리면 그러니까
0: 아,
1: 직업적으로
0: 그래.
1: 막 이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0: 맞아.
1: 멍석이
0: 있어.
1: 깔리는 순간 우와 저분 뭐지? 약간 이런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0: 있죠.
1: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그런 게 또 계실 수도 있죠. 에이치님도.
0: 갑자기 네. 프로페셔널 평생 발표만 한 사람처럼.
1: 네네.
0: 그런 자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의 다음 추천곡은요. 하트 오브 우먼의 나를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0: 오.
1: 네, 이 노래는 사실 최근에 발매된 곡이고요. 하트 오브 우먼이라는 이제 신인 걸그룹이 데뷔를 하면서 이 노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되게 독특한 포인트였던 게 이 노래 아니 이 걸그룹 분들이 첫 데뷔인데 그 정규 앨범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0: 오.
1: 13곡짜리 정규 앨범을 들고 오셨어요.
0: 지금 있을 수가 거의 없는
1: 그쵸.
0: 대형 기획사에서도 못하는 일이에요.
1: 맞아요. 사실 정말 그러니까 저희 팀만 봐도 정규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규를 낸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음악을 좀 쌓아온 뒤에 내는 건데 뭔가 이 팀은 이 팀만의 꾸려가고 싶은 어떤 세계관과 어떤 이야기들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곡들을 많이 담으신 것 같고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사실 요즘에 영어 가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곡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노래는 정말 영어 가사가 두 줄 막 세 줄 이렇게 살짝씩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되게 신선했고 약간 제가 어렸을 때 신화 선배님을 진짜 좋아했어요.
0: 지금 이 노래 들으면서 그 생각나요.
1: 그쵸. 그러니까 어떤 느낌일까를 돌이켜봤을 때 약간 신화 선배님들께서 하셨던 그런 느낌의 곡인 거예요.
0: 약간 박력 있고 화려한 곡.
1: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음악에서 사운드를 요즘 스타일로 조금 재해석한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또 H님에게 들려드렸을 때 내용들도 좀 그런 맥락의 내용들이에요. 나는 그냥 내가 좋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나를 잃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곡이라서 네, 여러모로 네, H님과 어울려서 들고 왔습니다.
0: 야 오늘 의도치 않게요. 후이 씨가 꽤나 박근태 작곡가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 같은 게
1: 네.
0: 방금 얘기한 신화의 브랜뉴.
1: 네네네네.
0: 그것도 박근태 작곡이에요.
1: 아.
0: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1: 네.
0: 후이가 끌릴 수밖에 없는 특히 그 시대에 활발하게 활동한 작곡가 중에서는
1: 네.
0: 끌렸을 것 같은 게 진짜 사운드적으로 좀
1: 그쵸.
0: 집착을 많이 하는 스타일에
1: 아.
0: 이 그때 히트곡 메이커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1: 네.
0: 그 중에서 가장 촘촘하게 좀
1: 아.
0: 하셨던 분 중에 하나고.
1: 네. 제가 브랜뉴 너무 좋아했고
0: 그 좀 꽉 차 있으면서도 소리가 되게 좋은
1: 아...
0: 그런 노래들 많이 만드셨어요.
1: 네.
0: 그리고 테마가 확실하고
1: 그쵸.
0: 곡들이
1: 네.
0: 오 은근히 박근태 키드였다라는 게 오늘 좀
1: 완전 그랬습니다.
0: 신기하네요.
1: 네.
0: 자 그러면은 뭔가 우리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왜 그럴 거 있잖아요. 노래가 이 이미지를 내가 입게 되는 기분이
1: 네,
0: 될
1: 맞아요.
0: 때가 있어요.
1: 맞습니다.
0: 나 당당해지고 막
1: 네.
0: 신화의 브랜뉴가 그랬듯이 요거는 진짜 우리 모든 좀 부끄럼쟁이들의
1: 네.
0: 갑옷이 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1: 맞습니다.
0: 후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입니다. 하트 오브 워먼의 나를 잃지 않는 방법.

0: 후이씨의 네 번째 추천곡 Heart of Woman의 나를 잃지 않은 방법 들었어요. 갓 데뷔를 했는데 네. 어떻게 최근에 어떻게 좀 되어가고 있는지는 소식 혹시 후이씨도 모르세요?
1: 아, 요즘에 그냥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뭔가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요즘에 또 약간 2세대 혹은 뭐 그러니까 요런 세대의 장르 음악들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시즌이거든요. 요즘.
0: 약간의 레트로함.
1: 네. 근데 그 레트로함이 막 예전에 그 Y2K의 레트로함보다는 그래. 약간 요런
0: 2000년대 초반.
1: 네. 예, 레트로함으로 요즘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많이 접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데뷔한 친구들. 에서는 굉장히 또 반응이 좀 그래도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역시 정규 앨범으로 나온 보람이 있군요.
1: 네네.
0: 좋아요. 이제 또 다음 곡은 어떤 곡일지 더더욱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1: 네, 저의 마지막 곡은요. 코르티스의 Red Red입니다.
0: 아, 신세계였어요.
1: 네네. 사실 이 노래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곡이어서 근데 내용 자체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울타리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가자.

0: 그 신호등이 켜지는 순간에 건너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그래서 앨범명은 그린 그린이신 거고 그래서 그 이 노래 내용도 어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눈치 보기 레드 뭐 몸 사리는 거 레드 근데 뭐 어딘가를 뭐 건너가 넘어가 이런 건 그린 막 이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H님에게 좀 이런 용기가 필요했대. 이 곡을 들으시면서 또 좀 에너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들고 왔습니다.
1: 빨간불이 켜있을 때 건너가라는 내용은 아니죠?
0: 네, 빨간불이 켜있을 때 건너가는 건 아니고 아~ 빨간불이 약간 경고등처럼 네. 그거 안 돼 약간 이런 아~ 느낌입니다. 네.
1: 뭐는 눈치 보기는 레드레드다.
0: 네, 맞아요.
1: 후이 얼굴도 레드레드일 때 많은데 가사에 포함이 안 된 게 조금
0: 맞아요.
1: 서운하네요. 네. 여기 이 작사 작곡 라인에 여전히 이 곡가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0: 네.
1: 반가운 이름이 보입니다.
0: 아, 네네네.
1: 히트맨 뱅.
0: 네, 맞습니다.
1: 예.
0: 네.
1: 아, 바쁘실 텐데도 네. 그 곡 작업에 네. 진심이신 것 같아요.
0: 그쵸. 네. 아, 신경을 많이 쓰시지 않을까요? 네.
1: 그 프로듀서나 작곡가로서의 방시혁 시절도 네. 혹시 좀 알고 계시나요?
0: 아, 제가 사실 정확히는 모르고 그 2AM 선배님들 곡들을 한창 작업을 하셨을 때 그때 곡 이후로는 사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1: 아 되게 대표작 중에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
0: 아~
1: 내 귀의 캔디
0: 네네네
1: 아~ 그리고 G.O.D의 노래들 중에 네. 약간 댄스곡인데 마이너풍인 거는 네, 대체로 네. 방시혁 감성이었어요.
0: 아~
1: 은근히 댄스곡 메이커였어요.
0: 네 아
1: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지금은 너무 이제 의장님으로서 너무 익숙해지고 말았지만
0: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후이 씨의 또 추천곡입니다. 함께 듣죠. 코르티스의 Red Red.

0: 코르티스의 Red Red, 후이씨의 마지막 추천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0: 진짜 아주 서사가 이번에도 분명한 플레이리스트가 완성이 됐어요.
1: 네, 맞습니다.
0: 당신은 정말 슈퍼 샤이로군으로 네. 시작해가지고
1: 네.
0: 장르도 다양하고요.
1: 네.
0: 그러면서 약간 박근태 어떤 정서가

0: 대학에 네, 저, 있어요.
1: 저도 몰랐지만 네. 오늘로써 알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작곡가님이셨다는 예. 걸. 네.
0: 맞아요. 아무튼 요 플레이리스트 들으면서 좀 수치심을 멀리 날리고 네네. 자신감 있고 멋있게 발표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다음에도 우리 후이 씨의 맞춤 선곡 필요한 부엉이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1: 네, 별 뽑은 페이지 노래에 기대는 마음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올 거예요. 후이 씨 다음 주에 올 거죠?
1: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0: 바이.
1: 감사합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20일 토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5518님이요. 가족 모임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원래 주말은 저만의 충전 시간이라 혼자 보낼 때가 많은데 오늘은 예외입니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마냥 좋았네요. 역시 이렇게 떨어져 지내봐야 가족의 소중함을 아나 봐요. 맞죠, 맞죠. 희한하죠. 가족은 제일 분명히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래도 가족이 중요하지라고 얘기하지만 붙어 살 때는 세상 불만 많고 애정 표현 안 하고 짜증나는 점만 더 크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보면 참 사이가 좋더라고요. 아무튼 또 다른 형식의 충전 시간 보내셨군요. 오늘 끝곡으로 뮤직 소울 차일드의 Greatest Lov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0: 안녕하세요. 트리플S 주빈 채연입니다. 저희 트리플S는 앨범의 타이틀곡부터 유닛의 구성까지 모두 팬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되는 그룹입니다.
1: 가끔은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결과가 걱정될 때도 있지만 투표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 결과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죠.
0: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를 증명해내는 것 역시 저희의 몫이니까요.
1: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순간 어떤 길이 정답일지 두렵다면 걸음을 멈추기보다 내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0: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저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응원 열기라는 말이 자주 들리죠. 월드컵처럼 큰 축제가 열릴 때 특히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저도 이런 응원 열기를 온몸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콘서트나 팬미팅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 그렇고, 또 지금처럼 아돌라 하는 날에도 함께 해주시는 돌랑이들에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죠. 덕분에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돌라디오가 돌랑이들에게 힘찬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Always remember 아돌라 loves 돌랑이.

아이돌라디오의 첫 곡 더보이즈의 DDD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의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DDD를 듣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인터젝션 이제 두 달 전에 있었던 콘서트 때는 안 했잖아요, DDD를. 할 걸 그랬나 봐, 그쵸? 근데 사실 제가 그때도 얘기하긴 했거든요. 더비들이 DDD 노는 버전 말고 안무 버전으로 다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 콘서트 셀리에 DDD를 넣어서 안무를 추자, 완곡으로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있으니까 다음이 그때 한번 다시 제가 다시 한번 밀어붙여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돌랑이만 좋아하는 DJ 에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9시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MHz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사이커스와 함께 돌아올게요.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더보이즈 에릭과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컴백 때마다 틀을 깨부수고 나온다는 설명이 필수인 아이돌이 있습니다. 매번 틀을 깬다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 속에 몸을 던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이분들은 변화 무쌍한 케이팝 세계 속에서도 겁없이 잘 놉니다. 언제 어디서든 오케이 오케이 하고 무대에서 작두 타버리는 그룹 사이커스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 먼저 힘차게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2: 주관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입니다.
0: 자 이번에는 한 분씩 개인 인사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본인이 사이커스에서 어떤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이제 수식어로 붙여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민재 씨부터 한번 가볼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에서 픽사리를 맡고 있는 민재입니다.
0: 픽사리.
3: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에서 놀림만 당하는 준비입니다.
4: 아 재밌네. 이유가 있다고 봐.
5: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커스에서 실룬캐를 맡고 있는 수민이랍니다.
6: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의 옆태민 남 진식입니다.
7: 오 마이 갓.
0: 오, 한 분 방망 밖에 쓰러지신 거 아니죠?
8: 에?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에서 차도남 맡고 있는 현우입니다.
9: 좋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에서 음색을 담당하고 있는 정훈입니다.
0: 네, 음색 담당하고 있는 거 맞죠?
9: 예,
1: 내 건데
0: 그러니까요.
10: 안녕하세요. 사이커스 메인 비주얼 세은입니다.
11: 뭐야.
12: 메인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니,
13: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에서
14: 사이커스 맡고 있는
13: 사이커스를 맡고 있는 유준입니다.
15: 사이커스 9명이야. 오케이.
16: 안녕하세요. 물 좋아하는 헌터입니다.
17: 전 물요.
18: 전 물요. 전 안녕하세요. 물요. 저는 웃을 때 예쁜 막내 예찬입니다.
0: 예. 좋습니다. 그 유준 씨는 사이커스에서 사이커스를 맡고 있나요?
13: 맞습니다.
0: 아 그러면 유준 씨 중심으로 사이커스가 생겼다.
9: 진짜.
0: 내가 곧 사이커스다.
9: 내가 대장이다.
13: 열심히 사이커스를 한다.
0: 열심히 사이커스. 네. 아 그런 뜻이었군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민재 씨가 음이탈 담당이었는데 그 픽살이
1: 네 뺏겼네.
0: 정훈 씨한테 뺏기셨어요.
9: 아이고 어렵다서 모르겠다.
0: 정훈 씨 자기소개 네네. 다시 부탁드릴게요.
9: 아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에서 음색을 맡고 싶은 정훈입니다.
0: 저는 정훈 씨가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에서 이제 픽사리 담당 정훈 씨입니다를 기대했는데 네, 음색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자, 또 이제 세현 씨
19: 예.
0: 메인 비주얼
19: 맞습니다.
0: 인정 왜 멤버들 왜 웃으셨죠? 현우 씨, 현우 씨 그 웃음 네? 뭐예요?
19: 아니 그냥 귀여우니까 동생이 또
0: 네.
19: 웃어봤습니다.
0: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메인 비주얼은 사실 여기서 10명 있는 것 같아요.
9: 이야
1: 기대하시는
0: 저 포함해서 10명이니까 저희가 저까지 합하면 11명이잖아요.
1: 네. 네.
0: 한 명은
1: 누굴까?
19: 세은인가?
0: 장난입니다. 좋습니다. 뭐 인사부터 매력이 넘치는 이렇게 재밌는 사이커스 여러분인데 또 아돌라에서는 저희가 처음 만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 네.
0: 또 스트리밍 기준으로 바로 어제 아 울산까지 출장을 또 다녀오셨죠.
9: 맞습니다.
0: 지금 뭐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13: 굉장히 좋습니다.
0: 오, 한치의 고민도 없이 마치 기계처럼.
1: 네.
0: 좋아 보입니다.
19: 맞습니다.
0: 워낙 예찬 씨가 또 막내니까
1: 네.
0: 한참 이제 에너지도 형들보다는
1: 네.
0: 네, 좀 더 좋을 때죠.
13: 맞습니다.
1: 선배님도 막내 아니신가요?
0: 맞습니다.
1: 네.
0: 근데 네, 예찬 씨 금방 갑니다. 정말 이거 또 보니까 울산으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또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19: 자,
10: 아 이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지방 스케줄 갈 때 가끔씩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0: 네.
10: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님께서 이 버스를 타면 된다.
0: 네.
10: 그래서 저희가 숙소 출발한 5명 멤버가 그 버스를 타고 스태프분들도 그 버스를 타셨어요.
0: 네.
10: 타셔가지고 이제 앉아있는데 근데 뭔가 인원수가 적은 거예요.
0: 네.
10: 다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 이상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매니저님이 허겁지겁 들어오더니 내리셔야 됩니다. 이 버스가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내려서 보니까 그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스테이시 선배님 회사가 있거든요. 스테이시 선배님 버스여가지고
7: 같은 스케줄
10: 같은 스케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빠르게 내려가지고 아~ 정리하고 다시 저희 버스를 탔던
0: 회사 사옥이 바로 옆에 같이 네,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버스도 같이 비슷한 시간대에 네, 맞아요, 맞아요. 새벽에 출발하잖아요 보통
10: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아
10: 새벽에 또 다들 정신이 없으니까
0: 네
10: 그래서 스테이시 선배님 스태프분들께서도 저희 버스를 타려고 하셨다고 네. 아,
0: 거의 뭐 섞여서 갈 뻔했네요.
11: 네, 안 갈 뻔했다.
0: 네, 안 그래서 참 다행이고 또 뭐 차 이야기 나와서 궁금한데 사이코스 여러분이 다 인원이잖아요.
11: 네, 네 맞죠.
0: 혹시 멤버를 놔두고 출발한 적이 있나요?
10: 되게 많대.
12: 아 많죠.
10: 헌터.
19: 헌터.
12: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저희 일본에서 공사.
10: 공사하고 왔어요? 일본에서 공사하나요? 행사를
0: 헌터씨
12: 공연이랑 행사 섞여가지고 공연을 하고 왔거든요.
0: 네네네.
12: 근데 그때 제가 엄청 열심히 화장실에서 목 풀고 있었어요. 그때 그 대기실 안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네. 되게 넓고 약간 밖에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0: 네.
12: 그래서 목을 한 30분 동안 풀고 있다가 나가길래 아무도 없는 거예요.
0: 네.
12: 그래서 어? 매진 전화해가지고 가셨어요? 했는데 오 뭐야 헌터씨 어디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따로 나중에 좀 왔습니다.
10: 근데 이게 헌터가 잘못한 게 뭐냐면 40분에 간다고 매니저님 정확하게 480번 정도 이야기했는데 네. 39분까지 화장실 안 나온 거예요. 아, 계속 있다가
0: 얼마나 헌터가. 열심히 목을
1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근데 뭐 다행히 그 다음 일정에는 뭐 지장이 없었죠?
10: 네네
0: 네.
10: 지장 없었습니다.
0: 그럼 된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 일본에서 스케줄을 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공항으로 이동하는 거였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10: 네.
0: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공항 도착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멤버 두 명을 놓고 왔다. 그거 그때 두 명이 저희 리더 형이었거든요. 리더 형과 부반장 형 상현과 제이콥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두 명을 호텔에 두고 와서 그 둘을 전화로 깨워서 그 둘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와서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11: 재밌겠다.
0: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되시면 늦잠을 푹 자시면 돼요.
11: 네.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저 혼자 차 타고 가는 거였는데 저를 네. 두고 매니저님 출발해가지고
10: 아 맞아 맞아 아무도 안 태우고 매니저님 출발했어.
11: 그러니까 뒤에 제가 탄 줄 알고
0: 탄 줄 알고
11: 매니저님 그냥 출발한 거예요.
10: 아무도 없이
11: 그래서 전화로 어디 갔냐 하니까 네. 어 민재 씨 탄 거 아니었어요?
7: 아니 아무도
11: 아니 뭐 다섯 명인데 네 명 태우고 가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한 명 타고 가는 건 나랑 버려가는 거는
0: 매니저님이 한 번쯤은 뭐 네. 예를 들어 뒤 돌아볼 만하거나
11: 그러니까요.
0: 뭐 민지 씨 뭐 배고프세요 이렇게 여쭤볼 만도 한데
11: 그냥
0: 바로 문 열어 그러면 어떻게 문을 열었다가 바로 닫으신 거예요 그냥
11: 아, 그냥 자기 운전석 타가지고 그냥 시동 걸고 갔어요.
10: 그러니까
11: 나는 그냥 두고
0: 밖에 그 매니저님 계세요?
11: 네 오늘 왔어요.
10: 네, 오늘 있어요.
0: 아, 네. 근데
10: 어디 계시죠?
0: 제가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 매니저님 지금 퇴근하셨대요.
11: 네. 진짜 분따
0: 퇴근하셨죠.
10: 퇴근까지 하셨어.
0: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니저님이 빠른 퇴근을 원하셨나 봐요.
10: 네. 빨리빨리 하면 좋으니까
0: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올 여름을 굉장히 뜨겁게 시작하셨더라고요. 또 사이코스의 일곱 번째 미니 앨범 Root Zero The Aura 발매를 축하합니다. 자, 이 앨범 소개 누구 담당이죠?
11: 원래 제 담당인데
0: 네.
11: 이제 아까 리딩할 때 멤버들이 매니저님께서 누가 소개할 거냐 물어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민재 형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괘씸해가지고
0: 네. 그럼 민재 씨가
11: 네.
0: 주목을 한번 해볼까요?
11: 저는 세은이가 개인적으로
10: 오 마이 갓
0: 세은 씨
11: 네, 세은이 시키고
0: 싶으면서 자 그러면 민재 씨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네. 역시 마음에 기분을 하시네.
11: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미니 7집 루트 제로 디 오라는 전자 하우스 오브 트리키 6부작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을 알리는 사이커스의 뉴 시리즈

0: 시리즈 앨범이고요. 총 5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타이틀 오케이 포함해서 굉장히 멋있는 곡들 많이 많이 있고요. 사이커스가 이제 새로운 네, 아무것도 없는 루트 제로에서 어떠한 길로 나아갈지 기대를 불러일으킨 앨범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이번 앨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2: 맞아요.
3: 이렇게 잘할 거면서.
4: 이야, 역시 잘하시는데요.
0: 저 이제 자면서도 해요.
4: 자면서도.
0: 네.
2: 자면서도
0: 그냥
4: 또 뭐 지난주에 음방 활동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1: 맞습니다.
5: 맞습니다. 네.
4: 전부 멋있었지만 이번 활동에서 특히 날아다녔다고 생각하는 멤버가 있다면
1: 우리 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전 현우요.
1: 네, 현우.
4: 현우 씨, 차도나.
1: 인정.
5: 감사합니다.
4: 인정하시나요? 어떻게 날아다녔어요?
5: 아니 뭐 사실 저는 딱히 뭐 한 건 없고 그냥 매 무대마다 정말 열심히 하니까 모두가 알아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4: 또 이제 진식 씨.
6: 네.
4: 진식 씨가 생각하시기에는 좀 무대 위에서 이제 현우 씨를 제외하고
6: 네.
4: 좀 유독 날라다녔다고 생각하는 멤버가 있을까요?
6: 전요.
4: 본인 포함.
6: 제가 이제 포함돼 있어도 저는 아마 수민이를 골랐을 것 같습니다.
4: 수민 씨.
7: 인정.
8: 실루엣. 예.
9: 이유가 뭐죠?
8: 이유가 뭐예요?
6: 수민이요? 그 수민이 맨 마지막 파트에 오케이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도 안 사리고 리허설 때나 본방 때나 그냥 다 이제 질러버리니까
5: 네.
6: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5: 그죠.
6: 그냥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4: 수민 씨가 래퍼신가요?
8: 네 맞습니다.
4: 아 그러시군요.
8: 네.
4: 그럼 수민 씨가 생각하시기에는 누가 좀 무대에서 좀 인상적이었나요? 아 이 멤버 진짜 좀 멋있었다 이번 활동.
8: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준민 형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4: 네.
8: 이제 자신의 파트를 이제 진짜 잘 살렸다 생각을 해요.
4: 오.
8: 거기서 춤을 딱 치고 나오는데
4: 네.
8: 확실히 카메라를 그 잡아먹는 눈빛이 있다.
4: 오. 그런 것 같습니다.
5: 좋다.
4: 또 준민 씨가 굉장히 또 잘생기셨어요.
9: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4: 네, 좋습니다.
5: 준민 형 부끄러워하는데. 네.
4: 잘생기셨어요.
9: 아, 감사합니다.
5: 빨개졌네. 귀 빨개졌어.
2: 뭐가 빨개지?
5: 왜 이렇게 부끄러워?
10: 자세히 가자.
4: 준민 씨.
9: 네.
4: 왜 이렇게 잘생겼어?
5: 더 빨개진다.
4: 여러분,
5: 왜 이렇게 부끄러워?
4: 준민 씨 귀가 진짜 지금 거의 이 색깔이에요 지금. 이 거울 색깔이랑 똑같아졌어요.
5: 네.
4: 여튼 좋습니다. 또 사실 뭐 사이커스 분들은 노래만 들어도 뭐 트랙 안에서 날아다니시거든요.
5: 감사합니다.
4: 또 그래서 얼마나 멋진 곡을 가져오셨는지 또 만나볼 건데 바로 타이틀곡이죠. 오케이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노래 주세요.

0: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OK는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을 깨부수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담은 그런 곡입니다.
0: 좋습니다. 곡 안에 엄청나게 다양한 OK가 들려요. 이게 주로 어떤 분의 목소리죠?
2: 다 다르죠. 되게 맞아요. 많은 멤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제 특히 저는 수민이 형 OK가 너무 찰져가지고 네. 수민이 형 OK가 나올 때마다 되게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0: 진짜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수민 씨?
3: 오케이.
0: 아 약간 오케이가 아니라 약간 오케이
3: 오케이
0: 오케이
3: 오케이 오케이.
0: 자 다른 분 또 나도 픽사리가 이게 약간 온나봐요. 픽사리가 오케이 다른 분 내가 수민보다 뭐 잘한다기보다는 좀 다른 매력으로 보여줄 수 있다.
4: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수민이랑 똑같은 파트긴 한데 되게 다른 맛으로 살린 세은이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세은 씨! 비주얼 남다운 세은 씨.
4: 네 맞습니다. Let's go!
3: 오케이!
5: 실제로 이렇게 응원을 했어요.
0: 뭐야? 진짜요?
4: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프로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0: 근데 이게 저희가 막 무반주로만 들어서 그렇지 사실 이렇게 트랙이랑 같이 노래를 들으면 이게 진짜 재밌고 맛있는 키치한 파트거든요.
6: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아, 근데 뭐 사이커스가 보컬 파트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애들이 포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한 후에 프로듀서 쌤이 분배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4: 맞아요.
0: 예. 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왕곡을 다 불러가요?
4: 네, 노래를 다 불러요. 웬만해서 전부 다 불러본 편이에요.
0: 그러면 뭐 1절 후렴 끝까지도 아닌 그냥 곡 시작부터 끝까지 싹 부르고 네. 네. 뭐 그럼 보컬인 분들도 랩도 해요?
7: 아니요, 랩은
4: 랩 파트는 따로 비워놓고
0: 네, 아, 그럼 보컬이면 보컬 파트인 멤버들만 네. 이제 네. 싹 네. 부르고 뭐 애들까지 다 하고
4: 네, 맞습니다. 네.

0: 그거 이제 토대로 네. 프로듀서님께서 파트를 이렇게 분배를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전 되게 근데 그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1: 어 맞아요. 네.
0: 어떻게 보면 그게 공평하거든요.
1: 맞죠 맞죠 맞죠.
0: 자 근데 만약에 보컬 파트인 멤버가 보컬 담당이 랩을 하고 싶으면 어떡해요?
1: 그런 사례가 아직 없어요. 아,
0: 그런 사례가 아직 없어요.
2: 저희 거 하기도 좀 바빠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왜 유독 저희 팀은 이렇게 보컬 멤버들이 랩 파트를 탐내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사실 저희 팀에서는 랩 담당이 저랑 이제 선우 씨인데 네. 네. 이제 저는 그 두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컬인 멤버들 몇 명이 탐을 내더라고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랩 파트를. 네, 그래서 제가 뒷구멍으로 이제 끌고 나가거든요.
1: 아,
0: 너 그러지 마라. 아 형이구나. 아, 형 그러지 마라. 아, 장난이고 장난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에 뭐 좀 다 같이 공통적으로 좀 탐이 났던 파트가 있나요? 아까 힐링 파트라고 할 수 있죠 노래.
1: 저는 뭔가 녹음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무대까지 합치고 보니까 마지막에 현우 형. 브릿지에서 혼자 걸어가는 그 파트가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현우 형 파트가 정말 탐났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혹시 이런 거 겪어본 적 있으세요? 이제 안무가 보통 이제 먼저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파트가 정해지고 나서 안무를 나올 때가 많잖아요.
1: 아, 그죠, 그죠. 네.
0: 그래서 파트가 나왔을 때 아싸! 내가 원하던 파트 이거 좋은 거 내가 뭔가 희망하던 파트 내가 가져갔다 좋아했는데 막상 안무 배우고 동선하고 하다 보니까 어? 이 파트 말고 뭐 이 전에 파트 혹은 이 다음
1: 있어.
0: 파트가
1: 있어.
0: 무대를 했을 때는 내가 더 멋있게 보여질 아, 것 같은데 뭐 아, 예를 들면 아, 뭐 안무가 멋있던 제스처가 멋있던 그 동선적으로 위치가 조금 더 좋던 이런 네. 경험 있지 않아요?
1: 있죠.
0: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3: 네.
0: 좋습니다. 뭐 이렇게만 살짝 들어도 좋은 타이틀곡 옷깔입니다. 여러분. 네, 옷깔 이제 왕곡으로 한번 들어볼 건데 감사하게도 사이코스 분들이 라이브 무대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물 충분히 매우 충분히 네 충분히 물 많이 마시고 의자 넣고 무대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4: 네.
0: 돌랑이 여러분은 그동안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사이코스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들을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4: 네.
0: 자 그러면 사이코스의 오케이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5: 아이선 아이선

0: 씨, 오케이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MBC FM for you.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아돌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돌랑이는 이 던디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4: 에디는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나도 시켜줘.
5: 돌랑이 명예소방관.
0: 와 여기 옆에서 듣는데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은 것도 막 오케이! 막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라이브를 일단 열 분 다 모두 너무 너무 잘하시고
6: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0: 되게 그 기억에 남는 파트도 많고 되게 재밌네요.
7: 감사합니다.
0: 막 신나하고 파워풀하고
8: 감사합니다.
0: 네, 돌랑이들의 댓글 몇 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이코스가 롤라팔로자 가는 그날까지 사랑해요. 사이코스 부문 온다.
8: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푸라기님께서 아 라이브 맛있다.
9: 맛있다.
0: 맛있다.
8: 감사합니다.
0: 또 AA님께서는 아 사이코스 라이브 맛돌이.
9: 맛돌이.
0: 맛돌이라고 남기셨습니다.
8: 맛집이죠.
0: 자 이번에는 또 빠질 수 없는 퍼포먼스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춤이 진짜 맛있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0: 춤이 진짜 맛있는데 그만큼 춤이 좀 힘들겠죠?
8: 네, 맞습니다. 네.
0: 제가 무대를 보고 왔는데 여러분 무대를
8: 아 진짜요?
0: 네, 그 연습 영상도 보고 왔어요. 네, 되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냥 시작부터. 그래서 오케이 퍼포먼스 난이도를 1에서 10 중에 좀 평가해 본다면 좀 힘듦 혹은 뭐 난이도가 될 수도 있고 10이 제일 뭐 힘들고 어렵다 하면
9: 이번 건 좀 쉬운 편이긴 해요.
8: 저희
10: 4,
8: 노래 중에는
10: 1, 4, 5
0: 난이도가요?
9: 네.
0: 그러면 힘듦
8: 난이도.
10: 힘듦은 한 3, 6, 3 정도?
8: 3 그래? 정도 되기는.
0: 진짜요?
7: 빡센 거 비하면 안 빡센 편이긴
8: 진짜
0: 그러면 전에 활동하셨던 곡들이 더
9: 아, 그거
8: 훨씬
0: 맞아요. 뭐가 제일 그럼 힘들어요?
8: 힘들어요.
9: 레드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레드선에서 또 민재 형이 막 덤블링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힘든 안무가 있습니다.
0: 아 덤블링 할 줄 아세요?
7: 아니 그 멤버를 통해서 스플렉스를 당해요.
8: 스플렉스라고
7: 제가 혼자 자유로 하는 건 아니고
8: 저를
7: 누가 낮춰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꽂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동안 돌랑이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좀 보겠습니다. 님도 오케이 하면 돼 님께서 로디를 위한 럭키 드로우로 금을 준비한 아이돌이 있다? 그게 바로 사이코스입니다.
8: 센스쟁이네. 네,
0: 이런 효자들을 아돌라에 자랑합니다. 금을 주셨었어요?
7: 네.
9: 역시 빅살이 담당.
0: 네, 역시 빅살이 담당 민재 씨.
7: 네.
0: 아 금을 이게 무슨 이벤트였죠?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8: 이번에 저희 그 역조공
10: 스페셜 기프트 네,
8: 스페셜 기프트 같은 거 이제 음방 돌면서 드리는데 그때 드렸던 선물
9: 미니핀 미팅 때
10: 미니핀 미팅
8: 아 지희야
0: 아, 그러면 금을 다 준 건 아니고 1등분께만

0: 예, 맞습니다.
1: 약간 그 1등부터 3등까지 금을 드리고 네. 이제 4등부터는 좀 이제
2: 그래도 올리병 상품권
1: 네, 뭐라도 드리고 싶어.
3: 아, 뭐 이런 상품권 같은 거를. 네. 아, 그걸 진작에 조금 빨리 말씀해 주셨다면 저도 로디 저도 로디를 했죠. 저도 로디를 했을 거예요. 그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아쉽네요. 아. 네. 다음에 또 이렇게 네.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실 계획이 있을까요?
4: 저희 연말마다 신년회 럭키드로 하는데 네. 한번 KQ 신년회 오시죠.
3: 네, 그럼 제가 ATG의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이따 종호한테 전화해서 네. 신년회 꼭 초대해달라고. 좋습니다. 뭐 주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는 멤버가 있나요, 팀 내에서? 뭔가 이런 이벤트 약간 좀 이벤트 가이.
0: 이벤트 가이.
5: 수민이가
0: 수민 형. 네.
6: 수민 형.
4: 수민 형 잘하고.
3: 진짜요?
4: 네.
3: 아, 죄송합니다.
5: 네가?
2: 네가?
5: 완전 로맨이네요.
3: 왜냐면 아, 수민 씨가 너무 약간 어떤 이미지냐면 아까 라이브 할 때도 봤는데 되게 그냥 쿨, 완, 아, 쿨가이시겠지만 약간, 살짝 좀 태토, 쿨가 약간 whatever 느낌으로 이런
6: 아, 감사합니다.
3: 줄 알았는데 되게 이벤트도 많이 좀 생각하시고
0: 스윗한
3: 선수 완전 알고 보면 애견남이라서
7: 약간 애견남. 자기 사람한테는 완전 한없이 애견남.
0: 맞아요. 아, 맞아요. 따뜻하고
3: 저도 혹시 수민 씨의 네. 수민 씨의 그 소중한 한 사람이 되도 될까요?
6: 아, 네. 당연하죠.
3: 좋습니다. 네, 수민 씨가 어떤 이벤트를 좀 기획했었나요?
8: 예전에 이제 스페셜 기프트로 팔찌를 뭔가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네. 디자인을 제가 따로 해서 오. 뭔가 만들어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편지지를 직접 디자인을 하고 뒤에다가 한 300장인가 400장 정도로 손 편지를 다 썼어요.
5: 와, 진짜?
8: 네, 하고 이제 맞아. 활동하면서 그때 포장도 제가 이제 직원분이랑 같이 해서
9: 저도 같이 했잖아요.
8: 너도 했었어?
9: 네, 저도 같이 했죠. 포장.
8: 와. 아, 얘도 했었어요. 아, 이 친구도 했었어요.
3: 혹시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8: INTJ입니다.
3: INTJ예요? 아. 그러시군요.
8: 네. 아.
1: 네. 그래요.
3: 제가 그래요. 아, 왜냐면 제가 ENFJ거든요.
8: 아, 진짜요?
3: 근데 ENFJ이실 줄 알았어요. 뭔가 그런 이벤트 좋아하시고 좀 그런 정성을 좀 많이 담으시는 걸 보고 네. INTJ.
8: 네, 맞습니다.
3: INTJ 나쁘지 않네요.
8: 아, 감사합니다.
3: 다르게 보여요. 아, 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들 만나봤고 계속해서 이번 앨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앨범 전체적으로 이제 민재, 수민, 예찬 씨가 작사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8: 예.
3: 네, 세 분이 서로의 가사를 봤을 때 좀 이 친구 이 가사 좀 잘 썼다 인정 하는 그런 가사가 있나요?
4: 저는 가사는 잘 모르고 그 예찬이의
5: 잘 몰라요.
4: 가사는 잘 모르고 네. 예찬이의 그
3: 하이톤
4: 제가 좀 톤이 좀 낮거든요.
3: 네.
4: 근데 예찬이가 굉장히 하이톤이고 수민이도 톤이 굉장히 약간 유니크하고 높은 친구여서 네. 이 두 친구의 랩을 들을 때마다 톤을 좀 뺏어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3: 좋습니다. 뭐 네. 수민 씨요. 수민 씨는 그러면 작사 이제 본인도 하시고
8: 네.
3: 이제 민재 씨와 또 예찬 씨도 하는데
8: 네.
3: 이 두 친구들이 작사한 거를 봤을 때
8: 예.
3: 수민 씨는 아 내가 역시 작사로는 이 친구들보다 조금 더 잘한 것 같다 혹은 이 친구 작사 좀 친해 어떤 느낌일까요?
4: 자극적인데요?
1: 토마토네
8: 저는
3: 근데 곡마다 다를 수는 있죠, 사실.
8: 맞습니다.
3: 아, 진짜요?
8: 네.
0: 뭐가 맞는데?
3: 말 끝까지 해주세요.
0: 어떤 게 맞는 거죠?
3: 아, 곡마다 달라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본인이 쓴 가사가 좋고 어떨 때는 다른 멤버들 쓴 가사가 뭔가 더 좋아 보이고
8: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사에 애정을 엄청 많이 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7: 내가 최고다.
0: 오늘 거만둥이네.
7: 원래 진짜 예찬은 내 밑으로.
8: 아 그거
4: 저는 그게 아니야. 높여줬는데 이거.
3: 원래
4: 짱이다 이러버린.
3: 내 새끼가 원래 최고인 거죠. 내가 쓴 가사가.
7: 맞죠.
3: 네. 예찬 씨.
7: 네.
3: 예찬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7: 안돼. 저는 그 수민이 형이 되게 가사를 이렇게 보면은
3: 네.
7: 제 머리에서

0: 나올 수가 없는
1: 진짜 대단하다.
2: 진짜
3: 멋있네.
0: 진짜
4: 진짜
0: 하고 싶다. 그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펀치 라인이라고 네, 그렇죠. 하죠. 근데 그거를 좀 되게 다양하게 한 곡에도 뭐 한 세 개씩 막 있을 때도 있고
4: 그러니까.
0: 아이디어가 좀 많아서.
5: 10초 10초 전에 수민 씨는 아무래도 제가 짱입니다라고 했는데 예찬 씨는 또 아 우리 수민 형 너무 잘 써요 이렇게. 아,
0: 물론 세 명이 잘하는 게 다 달라서.
5: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저희 팀에서도 래퍼가 딱 이제 저랑 썼는데 이제 랩 작사를 이렇게 하고 곡으로 보면 저도 예찬 씨 같은 감정을 선우한테 느껴요. 어, 내 머릿속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은 이 친구는 어, 되게 자유롭게 잘 표현했네 하면서 저는 거기서 또 선우한테 엄청 많이 사실 저는
3: 아, 역시 겸손
5: 맞아요.
1: 겸손해.
5: 다르네. 근데 이거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작사를 선우한테 처음 배웠어요. 아, 진짜로. 처음 푸는 것 같은데 에피소드를
4: 우와.
5: 연습생 때였는데 네. 작사라는 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몰랐어요 사실. 그냥 사실 들이닥쳐서 한번 부딪혀 보면 되는 건데 그 선우를 붙잡고 제가 작사 어떻게 해서 선우한테 배웠어요 작사를. 진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우도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선우를 보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3: 훈훈하다.
4: 겸손.
5: 겸손이야. 에 아이콘 에릭이었습니다.
1: 하지만 수민이는 내가 최고다.
4: 그러네.
1: 수민 형은 모두가 겸손하네.
5: 저도 수민 씨가 비록 후배이시지만. 오늘
1: 사라졌어.
5: 퇴근하고 수민 씨의 가사를 보며 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 최수민.
5: 네, 원래는 여러분 배움의 끝이 없죠.
1: 아~
5: 배움에는 끝이 없기
4: 겸손해,
5: 때문에.
4: 겸손해, 겸손.
5: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수록곡들 하나하나 들으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번 트랙 Ghost Rider부터 들어볼게요. 노래 주세요. 네, 어떤 노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노래 설명은 제가 맡았는데요. 이 노래는 주민이 형이 일단 가장 좋아하는 곡이고요. 또 이제 분위기가 되게 어둡고 다크한 느낌의 곡이라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콘서트 할 때 무대를 하면 너무 멋있지 않을까 녹음할 때도 많이 느꼈던 곡이고
5: 네.
1: 정말 멋있는 곡입니다.
5: 네. 근데 이게 노래 주민씨가 녹음을 너무 잘했다는 비하인드를 말해줬는데
1: 얼마나 잘한 거야?
5: 네, 혹시 어떻게 어디를 얼마나 이렇게 맛있게 잘 해버린 건가요?
6: 아니 그러니까 이날 녹음을 할 때 감기 걸렸어요.
5: 네.
6: 제가 원래 높은 음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5: 네.
6: 근데 제가 그 높은 파트를 안 할 줄 알고 당연히 이제 그냥 다 부르고 나서 그냥 아 뭐 낮은 파트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높은 파트를 하래요.
5: 네.
6: 근데 딱 감기가 걸렸는데 딱 그 톤이 좀 매력적이었나 봐요. 감기 걸린.
1: 아 근데 그거 있어. 그럴 때 있어.
6: 맞아, 그럴 때 있어.
1: 맞아, 아, 나도 있었어. 목이 나가서 오히려 좋을 때가 있어.
6: 그러면 쌤이 너는 항상 감기 걸려서 와라 녹음실. 그렇게 얘기하시고
7: 좋은 거야 나쁜 거야.
6: 그날은 좀 녹음을 잘 했던 것 같아.
8: 좋네. 맞아요. 감기 걸리면 잘 나올 때 있어.
5: 다른 분들은 혹시 뭐 나도 이 노래 잘했는데.
1: 아, 이 노래는 근데 전 정훈 씨가 잘한 것 같아요.
3: 아 정훈이
1: 그 저음 톤이 되게 정훈이 아름답고 새로운 톤이라 가지고
3: 맞아 맞아
1: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3: 인생을 담당하고 싶은
7: 맞아 맞아 맞아 이번에 코러스 파트를 제가 맡았었는데 원래는 제가 좀 이 중점보다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미성? 그런 느낌의 맞아. 음색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이 곡은 저의 저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처음 사용했던 곡인 것 같습니다.
5: 오 좋습니다. 그러면 뭐 혹시 한 소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7: 아, 가능합니다.
3: 보여주시죠.
7: 에, Exhale, Summer Better, 4-5, 30 miles, Pretty burnt out, Ghost Ride, No Rewind, 망가진 내 심박, 45.
1: 좋다.
5: 매력적인 톤이네요, 되게.
1: 감사합니다.
5: 근데 정훈 씨가 되게 생긴 거는 고음을 빵빵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중저음도 되게 매력적으로 잘 부르시는 거를 제가 잘 두 눈으로 담아놨습니다. 오늘 자기 전에 한 번 더 제가 이 장면을 떠오르면서 잠이 들게 될 거예요.
6: 겸손의 아이콘.
5: 진짜 한수 배우고 갑니다.
1: 음색의 천재.
5: 자 그럼 이어서 3번 트랙 그래피티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자, 이 곡의 소개담.

0: 나 누구시죠?
1: 저입니다.
0: 네.
1: 네, 제목 그래피티처럼 저희 사이커스만의 색을 세상 여러 곳곳에 이제 흩뿌려 나가겠다 하는 네.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0: 좋습니다. 처음에 가이드 듣자마자 멤버들의 그 톡방이 엄청 뜨거웠다고.
2: 오, 맞습니다.
0: 그 뜨거웠다는 게 좋은 거겠죠, 반응이.
2: 네. 아.
0: 그럼 그 파트 경쟁도 좀 뜨거웠겠네요.
2: 네, 맞아요. 이 노래는 되게 파트 맞아. 경쟁이 좀 뜨거웠던 것 같고 멤버들이 다 거의 대부분의 멤버들이 최애곡으로 뽑는 노래라 가지고 되게
0: 아,
2: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아,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진식 씨.
3: 오.
0: 네. 아 진식 씨 목소리를. 아 진식 씨 목소리 안 되는지 좀 꽤 된 것 같아요. 잘 잘 주무시다 왔어요?
3: 아, 아,
0: 장난입니다. 네, 네, 네. 진식 씨가 그럼 생각했을 때 이 노래에도 좀 최애 파트가 있을까요?
4: 이 노래는 저는 그 후렴구가 엄청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네. 세은이가 네. 아주 잘 살렸다고 생각해서
0: 그러면 세은 씨 한번 이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4: 이걸로
0: 자, 5, 6, 7 Drop it real low and drop it real low No time to tight click They screaming bravo Get so kick it Kick it Hit the hockey Machi kick flip Graffiti chi Yeah
4: 확실히 잘해.
5: 좋다.
0: 마지막에 그 치치치치 이게 뿌리는 걸 이제
2: 예 맞습니다.
0: 아
1: 치치치치
0: 이게 뭔가 전반적으로 사이코스 분들의 곡들은 좀 중간 중간 이렇게 좀 이런 디테일이라고 하나 재밌는 요소들이 좀 녹여지는 것 같아요. 아,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제 취향이에요.
2: 아~
0: 자기 전에 오늘도 자기 전에
2: 윤광 세윤이가 노래 부르는 모습입니다.
1: 캡처.
0: 네, 잠에 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트랙 트로피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이 곡은 누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바로 유준 씨.
6: 네. 트로피는요 일단은 굉장히 비트가 강렬한 곡이고요.
0: 네.
6: 일단 저희 사이코스만의 힙합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0: 아,
5: 오, 귀여워.
0: 좋습니다. 이 곡도 또 뜨거웠다고 멤버들한테.
6: 아, 저는 네. 개인적으로 수민이 형 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수민 씨의 랩.
6: 진짜
2: 농담이 아니라
6: 진짜
2: 멋있어요.
6: 아, 진짜
4: 멋있어요.
2: 가사의 천재. 그의 이름 최수민.
6: 제가 가이드 들어봤는데
0: 수민이야.
6: 진짜.
0: 근데 이 랩도 그 작사 천재인 수민 씨가 직접 작사한 걸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저는 귀 쫑긋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이거는 진짜 모두들 시간.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
0: 네. 자, 준비됐죠?
7: 예. So CD in my pocket 내 두 손에 안은 쿵깍 차이지게 천에서 나온 난 용이지 I am 담긴 작은 카르미 yeah I'm not your mom trophy
0: 너무 잘 나왔네요?
6: 진짜
0: 잘하셨어. 잘하는데 왜 부끄러워요? 네, 부끄러워하니까 더 매력적이고 귀여운 거 같아요.
7: 감사합니다.
2: 확실히 네. 가사가 좋네. 가사
5: 좋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중간에 I'm not your mom 이러지 그렇게 뭐 들렸던 거 같아요.
6: 근데 틀린 말은 아니니까 또
0: 이게 어떤 가사예요? 그렇게 들렸던 부분은?
7: 뭐
8: I'm not your mom what?
0: 아,
8: 뭐. What, trophy 이런.
0: 아, I'm not your 뭐?
1: 네, 뭐.
4: 뭐.
8: 그
4: 뭐.
8: 한국어로 뭐.
4: 뭐요?
0: 아, 아, I'm not your까지는 뭐. 영어고 그 다음에 한국어 네. 뭐예요?
2: 역시 뭐. 가사 디테일.
6: 아, 가사 디테일.
2: 역시 가사 천재 그 이름 최수민.
0: 죄송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찬 씨는
7: 네,
0: 보고
7: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5: 이런 I'm not your 뭐.
6: 이런 게 펀치라인인 건가요?
0: 오늘 저는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6: 자기 전
0: 아니요 이거는 자기 전 말고 저는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그 깨톡의 그 상태 메시지 I'm not your mom 아 진짜 I'm not your mom를 바꿔놓겠습니다.
2: 역시 그
0: 자 좀 재밌네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트랙 바로 문제야 아웃사이더입니다. 노래 주세요.
7: 준비해야겠지.
0: 곡 소개 담당 나와주세요.
4: 전데요.
0: 네.
4: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0: 저희 저한테요?
4: 네.
6: 네. 갑자기.
4: 저희 이제 보시고 문제아가 누굴까요?
3: 과연 이 10명 중에
9: 문제야.
3: 가장 문제는 누굴 것인가?
10: 가장 문제야.
11: 그냥
10: 가장 문제야.
11: 저희가 방송한 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네. 1시간 반 동안 본 결과로 네.

0: 솔직하게요. 네. 세은 씨? 아!
1: 세은이를 위한 곡입니다.
2: 정확하십니다.
3: 보였습니다.
1: 정말 역시 보는 눈이 확실히
4: 진짜.
0: 네.
4: 네, 끝입니다. 세은이를 위한 곡입니다.
0: 세은 씨를 위한 곡.
4: 네.
2: 그러면 제가 이 노래 누가 가장 잘 불렀나 한번 뽑아보자면
1: 아 네. 그거 좋다.
2: 진식이 형의 감미로운 음색이 살아있는 곡이지 않나. 감미로운
0: 목소리. 자, 그러면 또 바로 들어봐야겠죠. 아.
4: Take the Take the shot look.
1: 어,
4: Take the shot look back for Take the shot look back for 샤바라쪼 예 가고 싶은 대로 That's my way.
5: 오. 야, 근데
1: 나왜
5: 앞에 거 신이야? 앞에 거
1: 신이야?
5: 왜 이렇게
1: 불렀어?
0: 아, 그냥 들으신 분들도 알 거예요. 이게 무반주면 사실 음을 잡을 때 원래 온 것보다 더 뭐 높게 잡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도 해냈습니다.
2: 아, 이 진짜 다섯 키를 높여서 지금 부르려고 진짜 깜짝 놀랐네. 확실히 잘하네, 진심이.
0: 뭐 이렇게 이번 앨범 1번 트랙부터 쭉 들으면 여러분 더 좋으니까 전체 재생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재밌게 놀다 보고 뭐 음악 얘기도 하다 보니까 아둘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제 꿈에 나와주실 우리 수민 씨. 네, 오늘 아들라와 함께한 시간이 좀 어떠셨나요?
4: 오늘
0: 또 펀치라인으로 부탁드릴게요. 저 영감을 얻어서
5: 이런 게 계속 생각해야 돼요.
0: 네.
2: 마지막으로?
5: 마지막으로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2: 마지막으로.
4: 그래,
0: 그러면 엔딩으로 제가 한 명 소감 듣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생각해 놓을게요. 자, 오늘 목소리를 좀 못 들은 우리 유준 씨.
2: 아 네.
0: 유준 씨 오늘 좀 어떠셨나요?
2: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0: 네.
2: 다음에도 또 진짜 나오고 싶습니다.
0: 내일도 나오실래요?
2: 어, 진짜.
0: 아쉽게 내일은 제가 좀 없어가지고. 자 또 목소리 많이 못 들은 우리 정훈 씨. 오늘 네. 좀 어떠셨나요?
6: 제가 아돌라에 지금 3년 만에 다시 오는데요. 이제 3년 만에 와도 여전히 재밌고 이제 에릭 형님 때문에 더 재밌어진 아유,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제 또 진식 씨.
4: 네.
0: 어떠셨어요?
4: 진석이라고 안 불러주셨네요.
0: 진석이 아니 아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진석 선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비주얼이 조금 많이 아쉬워서 아무래도 또 잘생긴 선수가 좋기 때문에 진식 씨를 그대로 냅뒀어요.
4: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오늘 좀 어떠셨나요?
4: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0: 네.
4: 또 이제 많은 걸 이제 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뭐야 깜짝 뭐야 노래도 불렀는데요. 너무 부끄러웠고요. 너무 다음에는 나와서 더 잘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면 더 이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수민 씨. 잘 생각해 보셨어요?
2: 선체로 죽었어.
7: 떠오르지 않아 지금 아무것도.
0: 잘 생각해 보셨어요? 수민 씨 생각한 거는 이따가 저녁에 제 꿈에 나와서.
2: 오.
0: 해 주시면 됩니다.
2: 밖에 웅성웅성 들려요, 수민 형? 지금 다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0: 여러분 듣고 싶어요?
8: 네.
0: 수민 씨. 오늘 이제 아이돌 라디오를 나온 소감 이제 저랑 이제 함께한 시간에 대한 소감
5: 작사를 해야 되네 작사네.
0: 혹은 이제 뭐 팬분들과 함께한 시간에 대한 소감을 펀치라인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제 본명이 손영재인데 그걸로 삼행시 하시면
1: 우와
2: 삼행시
0: 삼행시 바로 갈게요. 손영재 움직여 주세요. 손영재 하나 네. 둘 셋
8: 손
6: 손흥민 선수
7: 어떻게 어떻게 이럴 때 그냥 해버려야 돼.
2: 빨리 손흥민 선수 화이팅!
0: 손흥민 선수 화이팅! 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8: 영!
9: 영원히 우리의 태극전사!
0: 하나, 둘, 셋.
8: 제!
0: 제발!
9: 제발 우승!
2: 역시!
0: 진짜 삼형씨 잘했어요.
7: 잘했다.
2: 진짜.
0: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 성이 다한 거예요. 제 성이 이제 손흥민 선수님과 같은 손씨여가지고 이제 이게 좀 쉬웠던 건데 아무튼 너무 잘 들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또 항상 사이코스를 응원해주는 우리 로디 분들께 막내 예찬 씨
10: 네.
0: 사랑을 담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0: 네 우선 오늘도 이렇게 로디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되게 밖에 더운데 이렇게 응원해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물로 씻고 너무 차가운 감기 걸리니까 조금 미지근한 물로 잘 씻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주무시고 저희 사이커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에릭 선배님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우.
0: 감사합니다. 오늘 사이클스 여러분 덕분에 저도 정말

0: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 주에 있을 팬미팅 다치지 않으시고 정말 재밌게 화이팅 하시고 또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활동을 앞으로도 쭉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끝곡으로는 사이커스의 오케이 한 번 더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제가 에디도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사이커스도라고 해주시고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외쳐볼게요. 준비됐죠?
1: 네. 네. 네.
0: 자 갈게요. 에디도
2: 사이커스도
3: 돌랑이도
2: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던지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끼는 사람이 뭔가를 좀 시작할 때 너무나 잘 됐으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도 되고 혹시라도 좀 상처받지 않을까 안쓰럽기도 하는데요. 이런 마음들이 좀 모여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사랑하는 분이 아돌라를 찾아옵니다. 가끔은 걱정되고 가끔은 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안쓰럽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잘될 그분과 함께 애정을 가득 담아서 이 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돌라 샤이닝 라이트!

0: 아이돌라디오 첫 곡 더보이즈의 위스퍼. 아, 저도 정말 오랜만에 듣는 곡인데요. 위스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더보이즈 선우 던디입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던디가 진행하는 아이돌라디오는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MHz MBC FM4U에서 방송이 됩니다. 아이돌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트위터 현 X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사랑하는 제이콥 형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carry on, huh?
1: 자, 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소신있게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그런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하고 싶고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 같은 형입니다. 아, 사랑하는 제이콥 빨리 나와!
2: 감사합니다.
1: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더보이즈 제이콥입니다.
1: 근데 뭐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형은 천사라고 좀 불리고 있잖아요. 이거 뭐 데뷔 때부터 컨셉 잘못 잡아서 지금까지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2: 감사합니다.
1: 매니저님이 좀 말씀하시길 막 가끔 좀 삐질 때가 있다고 한다고.
2: 내가?
1: 하는데 뭐 삐지는 경우가 있나요? 조금 막 투정 부리고 말 안 듣고.
2: 아니? 없는데? 에이,
1: 삐질 때가 없다고?
2: 아, 삐질 때는 있지. 근데 매니저님한테 삐질 때가 그냥 장난스럽게 삐지는 거지.
1: 그러니까 제가 본 제이콥 형은 이제 또 저랑 매니저님한테 막 대들고 까불고 막 이런 모습 많이 봤는데요.
2: 내가?
1: 네.
2: 그래?
1: 그 뭐
3: 그건 매니저님이나 하세요. 막 이런 아,
1: 이런 거 막.
2: 그거는 장난치는 거지 매니저님이랑.
1: 아,
2: 워낙 친하니까 알죠? 에.
1: 아,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 아유, 감사드립니다.

0: 네, 편하게 네.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
1: 네, 알겠습니다.
2: 아, 그리고 아돌라에서 형이 주인공이었던 방송이 있어요. 우리 카탈리나 섬 갔었던 거. 썰을 되게 길게 한번 풀었었는데
1: 기억나죠?
2: 그때 이제 형도 더비들한테 얘기를 좀 했었을 텐데 그 잡돌이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때 감정, 뭐 심정 이런 거를 좀 어땠는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주현이 형이 정말 본인한테
1: 너무 길어지는데? 괜찮아요?
2: 아니가 뭐 짧게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1: 아 일단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2: 그건 맞지.
1: 그래서 막 화나진 않고.
2: 아 근데 조금 아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솔직히 들었어 안 들었어?
1: 아 근데 너무 익숙하니까 주현이 원투데이가 아니거든. 아 그래서 익숙하긴 해서. 그리고 이제 현재로 이제 내가 너무 단련돼 있다 보니까.
2: 아 현재한테.
1: 그치 그치. 그쵸, 현재한테 하긴. 단련돼 있으니까 막 그렇게 긁히지도 않고 오히려 좀 미안하면서. 왜냐면 시작부터 좀 잘못. 되긴 했었어가지고.
2: 아 그렇죠.
1: 이게 영훈이가 안 나와가지고.
2: 맞아요. 갑자기 화장실 간다 그래가지고.
1: 택시 따로 잡은 순간부터 아 이거 잘못되겠다. 이거 하루 큰일 났다 해서 그때부터 잘못됐죠.
2: 근데 이제 조금 주현이 형이 특히 좀 잡돌이 하는 특정 멤버들이 있어요. 제이콥 형한테 좀 잡돌이라고. 에릭은 그냥 뭐. 반려견 수준으로 정말 잡돌이를 많이 하고. 주현이 형 딱 그 둘인 것 같은데.
1: 케빈?
2: 케빈한테도 잡돌이 진짜 많이 한다. 아 케빈 근데 너는 막 이러면서 아니 이거를 생각을 못해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잡돌이를 좀 하는데 또 본인이 잘못했을 때는 슥 그냥 인자한 웃음 지으면서 슥 넘어가고 막. 어, 지금 아주 간절히 제이콥 형을 기다리는 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어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3: Hello?
2: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Hello?
1: 뭐야 누구 알까? 누군지 아는데?
2: 어디 사는 누구시죠?
3: Pardon?
1: 어, 안녕 주현아.
3: 안녕하세요 저는 LA에 살고 있는 LJ입니다.
2: 지금 LJ님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죠?
3: 아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우와 제이콥 병이
1: 형?
3: 아 제이콥이 라디오에 출연한다고 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2: 어 근데 이거 무슨 컨셉이에요?
3: 아 농담이고요.
2: 당연히 농담이겠죠.
3: 사실, 네 듣고 있었습니다 다.
2: 아 다 듣고 계셨어요?
3: 네 카탈리나 아일랜드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 계셔가지고.
2: 아니 근데 그때 카탈리나 섬에 같이 갔던 멤버잖아요.
3: 네.
2: 제가 옆에서 볼 때 아 저건 좀 심한데 싶을 정도로 잡돌이를 했던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3: 아니 근데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정말 애정이 있는 사람한테 잡돌이를 합니다.
2: 아 애정이 있는 근데. 네. 그때 좀 진심으로 화가 좀 나 보셨는데.
3: 네네.
2: 그때 심정이 좀 진짜 어떠셨어요? 뭐가 답답했어요?
3: 그때 이제 뭐 다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서로 많이 풀었죠 썰.
2: 카타리나 섬은 지금 한 세 번째 푸는 겁니다.
3: 그쵸 네. 어 정말 사실 그 제이콥 형이 저희를 초대를 했죠.
2: 네 그쵸.
3: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리더로서 그 무리에서 약간 캐리를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단 말이죠.
2: 아 분명히 있죠 그거는.
3: 더더군다나 영어를 쓰는 멤버가 제이콥 형 하나뿐이고.
2: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굉장히 뭔가 아니란 그런 애티튜드가 아 저희 뭐 한순간에 뭐 거리에서 잠을 자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몰렸었잖아요.
2: 아 맞아요.
3: 그런 아니란 애티튜드가 된 게 좀 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2: 아 심기를 건드렸다.
3: 네.
2: 아
3: 근데 호텔이 예약이 안 됐었잖아요.
2: 맞아. 그러면 호텔이 예약이 안 됐었고.
1: 아 그건 그쪽 잘못이어서.
2: 호텔 예약 안 됐었고 뭐 택시도 없어서 택시도 못 잡고. 네. 장은 몇십만 원어치 이렇게 봐왔는데 그 카트는 저희가 이렇게 들고 있고 막 주차장에서 네. 자꾸 비키라 그러고.
1: 아 근데. 결국엔 호텔 잡고 택시 잡았잖아요.
2: 맞아요.
1: 근데 10초 가고 나서 여기 도착했다고.
2: 그러니까 10초 거리인데 이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도 화가 좀 나네.
3: 그러니까
2: 진짜 와 이거는 그냥 빌런이었어.
3: 그 택시 제가 찾은 거.
2: 그러니까 택시 본인이 찾아갖고 이제 딱 했는데 택시 기사도 무안해서 돈 안 받겠다 그러고. 근데도 미안해서 돈 주고 아 어쨌든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때 여행 너무 재밌었는데 그렇죠?
3: 맞아. 근데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죠.
2: 맞아요. 너무 추억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좀 코비 형한테
3: 네.
2: 이제 앨범도 나오고 이제 앞으로 또 그런 진심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응원의 말씀이나 아니면 좀 뭐 훈계 말씀이나 상관없습니다.
3: 아 근데 저는 일단은 재고표 형이 앨범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든든한 마음도 있었어요.
2: 어떤 마음이요?
3: 솔로 앨범을 혼자서 저렇게 뭔가 사실 좀 두려움도 있을 거고
2: 아 그렇죠.
3: 걱정도 많이 있을 텐데 그냥 묵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느꼈고 아,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혼자서 진짜 알아서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의 모습이 너무 사실 맞죠 재고 형 제가 응원 많이 해줬죠.
1: 네 봤어요. 감사합니다.
3: 네. 그래서 음악도 다 너무 좋고 진짜 일단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와 아유,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또
3: 그 중에서 백앤폴스가 제일 좋아요.
1: 바뀌었네.
2: 그래도 제목은 외우셨네요.
3: 네.
1: 두 개 정도 외워졌네.
3: 딴 데 지금 있으니까.
2: 너무 감사드리고 아 또 저희는 뭐 시간 될 때 저녁에 협곡에서 봬요.
3: 좋아요.
1: 예스.
2: 네. 그때처럼 이제 딜 내기 하면서
3: 오케이.
2: 그렇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
3: 네.
2: 뭐 시간 되실 때 뭐 다음 주 중이나 뭐 같이 밥 한번 드시죠.
3: 너무 좋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3: 에돌라디 화이팅.
2: 네.
1: 바이.
2: 네 이렇게 즐거운 얘기도 LJ와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이분을 아돌레 모신 이유가 있어요. 자 제이콥 형의 첫 솔로 앨범 J 발매를 축하합니다. 이 앨범이 과일 차트 핫100에도 진입을 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1: 사실 뭔가에 진입했다고 했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2: 뭔가에 진입했다는 건 알고 계셨고
1: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서 계속
2: 무사히 앨범을 좀 내셨잖아요.
1: 네
2: 앨범을 낸 소감 한번 좀 들어볼게요. 어땠는지 솔직하게.
1: 아 사실 뭐 이제 나와가지고 진짜 걱정했던 게 싹 없어지면서 지금은 그냥 즐기고 있는 단계인데 사실 준비하면서는 너무 많은 걱정을 했었고 이게 너무 갑자기 제가 준비한 거라서 이 시간에 나올 수 있으려나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잘 마무리돼서
2: 그렇네요. 네,
1: 그리고 더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2: 네. 근데 이게 또 그런 상황에서 솔로 앨범을 본인이 진짜 발로 다 뛰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뭐 본인이 다 본인이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1: 네.
2: 이 사람 저 사람 본인이 구하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그렇게 결심한 계기가 있었어요?
1: 뭐 사실 그냥 한번 혼자서 해보고 팀으로 경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막 뮤직비디오도 사실 처음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음악만 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점점 욕심이 생기고
2: 하다 보니까
1: 이제 아는 분한테 가서 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모르는 분한테도 가서 부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할 게 너무 많구나 느꼈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2: 그런 경험이 좀 본인한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1: 네 훨씬 진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진짜 뮤직비디오도 이런 상황이어서 맨날 딜레이가 생기고 맨날 막 5분 전에 막 받고
2: 맞아요.
1: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일에 나오는 거면 6시에 나오는 거면 진짜 한 3시까지 계속 막 부탁하고 부탁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싶었어요.
2: 그래서 본인이 다 직접 경험을 해본 거구나.
1: 맞습니다.
2: 오, 근데

0: 저런 결심을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기획사 이름을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네. 더비 기획사예요?
1: 맞아요.
0: 기획사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죠?
1: 네, 그 미팅 했었을 때 아, 제이콥 씨 여기는 사실 그냥 하고 싶은 걸로 해도 돼요. 막 숫자 넣어도 되고 이름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됐나 해서 아 그럼 저는 더비 팬덤명으로 해도 되나요? 하니까 문제 없다 해서 바로 그걸로 선택했습니다.
0: 쏘인타다. 한순간에 더비들을 기획사 사장으로 만들어버린.
1: 맞아요. 저 잘 네. 부탁드립니다.
0: 좋은데요? 아 그럼 이쯤에서 타이틀곡 슬로우 댄싱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1: 네 좋습니다.
0: 노래 주세요.

0: 좋아요. 노래.
1: 김연아 고생 많으셨고 노래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이게 아, 네. 슬로우 댄싱
2: 맞아요.
1: 뭔 뜻인지.
2: 사실 슬로우 댄싱 뭐 딱 봤을 때는 그냥 그 느리게 춤추는 그건데 그거를 비롯해서 좀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고 막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맨날.
1: 그렇죠. 빨리빨리
2: 하려고 하고 빨리빨리 네. 뭐 다음 단계 가려고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뭐 사랑뿐만 아니라 그냥 삶에서 그냥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슬로우 댄싱을 가사를 써봤습니다.
1: 좋은데요. 이게 들었을 때 목소리가 좀 부드러운 깃털같이 좀 들리는데 더보이즈 노래할 때보다 조금 더 힘을 많이 빼고 본인의 바이브를 좀 담은 느낌이 있거든요.
2: 맞아요. 왜냐면 더보이즈 노래할 때는 이제 웬만한 보컬 다이렉터들이 아 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힘 좀 더 넣어주세요.
1: 땡땡하게 더.
2: 땡땡하게 해주세요. 좀 호흡 빼주세요. 이런 디렉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발라드 이런 거 빼고서는 잘 안 냈던 소리인 것 같아요.
1: 아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저 진짜 밤에 이렇게 들으면은 진짜 너무 좋아요.
2: 진짜 듣고 있어요?
1: 아 왜 이렇게 초파리가 날아다녀?
2: 너한테 네. 갔구나.
1: 진짜로.
2: 감사합니다.
1: 왜냐면 이거 소리를 뭐라 그러지? 이제 둥둥당 둥둥당 둥둥.
2: 기타 소리야?
1: 지금 이거 솔로 말고.
2: 둥둥둥둥둥 그 알페지오?
1: 예. 예. 예. 그거 아 기타 소리예요?
2: 기타 이펙터 얹어서 이제.
1: 예. 뭔가 예. 저는 저런 사운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2: 아.
1: 예. 사실 예. 이 조금 좋아하는 가사 이거 본인이 가사 쓰셨죠?
2: 그렇죠. 이제 뭐 같이 썼죠. 그 작곡가 형이랑.
1: 좋아하는 가사가 좀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2: 그러면 Don't be afraid to fly.
1: 본인 가사를 잘 모르시나요?
2: 네, 저 원래 제 가사도 잘 못 외우거든요. Even when the sun shines, say you'll never love me, never. 감사합니다. 아,
1: yeah.
2: I know it won't be smooth sailing, even when the sun's not shining, say you'll never leave me, never.
1: 뭐라고요?
2: 일단은 늘 뭔가 스무스하게 가지 않고 항상 이거 한국말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죄송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1: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까요?
2: 아, 네네 해주세요.
1: 자, 첫 번째부터 좀 읽어주세요.
2: 네네. I know it won't be smooth sailing.
1: 그 다음에요?
2: Even when the sun's not shining.
1: 네.
2: Say you'll never leave me, never.
1: 알겠습니다.
2: 네.
1: 되게 좋은 뜻의 가사인 것 같은데.
2: 네네.
1: 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슬로우 댄싱에서 지금 더빌에게 딱 한 파트만 조금 불러줄 수 있다면 어느 부분을 좀 불러주고 싶은지. 밖에 계신 좀 수많은 우리 더비 분들을 보면서.
2: 네. 그럼 그 읽은 부분에서 거기 그 부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네.

0: 그냥 툭 누르면은 CD가 재생되는 게 참 신기해요.
1: 감사합니다.
0: 야, 이게 너무 좋다. 제이콥 형은 말하지 말고 노래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원래 말도 많이 안 하잖아요.
0: 아, 그렇네요. 여러분, 제이콥 형 목소리 계속 듣고 싶죠?
2: 네!
0: 그래서 슬로우 댄싱 라이브를 최초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최초 공개인데 조금 괜찮으시죠?
1: 아, 긴장이 되네요.
0: 긴장이 돼요?
1: 네.
0: 아이, 여기 다 우리 편이에요.
1: 알죠. 그래도 더 긴장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친하고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노래 불러줄 때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0: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도 한 모금 좀 마시시고.
1: 네.
0: 자, 노래를 듣는 동안 우리 돌랑이들은 제이콥 형을 응원하는 메시지나 질문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번호 #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준비되셨어요?
1: 네.
0: 제이콥의 슬로우 댄싱 라이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식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아돌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돌랑이는 이 던디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3: 에디는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나도 시켜줘.
4: 돌랑이 명예소방관.
2: 항상 우리 멤버 형이지만 참 노래를 잘해요. 아 너무... 여러분이 보내주신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소개해드릴게요. 8334님께서 준영이의 낭만과 신념이 좋고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하지만 인간 배준영 자체는 늘 변하지 않아서 좋아 응원해 라고 해주셨고요.
5: 감사합니다.
2: 닉 주디 서포터님께서 솜사탕인 노래도 안에 세상 좋아졌다 라고 또 얘기해주셨고 윤윤님께서 바다 앞에서 듣고 싶다 라는 저도 이거 정말 추천합니다. 바다 앞에서
5: 저도 못 들어봤어요. 바다 앞에서
2: 저도 안 들어봤는데 그거는 또 수우님께서 야외에서 돗자리 펴고 누워서 듣고 싶은 노래라고. 맞아요. 제이콥 형의 솔로 앨범에 또 슬로우 댄싱을 포함해서 무려 7곡이 들어있는데 좋은 노래들을 놓칠 수 없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름밤의 리스닝 파티.
5: 파티.
2: 네, 제이콥 형이 열심히 준비한 솔로 앨범을 전국 다 들어볼 시간인데 아티스트 제이콥 씨를 최초로 방송에 또 모시는 만큼 다양한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노래와 함께 들어볼게요. 자, 먼저 1번 트랙 Off the Record 들으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0: 곡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어우, 네. 이제 다 한국어로 제가 잘.
0: 네. 그냥 뭐 그냥 느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실, 사실 노래 들으면 다 느낌이 와서.
1: 네, 일단은 Off the Record 이제 한국 거 이제 영어인데 많이 쓰잖아요.
0: 맞아, 맞아.
1: Off the Record로 사실 이건 뭐 우리 둘만의 얘기니까 이지만 뭐 그래서 상상하면서 이제 단둘이 얘기할 때 아, 이건 Off the Record인데 여기서 하는 말은 여기서만 이제 들렸으면 좋겠다.
0: 아, 좀 비밀 얘기를 하는 듯한.
1: 비밀스러운 얘기인 것처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0: 아, 내 마음을 좀 전달하는 과정이.
1: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잘 안 되면 어차피 Off the Record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는 걸 생각해서 그냥 그냥 Off the Record 이 트랙 듣자마자 그 단어가 생각나서 그렇게 바로 작업을 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 뭔가 느낌이 좋은데 뭔가 가사가 우리 더비들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요.
1: 다 더비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0: 아, 그죠, 그죠.
1: 아, 슬픈 노래들은 굳이.
0: 네. 아, 슬픈 노래들은 아니지만.
1: 네.
0: 좋습니다. 아, 이 노래를 1번 트랙으로 넣은 이유가 있나요?
1: 일단은 그냥 그 시작부터 인트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이게 무조건 1번이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0: 그리고 이 노래가 곡의 좀 앨범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1: 네, 그리고 좀 그나마 그래도 신나고 들을 때 이제 앨범을 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번에 넣었습니다.
0: 좋습니다. 아, 마음을 좀 가볍게 한번 만들어봤고 이어서 저랑 작업했던 Back and Forth 들으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악 네. 주세요.

0: 이 노래는 좀 어떤 노래죠?
1: Back and Forth는 슬로우 댄싱처럼 의미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Back and Forth도 이제 춤출 때 서로 이 스텝이 잘 맞을 때 그 시너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그 사람과 소통도 이렇게 너무 잘 될 때 그 Back and Forth가 너무 잘 될 때 뭔가 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쓰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얘기가 너무 잘 통하니까 내가 아무리 질문이 많아도 걱정이 많아도 그걸 믿으면서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0: 네. 아무리 또 제가 또 참여를 여기에 좀 했다 보니까 그쵸? 할 말이 좀 많은데
1: 네네
0: 근데 뭐 이거는 뭐 사실 참여하게 된 계기를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아니 뭐 일단은 저는 제 첫 앨범에 무조건 멤버 한 명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미 시작했고 이제 제가 이미 만든 노래들이 한 다섯 개 있었는데 이 노래들에는 누가 참여하기가 좀 애매한데 싶어서 이 노래 만들고 있을 때 그 형이 트랙을 먼저 쓰니까 네. 옆에서 그냥 계속 듣고 그래서 이 노래 랩 딱 랩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그 형한테 2절 굳이 만들 필요 없다 선우한테 부탁하겠다 해가지고
0: 제가 아직 한다고도 말 안 했을 텐데 네. 그냥 그렇게 맞아요. 확신을 갖고 계셨나요?
1: 네 왜냐면 선우는 무조건 해줄 거라 믿고 그래서 연락해서 바로 당연히 해주지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0: 그리고 또 콘서트에서 제가 가족끼리 하는 거 돈 안 받겠다고 별로 좋지 않은 언행을 조금 했었었는데요.
1: 네.
0: 진짜 돈 안 받았죠.
1: 안 받았습니다.
0: 근데 이거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웃긴 게 돈 받는 게 이상한 느낌이에요. 뭔지 알죠? 그리고 돈을 받고 싶지 않고 어차피 많이 줄 것 같지도 않아서
1: 많이 못 줘요.
0: 그러니까 뭐 전혀 필요가 없고 이 앨범에서 저만 유일하게 한국어를 썼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차피 저는 한국어밖에 못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영어 쓰라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이콥 형이 부탁을 했어요. 넌 다 한국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곡에서 이 앨범에서 너만 한국어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딱 말을 해줘가지고
1: 맞아요.
0: 그 마지막에 형 가사 인용한 거 말고는 그 중간중간에 어떠한 영어도 짧게 안 들어가게 좀 해야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저도 좀 썼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본인 곡이시잖아요.
1: 네.
0: 딱 해서 좀 들었을 때 조금 어떠셨어요?
1: 솔직히 말하면 저 선우 랩 듣기 전에 이 노래 이 멜로디 내가 잘 썼나? 이 노래 넣어도 되나? 이랬는데 선우 랩 해준 거 듣고 나서 이 노래만 계속 들었어요. 선우 파트가 너무 좋아서 계속 이건 진심으로
0: 그러니까 그래요?
1: 최근에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는데 항상 이걸 그냥 계속 들으면서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0: 좋은데요?
1: 너무 좋지 않아요?
0: 근데 저도 근데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라이브 들려주고 싶었는데 MR이 그게 준비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요. 뭐 나중에 잠시만. 근데 왜냐면 기다려봐. 왜냐면 너무 막 이렇게 킹콩처럼 화내지 마시고 뭐지? 그 좀 뭐 나중에 조금 저는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그게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1: 죄송해요. 제가 MR을 다 못했어요.
0: 네. 아니 뭐 제이콥 형한테는 아니야 제이콥 그래서 나한테는 이거 아주 편해졌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냥 무반주로 뭐 한 파트 정도만 그냥 뭐 이거는 뭐 하면 되니까. 뭐지? 그 후렴부터 조금 불려주실래요? 마지막 부분부터?
1: Just you and I, just let me take you where I wanna. 떨가오리 돌리대로 도망가버리자 달빛을 타고 우리를 따르는 시간은 멈추고 걱정은 발밑바다로 영화처럼 지금 내 두 손을 영화처럼 잡아줘 바뀌는 밤날과 의미가 사라진 하늘 같다 yeah. 어쩌면 그대는 노래 같아 내일이 와도 영원하잖아 작고 골라줘 사랑을
0: 아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2: 아 되게 낮구나
0: 엄청나죠? 그때 거의 마이크랑 키스를 한
3: 거였어요. 이게 대고
0: 이 호흡이 차면 안 돼서 그냥 어떨까 우리들 이대로 도망가버리자 달빛을 타고 그냥 거의 이 정도 힘으로만 불렀었어요.
1: 왜냐면 선우가 녹음할 때 제가 없었거든요.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0: 제가 와서 보라 그랬는데 밥 먹으러 간다고
1: 밥 먹으러 가요.
0: 아, 아닌가?
1: 네, 뭐 다른 일정 있었어가지고
0: 아 그걸 끝나고 밥을 먹은 건가?
1: 끝나고 제가 녹음하러 갔죠.
0: 아 맞네 맞네.
1: 그래서 못 봤어요. 아쉽게도.
0: 네. 근데 뭐 어쨌든 왜냐면 제이콥 형 목소리가 되게 솜사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곡에 뭔가 빡 하고 튀어나오고 싶진 않고 이렇게 슥 묻어나오고 싶어서 힘을 최대한 빼고 이렇게 하고 불렀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음에 원곡자가 마음에 든다면은 그것만큼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1: 아 제가 감사하죠.
0: 아니야. 또 사실 롤 계정 그걸로 그냥 퉁칩시다.
1: 아예. 예. 저는 충분히 그 많은 돈을 없어도 그 계정이 없어도 퉁칠 수 있어요.
0: 아, 그럼요.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원더프레임과 함께한 A Promise 들으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노래 주세요.
1: 네. I mean it when I promise that I'll make it, make it worth the while. 좋은 스피커로 들으니까 좋네요.
0: 네.
1: 이런 집에서 그냥 헤드폰 이걸로 들으니까
0: 이런 걸 딱 들어야죠. 곡 소개 좀 부탁드려요.
1: 네, Promise는 그냥 당장 곁에 없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해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못 해주니까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약속할게. 아. 너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게. 뭐 이런 내용입니다.
0: 아, 제목 그대로.
1: 네, Promise.
0: 아, Promise. 어떻게 이게 또 원더프레임은 태국 아티스트세요?
1: 네.
0: 어떻게 좀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1: 이제 제 앨범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친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 찾는다고 했을 때 그 도와주시는 분이 아 아는 분 있다 한번 노래 들어보고 잘 어울릴 것 같으면 제가 연결해드릴게요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0: 아 그렇게 해서 됐고 작업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느낀 점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좀 아, 영상 통화를 하면서 곡에 대한 느낌과 뭔가 바이브
1: 맞아요.
0: 얘기하면서 작업을 하셨어요.
1: 그래서 영상 통화 걸고 하겠다 하고 이제 프롬에서 어떤 노래인지 똑같이 영어로 이제 말해주면서 이제 아 너무 좋다고 해서 바로 자기가 이제 그래서 제가 아 이 절은 그냥 작곡해주세요 뭔가
0: 뭐 이런
1: 가수분이신데 제가 만들어서 드리는 것보다 알아서 해서 주시면 이제 그걸 듣고 결정해보겠다 해서 듣고 바로 그냥 오케이 해서 금방 끝났어요.
0: 여기에 이제 화음도 코러스도 같이 해주시고 하는데 그거는 알아서 다 해서 이렇게 또 이런 부분에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1: 아니요 알아서 아마 그 저희 넥타 작곡해주신 그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내 친구랑 이제 작업을 하네 나도 가서 이제 도와줄 거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 형이 알아서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0: 아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실까요? 정말 너무 감사

0: 축하드리네요.
1: 그렇죠.
0: 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뭔가 막 직원분들도 그렇고 아 이게 왜 이렇게 우리게 인복이 이렇게 좋을까? 아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1: 아 너무 이번에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0: 그렇죠. 혼자 아, 저도 이번 네. 너무 많이 느껴서 와 이게 진짜 이게 아, 진짜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진짜 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진짜 이게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1: 맞아요.
0: 예. 네. 물론 지금은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긴 한데.
1: 아 그래서 저도 앨범 하면서 이제 도와주신 분들한테 너무 해주고 싶지만 이 상태에서 지금 안 돼가지고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아서
0: 저도 진짜
1: 네, 나중에 진짜 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0: 그 같이 좀 합칠까요 그러면?
1: 뭐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합치고
0: 아니 그냥 다 형한테 고마운 사람이면 저한테도 고마운 사람이니까.
1: 아 그래요? 저야 감사하죠.
0: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이거를 진짜 해야겠다. 더비분들도 포함해서. 근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아,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 왜요?
0: 아, 이건 나중에 이건 내가 그냥 혼자 맨날 자기 전에 상상하는 건데 뭔가 이거 좀 나중에 한번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비현실적인 거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냥 상상은 N으로서 파워 N으로서 상상하는 거긴 한데 일단
1: 오케이 오케이 네. 나중에 저 혼자 알려주세요.
0: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1: 오케이 오케이
0: 네 자 이어지는 트랙 Misunderstood
1: Misunderstood
0: Understood 노래 소개해주세요.
1: 네 이 노래는 이제 Misunderstood는 오해라는 건데 아마 저 같은 사람의 성격이 이제 더비 분들 중에 계시다면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진짜 머릿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 다 정리하고 다 준비하는데 막상 가서 하면 그 말도 못하고 오해받고 오해받고 있는데도 그 말을 못 꺼내고 그런 답답함을 이제 미스언더스트 노래 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를 너무 빨리 뭐지? 그게 뭐지? Don't judge me. 그게 뭐죠? 한국말로?
0: 나를 너무 빨리 Don't judge me요?
1: 네, Don't judge me. 한국말로 뭐죠?
0: 그 저지 입히지 말라라는 뜻이죠.
1: Don't judge me. 약간 저를 너무 빨리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0: 말린 뭐 이런 그런 건가요?
1: Don't judge me.
0: 판단하지 말라.
1: 아, 네. 너무 빨리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더 걸리니까
0: 아 나를 진짜로 알려면
1: 그쵸. 그리고 제 입장을 끝까지 알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너무 빨리 저를 판단하지
0: 마세요. 아
1: 마세요.
0: 나를 함부로 네. 편견을 갖지도 말고 선입견 가지지도 말고 나 착하지만은 않다.
1: 그냥 그런 부탁의 노래인 거죠.
0: 어.
1: 저는 그런
0: 부탁을 하네요 노래로.
1: 네.
0: 확실히 아티스트네요.
1: 그렇죠.
0: 좋습니다. 아 또 이게 왜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비트를 듣고 아 이게 언더스투드가 미스 언더스투드가 생각이 나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1: 사실 이 모든 곡들의 작업 방식이 비트가 만들어지면. 그 자리에서 제가 듣고 일단 이제 어떤 노래인지를 생각하고 아 이걸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거기부터 가사 쓰는 거서 먼저 이제 트랙 듣고
0: 거기서 상상을 하는구나.
1: 네 이제 토픽이 있어야 되니까 아 이거는 미스언더스투드로 가야 되겠다 해서 가사를 멜로디 쓰면서 바로 즉석에서 쓰는 편입니다.
0: 좋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트랙 Young and Confused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0: 막 걱정 잘 표현하지 않지만 머릿속으로 걱정이 너무 많고 자신감이 없는 나에게 뭔가 만약에 이제 좋아하는 상대가 있었으면 그걸 다 숨기고 뭔가 나는 어리고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이랬다 라는 내용의 노래고 뭔가 그냥 그걸 이것도 좀 이해해 달라는 노래인 것 같고 일부러 이러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나는 늘 되게 어리석인 사람이었고 지금도 너 없이는 어리석인 사람이라 떠나지 마라 그런
1: 부탁을 하는
0: 네.
1: 이게 확실히 앨범의 재구평의 성향이 좀 많이 묻어있네요. 부탁하고 이해해달라고 강압적이지 않고 나를 판단하지 말아줬으면 하고 그러니까 앨범이 되게 친절해요. 곡들이
0: 맞습니다.
1: 부드럽고
0: 네.
1: 예, 뭐 재구평 같네요 딱.
0: 감사합니다.
1: 예. 그리고 Tell me it will be okay 라고 반복되는 부분이
0: 네.
1: 듣는 사람에게 좀 위로가 되는데 조금 어떤 느낌을 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0: 사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좀 마음이 안정감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말해줘. 내가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면 나도 좀 더 잘해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볼게 라는 내용으로 넣었던 것 같아요. 네.
1: 지금 저에게 좀 가장 필요한 그런 단어네요. 좋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대망의 마지막 트랙 Stars in the Sky 한번 들어볼게요. 뮤직 큐!

0: 이 노래는 어떤 곡이죠?
1: 이 노래는 이제 같이 작업한 형들이랑 Stars in the Sky 가사 많이 고민했는데 이거는 그냥 그 어느 형이 아, 이 노래 들을 때 눈 감고 이렇게 위에 쳐다보면 이제 별들 보면서 아, 이 별들을 이제 선을 그어서 그 보고 싶은 사람한테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하셨어가지고 너무 좋다. 제가 그걸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해서 이제 그대로 그 내용으로 이제 뭔가 밤에 혼자 위에 봤을 때 별들로 보고 싶은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어서 그 사람을 한테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0: 상상이 딱 되네요.
1: 네, 여기 뭐 별이 딱 있어서 상상이 잘 잘 되네요.
0: 좋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딱 후렴 시작할 때 이게 그 탕 하면서 뭔가 별이 하늘에 쫙 펼쳐지는 걸 이제 발견하는 뭔가 그런 게 좀 떠오르는데.
1: 네네, 맞아요.
0: 지금 이 시간이랑도 좀 너무 잘 어울리는데 밖에 계신 더위분들이 조금 그런 별과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한 소절만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잘하네요. 잘해요.
0: 아, 방금 입에 침이 생겨가지고 좀
1: 그런 거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네네. 핑계 대려 했죠.
1: 네. 이름 그대로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좀 꽉 채워진 앨범 같은데 원작자가 생각하기에 이 앨범은 좀 어떨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사실 일부러 좀 이지 리스닝으로 만든 거여서 그냥 진짜 뭐 운전하거나 뭐 잠자기 전에 아니면 일하고 있을 때 공부하고 있을 때 이를 그냥 좀 틀어서 좀 그냥 흘러가는 음악으로
1: 안정되게
0: 네 그냥 그런 음악이어서 그럴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 어디서는 꼭 전국 재생 좀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여러분.
0: 네.

0: 마지막으로 우리 제이콥 형 오늘 어떠셨어요?
1: 일단은 뭐 던디가 MC니까 너무 편했고 이제 다비 분들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더비 분들에게 좀 앞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좀 전해주세요.
1: 네, 일단은 슬퍼지는 거야?
0: 그냥 하고 싶은 말씀.
1: 일단은 네 앨범이 나왔는데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앨범 제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저 아마 제가 서프라이즈 보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더비 여러분들께 서프라이즈를 계속 주고 싶은 갑자기 그런 욕심이 생겨서 오늘 서프라이즈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네 제가 다음 달에 이제 처음 하는 이제 쇼케이스를 제가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많이 연습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또 말하자면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 중인데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더비들을 찾아갈 수 있게 지금 네 많은 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있고 이제 해외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더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쇼케이스 할 텐데 많이 놀러 와주세요. 네. 많은 노래들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이야 멋있네요. 좋습니다. 저도 응원하겠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더보이즈의 Survive the Night 한번 듣고요. 그다음에 인사드릴 거고요. 제가 던디 돌아가면 제이콥 형이 제이콥도 라고 해주시고
1: 네.
0: 밖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톨랑이도 라고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라고 같이 외치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셨어요?
1: 네.
0: 야 던디도
1: 제이콥도
2: 톨랑이도
0: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1: 사랑해.

2000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0: 속닥속닥
1: 영화 이야기 매직아워 스페셜 F.
0: 8년 전이었죠. 추운 겨울에 벌벌 떨던 영화 미스백의 아이가 이제 한여름의 풋풋한 성장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예요. 여름의 카메라. 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배우 김시아.

0: 변진섭의 노래죠.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1988년에 발표된 노래를 2008년생 배우께서 신청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 노래를 신청을 하셨을까? 조금 이따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김시아 배우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예요. 여름의 카메라라고 하는 청춘의 이야기이고 또 사랑 영화이기도 하고 성장 영화이기도 하고 이 배우의 주인공이 김시아 배우인데 김시아 배우가 누구냐? 8년 전 미스백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한지민 씨가 주연을 한 그 영화에서 그 학대받는 아이 지은이로 출연했던 바로 그 배우가 이렇게 컸어요. 네, 이제 다 컸습니다. 그 뒤에 영화로는 우리 집, 윤가은 감독의 우리 집, 그리고 또 백두산, 뭐 클로젯, 길복순, 길복순에서 전도연 씨 딸이었죠. 그리고 OTT 시리즈로 오면 킹덤 아신전에서 전지현 씨의 어린 시절이었고 그 외에도 고요의 바다, 스위트홈 시즌 2, 3, 그리고 지난해에는 은수 좋은 날이라는 KBS 드라마에서 이영애 씨의 또 딸로 출연했던 바로 그 배우 김시아 배우가 여름의 카메라의 주인공으로 오늘 FM영화음악 청취자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니까요. 사연, 신청곡, 또 김시아 배우께 환영 인사 등등등 남겨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배우 김시아 씨 만날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6: 하이엠 솔루텍
4: 1544-8777.
6: 아니, 본나.

0: 8년 전에는 추운 겨울에 벌벌 떠는 아이였는데 이제 한여름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왔더라고요. 영화 여름의 카메라 주인공 김시아 배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0: 네, 근데 라디오가 처음이라면서요.
1: 네, 오늘이 제 인생 첫 라디오입니다.
0: 영광입니다.
1: 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0: 저 8년 전 미스백 GV 때 그때 처음 봤어요.
1: 네.
0: 네. 그때 주차장에 와서 사진 찍자고 한 거 기억 못 하시죠?
1: 아, 아니에요. 제가 네. 이제 어제 부모님이랑 안 그래도 네. 이제 라디오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주차장 때 네네. 같이 사진 찍었었다고 아. 막 이렇게 엄마 아빠랑 서로 이야기했었거든요.
0: 네. 그래서 GV 끝났는데 그때 배우가 달려와서 사진 찍자고 그래서 네. 깜짝 놀랐네요. 이 배우는 크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크게 되셨고 지난번에 퍼펙트 데이즈 배리어 프리 버전 GV 때 한번 또 뵙고 반갑게 이번에 또 새 영화 나온다고 그래서 바로 모셨습니다. 그때 미스백 촬영할 때가 그럼 촬영할 때는 10살이었던 거예요?
1: 촬영할 때는 9살 때 아, 찍었습니다.
0: 더 그럼 어릴 때 찍고 개봉하고 뭐 인터뷰할 때가 이제 11살
1: 네.
0: 이었던 거군요. 그때 기억 솔직히 나요? 촬영했던 기억들?
1: 솔직히 막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 몇 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0: 그 주로 촬영 현장에서의 순간들이요?
1: 네네네. 오. 워낙에 추웠다 보니까 날씨 관련해서 기억이 네. 많이 남는 것 같아요.
0: 추운 게 나요? 아니면 더운 게 나요? 개인적으로?
1: 저는 더위를 너무 잘 타서 네. 그냥 추운 게 나은 것 같아요.
0: 제일 힘든 게 우리 집 아니었나요?
1: 맞아요.
0: 한여름이었죠.
1: 완전 네. 해 쨍쨍할 때 야외에서 막 찍으니까 네. 아 정말 쉽지 않았던 촬영이었습니다.
0: 그때 화제가 된 게 미스백이 이제 첫 작품이었는데
1: 네.
0: 뭐 많이 그때 기사가 나갔어요. 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다. 그리고 한지민 배우께서 당시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시아에게 뭔가를 줘야겠다는 생각은 그 생각이 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시아의 에너지를 받기만 하면 되는 현장이었다. 내가 반성을 많이 했다. 작고 그리고 나이 어린 배우지만 대배우라는 타이틀을 붙여주고 싶은 친구다. 라고 해서 데뷔작과 동시에 9살 때 찍은 영화인데 대배우 김시아.
1: 네. 아, 근데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0: 근데 정작 찍을 때까지는 한지민이 누군지 몰랐다고요.
1: 아이고.
0: 영화에 출연하기 전까지는. 네.
1: 아, 제가 워낙에 이제 어렸을 때였다 그쵸? 보니까 네. 이제 당연히 너무 알고 있지만 이제 정확한 성함은 모르고 이제 막 네, TV는 워낙에 많이 봤었어서 네. 막 아예 몰랐던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언니의 뭔가 이름과 이런 것들을 몰랐다.
0: 근데 궁금하긴 해요. 이게 당시 15세 관람가잖아요.
1: 네.
0: 그때는 그럼 영화를 못 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그래도 영화를 시사를 한 거예요?
1: 그때 부모님이랑 함께 봤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때 그럼 그게 좀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영화에 대한 기억이? 자기만 보이지 않아요? 내 연기만?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보이기보다는 내가 잘했나 안 했나만 눈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이게 아무리 영화 전체의 뭔가 흐름을 따라가고 싶어도 네. 어쩔 수 없이 자꾸 저한테로 이게 포커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뭔가 처음 딱 봤었을 때는 어찌됐든 이 큰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온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었고
0: 그죠.
1: 그 뒤에 또 든 감정은 아, 왜 저렇게 했지? 하면서 막 엄청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네.
0: 그때 영화를 그 뒤에 아니면 최근에도 다시 좀 보게 되나요?
1: 작년에 네. 미스백을 다시 한번 집에서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봤었는데 확실히 지금은 너무 또 어렸을 때 찍은 거여서 그런지 저를 위주로 본다라기보다는 확실히 작품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새로웠어요. 뭔가 처음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 작품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0: 그래서 미스백으로 등장하고 나서 윤가은 감독님과 우리 집을 찍고 백두산도 있었고요.
1: 네.
0: 제가 기억하는 건 클로젯.
1: 네.
0: 네. 클로젯이라는 영화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길복순. 아, 길복순에서 제가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아, 이제

0: 없다. 왜냐하면 우리 집 뭐 클로젯까지만 해도 느낌이 계속 미스백에서부터 이제 조금 더 잘한 배우의 느낌이었다면 길복손을 보는데 전도연 씨 딸로 나와서 약간 좀 틱틱거리는 그 캐릭터의 네. 연기를 할 때 내가 알던 김시아가 이제 아니다. 라는 생각을 길복선에서 처음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떤 작품이 좀 그런 일종의 좀 전환점이었다는 생각을 혹시 하나요? 아역 배우에서 이제 좀 성인 배우로 넘어가는 어떤 거 단계에서 어떤 작품이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세요?
1: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길복순이 뭔가 연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확실히 성장한 외적인 모습을 또 보여드리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는 미스백 항상 그 전에는 미스백이었다면 지금은 네. 길복순으로도 또 많이 알아봐 주셔서 길복순을 찍으면서 같이 작품에 나오셨던 도연 엄마, 도연 선배님이 연기적으로도 정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완전 처음에 보는 결의 캐릭터였기 때문에 되게 저만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미션 수행하는 것처럼 네. 막 했었던 작품이었어서 그래서 그 작품이 저에게 좀 전환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리고 그 작품으로 베를린 영화제도 다녀오고
1: 네, 맞아요. 네.
0: 그때 베를린 영화제 다녀온 뒤에 시내 21 그 포토코멘터리처럼 현장 사진에 한마디씩 붙인 거에 변성현 감독이 했던 글이 나중에 시아 배우가 성인이 되면 첫 번째 술은 꼭 자기랑 먹자고 얘기했다는데 네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닌가요?
1: 지금 약간
0: 그 약속은 못 지켰나요?
1: 파티를 네. 열어야 할까 봐요. 이제 내년에 이제 20살이 되는데요. 제가
0: 그럼 대학교 1학년이지만 학교를
1: 제가 중학교를 검정고시를 보고 맞다. 고등학교를 1년 일찍 가가지고
0: 맞다 고등학교를 맞아 빨리 갔죠.
1: 네. 네. 그래서 아직 나이로는 19살이어서 이제 네. 내년에 20살이 되는데 네. 첫 술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서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파티를 열자 막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0: 첫 번째 학기가 지나갔잖아요.
1: 네.
0: 느낌이 어때요?
1: 대학교에 다니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정말 내가 정신 차리고 뭔가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
0: 수업 시간도 전부 다 내가 정해야 되고.
1: 네, 맞아요. 네. 뭐 수업 시간부터 아니면 뭐 과제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외적인 모든 것들을 사실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전에는 뭐 고등학교 때는 뭐 선생님들이 뭐 이거 해야 된다, 뭐 학생들한테 그쵸.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대학교는 정말 온전히 혼자 선택하고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또 시간이 순식간에 또 가버린 것 같아요.
0: 네, 시험은 잘 보셨나요? 첫 번째 시험
1: 네. 열심히는 봤지만 네, 네. 쉽지 않더라고요.
0: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새 영화로 또 관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 네.
0: 6월 24일에 개봉하는 여름의 카메라 일단 어떤 작품인지 이거 배우들이 제일 좀 힘들어하는 미션이긴 해요. 본인이 출연한 영화를 짧은 문장 안에 잘 설명하는 미션을 제일 어려워하던데 자 여름의 카메라는 어떤 작품일까요?
1: 여름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아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카메라를 놓게 돼요. 그러고 이제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연우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다시 카메라를 들게 되고 또 그 필름을 현상하면서 아빠의 비밀도 알게 되는 그래서 뭔가 첫사랑과 아빠의 비밀을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소녀의 성장담입니다.

0: 잘한다.
1: 아, 네. 정말요?
0: 네.
1: 아, 다행이다.
0: 저는 영화 봤잖아요.
1: 네.
0: 소개 좋은데요.
1: 다행입니다. 네.
0: 연우를 만나면 셔터 소리가 들리는
1: 네.
0: 여름이라는 아이의 네. 이야기. 궁금하시죠? 일단 음악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신청곡을 부탁드렸더니 첫 번째 신청곡이
1: 네.
0: 1988년에 나온 변진섭의 내게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2008년생 배우가
1: 네. 네,
0: 1988년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노래는 어떻게 알게 되신 노래예요?
1: 아, 이 노래는 제 친구가 추천을 해줬던 노래인데요.
0: 네.
1: 딱 처음에 듣자마자 아, 너무 좋다.
0: 오, 듣자마자?
1: 네, 듣자마자 와, 너무 좋은데? 하면서 그 뒤로 저의 플레이리스트에 저장을 해놓고 근데 특히 여름에 더 많이 듣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가을 딱 이 시즌에 항상 저의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곡입니다.
0: 네. 김시아 배우님 플레이리스트의 첫 번째는 변진섭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신청곡을 준비했는데요.
1: 네.
0: 사랑 속엔 언제나라는 네. 이 노래는 왜 신청하셨는지.
1: 네. 사실 이 곡도 친구한테 추천을 네. 받은 곡인데요.
0: 아까 변진섭의 노래를 소개해준 친구와 같은 친구인가요?
1: 아, 다른 친구예요.
0: 친구들의 취향이 다양하네요.
1: 네. 네. 이제 추천을 받아서 들었는데 뭔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이긴 한데 또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이 되게 독특하게 다가왔기도 했고 또 그 노래 멜로디 자체가 정말 좋은 곡이어서
0: 네.
1: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한 이유로 신청하신 허혜경의 사랑 속엔 언제나 듣고 영화 여름의 카메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0: 매직아워 스페셜 F. 오늘은 6월 24일에 개봉하는 영화 여름의 카메라의 주연 배우 김시아 배우님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곡 사랑 속엔 언제나 듣고 왔어요. 음악 나가는 동안 얘기했지만 이 여름의 카메라 엔딩곡으로 써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멜로디와 가사.
1: 네.
0: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화에서 맡은 배역 이름이 한여름이에요. 한여름. 자,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김시아가 한여름을 처음 만난 건 어떻게 만난 건지가 궁금하네요. 한여름이라는 캐릭터를 김시아라는 배우와의 어떤 첫 만남이 궁금해요.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받고 어떻게 이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었는지.
1: 감독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시나리오를 이제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딱 읽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제가 항상 좀 어둡고 되게 무거운 캐릭터를 많이 연기를 하고 또 그런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0: 아무래도 처음 시작이 네, 미스백이다 보니
1: 맞아요.
0: 계속 좀 비슷한 느낌의 캐릭터들을 좀 제안하게 되죠.
1: 네. 네. 근데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제 성격이랑도 많이 닮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 이 친구를 내가 연기를 한다면 너무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바로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빠른 시일 내에 막 미팅도 잡히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면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영화에서 보았던 캐릭터들과 다르게 너무 밝은 학생의 모습이었다. 인터뷰를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너무 밝은 학생이었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1: 근데 제가
0: 궁금하네요.
1: 실제로 되게 웃음이 많고
0: 네.
1: 친구들이랑 있을 때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밝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작품 속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셨을 때 아, 저 친구는 되게 차분하고 뭔가 막 그렇게 밝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뭔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보 인터뷰 때는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김시아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0: 네.
1: 저의 그런 밝은 모습들이 조금 잘 담기지 않았나.
0: 네. 혹시 감독님이 김시아 배우님의 춤추는 영상을 본 건 아닌가요? 네. 예전 인터뷰에서 계속 집에서 노래 틀어놓고 춤추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던데.
1: 맞아요.
0: 네.
1: 지금도 아직도 그냥 쉬는 날이면은 연습실 네. 그냥 잡아놓고 가서 스피커로 네. 막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약간 이러는 것 같아요.
0: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찾아보는데 네. 예전 인터뷰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뒤에 편집자가 편집자 주 해서 이렇게 네. 괄호로 써놓은 게
1: 네.
0: 김시아는 지역 키즈 댄스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해서 댄스 학원 수강권을 얻기도 했다. 다수의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율동팀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편집자 주. 맞나요?
1: 네, 사실입니다.
0: 아, 너무 궁금한데 춤. 네. 언젠가는 춤을 잘 추는 김시아 배우의 모습이 또 영화나 드라마에
1: 네.
0: 또 담기는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미스백 때도 그랬지만 그때도 인터뷰 보면 미스백에 나오는 지은이의 그 이전 이야기들을 상상해서 지은이처럼 일기를 써보기도 했다라는 인터뷰들을 봤어요.
1: 네.
0: 배우들마다 다른데 어떤 배우는 그런 과정 없이 연기하는 배우도 있고 어떤 배우는 혹은 또 어떤 감독님은 그런 걸 또 원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배우의 영화에 담기지 않은 전사를 상상하거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작업 그걸

0: 작품마다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작품에 따라 다른지 여름의 카메라의 경우는 어땠는지?
1: 저는 거의 모든 작품의 캐릭터들을 다 전사를 만들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그럼 보통 전사를 만들 때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만드나요? 아니면 감독님과 그런 어떤 전사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하게 되나요?
1: 1차적으로는 그냥 제가 생각한 그 캐릭터의 전사를 막 이제 적고요.
0: 네.
1: 그러고 감독님이랑 이제 만났을 때 아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여기서 뭔가 다르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캐릭터를 만드셨는지 그런 거를 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0: 그럼 이번 여름의 카메라의 경우에는 슈퍼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름이의
1: 네.
0: 전사를 어떻게 생각을 했었어요?
1: 그러니까
0: 여름의 카메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네. 처음 시작하면 일단 아빠는 돌아가신
1: 네.
0: 상황으로 설정이
1: 네.
0: 되어 있고
1: 맞아요.
0: 아빠가 남긴 카메라로 그 친구의 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바로 그 시점부터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 전에
1: 네.
0: 그 한여름의 이야기는 어떻게 상상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1: 근데 정말 큰 틀로는 사실 뭐 모난 데 없이 행복한 가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여름이도 아빠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언뜻 알고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이제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행복함 속에서의 또 불안함? 그런 것들을 좀 뭔가 감독님과 아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만들어 나갔는데 아 이게 약간 좀 스포
0: 그죠?
1: 네 스포 때문에 약간
0: 지금 저도 질문을 하고
1: 네.
0: 대답을 들으면서 아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1: 네.
0: 두루뭉실할 수밖에 없구나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1: 네.
0: 영화에서는 이제 여름이라는 캐릭터가 조금씩 알게 되는 그 아빠의 어떤 비밀을
1: 네.
0: 영화에서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그 비밀을 시아베와 상상한 그 인물의 전사에서는 비밀을 모르긴 했어도 막연한 감은 있었을 것이다.
1: 네, 네 나는, 맞아요.
0: 난 이제 상상을 했다는 거죠.
1: 네.
0: 막연하게는
1: 네.
0: 좀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감을 갖고 있던 한여름의 연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부터 따라가면 되겠네요.
1: 네.
0: 그게 예전에 인터뷰 보면 하이틴몰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니 그럼 이번에 이제 소원 성취한 거예요?
1: 아, 네, 그쵸.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좀
0: 네.
1: 밝고 풋풋한 작품을 해봤는데
0: 네.
1: 더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0: 근데 상대 배우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나면 셔터 소리가 들려서
1: 네.
0: 자꾸 카메라를 들이대고
1: 네.
0: 사진을 찍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연우라는 캐릭터.
1: 네.
0: 그 연우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유가은 배우랑 함께 합동 오디션 같은 걸 본 적이 있다고.
1: 아, 네, 맞아요.
0: 감독님께서.
1: 네.
0: 근데 유가은 배우가 김시아 배우의 팬이어서 오디션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1: 네.
0: 김시아 배우를 보고 설레는 모습이 찐으로 전달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1: 그 이제 오디션이
0: 나의 팬이 나타났을 때 기분이 어떤 건가요?
1: 감독님이 이제 여름과 연우의 케미가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연우 오디션을 볼 때 한번 와서 같이 합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오 너무 좋은데요 하고 저도 이제 같이 합을 맞췄었는데 근데 되게 되게 설렜어요.
0: 정말요?
1: 실제로 왜냐하면 언니가 저를 바라봐주는 그런 눈빛이나 뭐 표정, 말투 모든 게 정말 그 떨림과 설렘이 너무 다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디션 끝나자마자 저는 가은 언니랑 정말 너무 꼭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또 언제 그렇게 저를

0: 좋아해주는 사람과 합을 네. 맞춰볼진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뭔가 나를 알지 못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라는 사람을 너무 믿고 뭔가 정말 좋아하는 게 다 드러나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언니한테 감사했던
1: 저는 영화를 봤으니까요. 네.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될 청취자분들은 그 연우와 여름이 함께 있는 그 순간들의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영화는 결국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 만드는 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둘 사이에 흐르는 그 미묘한 공기 같은 게 영화에 담기는 게 사실은 영화를 만드는 목표일 것 같아요. 그 좀 공기가 있었거든요. 뭔가 그 설레는 네. 그 묘한 공기들이 아 그게 그렇게 나온 거군요.
0: 네.
1: 그렇구나. 이게 아무래도 어릴 때 연기를 시작하게 되면 어른들과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0: 네.
1: 누군가의 아역이나 뭐 누군가의 딸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보다 좀 나이가 많은 배우들과 함께 현장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 경우에는 대부분 또래라서 좀 촬영 현장의 느낌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이튼 무를 찍고 싶었던 건 아닐까?
0: 근데 확실히 네. 이제 다 또래니까
1: 네.
0: 그 에너지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네. 그리고 저의 친구 역이었던 민정이를 연기한 은솔이라는 네. 친구는 실제로 저랑 동갑이거든요.
1: 아, 동갑이에요?
0: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냥 완전 찐친처럼 현장에서도 네. 맨날 먹을 거 얘기하고 아이돌 얘기하고 네. 막 이러면서 확실히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정말 막 왁자지껄하게 막 정말 장난 아니게 막 그냥 하나의 반이었어요.
1: 영화에서 보면 몽타주 장면이라 다른 음악으로 그 장면이 표현되어 있지만
0: 네.
1: 노래방 가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냥 막 부르고 싶은 거 부른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뭐 불렀어요? 궁금해지는데 갑자기.
0: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오렌지 캐러멜 노래도 오. 진짜 많이 불렀었고
1: 네.
0: 그때 한창 뉴진스의 하이보이가 되게 유행했을 시기였어서 그 노래 막 부르면서 춤추고 빅뱅 노래도 했었었나? 그냥 딱 정말 노래방 네. 가면 신나게 네.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그냥 계속 틀어놓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이랬던 기억입니다.
1: 실제로 놀았구만.
0: 네, 완전 그 몽타주 씬들은
1: 네.
0: 사실 대본에 그냥 뭐 이거를 한다라고만 적혀져 있었어서 모든 게 다 애드립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재밌게 웃으면서 촬영했습니다.
1: 아 그리고 이 영화는 여름이란 캐릭터가 계속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잖아요.
0: 네.
1: 원래 사진을 좀 찍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는지 이게 더구나 또 필름 카메라는 어쩜 익숙치 않을 수 있어서
0: 아,
1: 네.
0: 근데 제가 원래도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행 갈 때도 그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챙겨가는 편이거든요.
1: 오.
0: 그래서 그런 카메라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거부감이라던가 뭔가 어색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도 막 디카도 많이 사용하고 뭐 필름 카메라, 뭐 폴라로이드 카메라 되게 많이 아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되게 장비가 많은 사람 같은데 그냥 사진 찍는 거를 원래 즐겨하는 편입니다.
1: 이게 배우가 자기 영화를 뭐 사실 객관적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실제 자신의 나이와 비슷하고 또 실제 자신의 성격과도 어쩌면 비슷한 캐릭터를 연기를 한 뒤에 그게 완성된 영화로 이제 담겨 있는 거를 처음 보았을 때 관객 김시아의 느낌은 어땠을지도 궁금하기는 해요. 내가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의
0: 네.
1: 느낌과 비슷하게 나왔는지 아니면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뭔가 다른 형태의 작품으로 나왔는지.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

0: 궁금하네요.
1: 사실 지금 영화의 최종 편집본이 시나리오 때랑은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연기적으로도 막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장면에서 오열을 한다가 있었는데 뭔가 현장에서 많이 바꿨거든요. 그런 감정선을 그 전이랑 이제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많이 했었어서 저는 영화를 딱 처음 보고 든 생각이 완전 새로운데? 내가 생각했던 뭔가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혼자 상상했던 영화의 느낌은 아니다.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너무 좋다라고 받아들여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이라는 계절이 너무 잘 담겨져 있었어서 아 여름에 영화관에서 보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0: 이 영화도 실제로 여름에 촬영한?
1: 네, 맞아요.
0: 그래도 늦여름이어서 조금 우리 집 때만큼 덥진 않은.
1: 사실 이 작품은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오히려 막 덜덜 떨면서 촬영했던 장면들도 몇 있어서
0: 여름에 카메라인데
1: 네.
0: 영화에서 여러분 혹시 살짝 떨고 있으면
1: 근데 그게 되게 잘 보여요 생각보다 근데 장면이랑 근데 또 어울리는 떨림이긴 한데 너무 또 스포 장면이어서
0: 이게 사람들이 아직 안 본 영화 이야기하는 게 돼서
1: 쉽지 않네요
0: 쉽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신청곡은 데이먼스 이어예요
1: 네. 이 가수님의 노래들을 다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가사가 정말 예뻐요 네 가사가 정말 너무 아름답고 되게 그냥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약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약간 설레지는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던 노래였어서 그래서 뭔가 여름의 카메라랑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이 노래도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김시아 배우님의 세 번째 신청곡은 데이먼스 이어입니다. Yours.

0: 데이먼 시어의 Yours였습니다. 노래가 진짜 좋긴 좋네요.
1: 아, 다행입니다.
0: 뭐 콘서트 보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1: 네, 네, 저 콘서트 가는 걸 정말 좋아해서.
0: 올리비아 로드리고 공연 봤다고.
1: 네. 네, 맞아요. 그때 갔다 왔는데.
0: 좋던가요? 아, 부럽다.
1: 저 그때 티켓팅 진짜 치열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딱 너무 운 좋게 두 자리를 딱 해가지고 그래서 네. 친구랑 둘이서 갔다 왔는데 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0: 진짜요?
1: 네.
0: 라이브도 잘해요?
1: 아, 너무너무요. 정말. 그 라이브로 들으니까
0: 네.
1: 사실 그 올리비아 로드리고 노래들도 약간 뭔가 이야기하듯이 전달하는 노래가 정말 많잖아요.
0: 그죠, 그죠.
1: 그게 너무 잘 와닿아요. 확실히 라이브로 들으니까.
0: 그게 다 들리는구나, 영어가.
1: 네. 네.
0: 저는 그냥 멜로디만. 네. 예전에 이제 뭐 배우를 시작하게 된 계기,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거 얘기할 때 다양한 삶을 살아볼 수 있어서 연기하는 게 재밌다.
1: 네.
0: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또 배우의 삶 밖에는 살아보지 못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이제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경력이 쌓이는 동안 배우도 좋은데 연기도 좋은데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 같은 건 혹시 안 드시나요? 올리비아 로드리거처럼 노래를 해보고 싶다거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카메라 앞이 아닌
1: 네.
0: 뭐 가령 무대에 뭐 서보고 싶다거나 뭔가 그런 좀 다른 것에 대한 생각들도 혹시 좀 하게 되나요?
1: 저는 연극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연출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네.
0: 그 시간 여행자라는 작품 연출하신 거죠?
1: 네.
0: 그거는 그럼 고등학교 때?
1: 네네. 고등학교 때 방학에 그냥 친구들이랑 팀 꾸려서
0: 네.
1: 단편 영화를 하나 찍었었습니다.
0: 아, 그게 뭐 학교에서 만드는 졸업 작품 이런 게 아니라?
1: 네네.
0: 별도로?
1: 네네. 오. 그냥 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한번
0: 네.
1: 꼭 나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0: 무슨 내용이에요, 근데?
1: 네? 아이고.
0: 궁금한데 볼 방법이 없어서 못 봤어요.
1: 네. 네.
0: 김시아 감독의 시간 여행자는
1: 네.
0: 본인이 시나리오를 썼을 거 아니에요.
1: 네, 네, 네.
0: 본인이 처음 만드는 영화에
1: 네.
0: 시나리오를
1: 맞아요.
0: 썼을 테니 그래도 본인이 한번 제일 해보고 싶은 이야기를 왠지 썼을 것 같아서.
1: 사실 그냥 그 작품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0: 네.
1: 사람들이 살면서 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0: 네.
1: 뭐 부끄러울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이유로 뭔가 자신의 것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럴 때 그냥 정말 사소한 한마디가 그 당사자한테는 되게 크게 응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0: 네.
1: 뭔가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좀 담아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그래서 시간 여행자도 사실 주인공이 사진을 찍는 친구예요.
0: 네.
1: 사진을 찍는데 이제 그 사진 전시회가 열리는데 자기의 사진에 이제 큰 확신도 없고 뭔가 자신도 없고 그래서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가 그 동아리에 후배가 들어오는데 그 후배의 한마디로 인해서 이제 주인공한테 심경에 변화가 좀 생기고 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 왠지 자전적인 이야기 같은 느낌?
1: 네.
0: 내가 연기를 하면서 아니면 일을 하면서 뭔가 확신이 없을 때 뭔가 그런 한마디가 나를 붙들어줬던 경험이 있는 걸까?
1: 네.
0: 아니면 그런 한마디가 있었으면 하는 좀 생각을 하는 걸까? 라는 느낌이 드네요.
1: 이 이야기는 사실 한 번도 아무한테도 안 했던 건데
0: 네.
1: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일을 할 때 이제 어찌 되었든 뭔가 저도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인 거잖아요.
0: 그죠.
1: 근데 저는 되게 겁도 많고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도 좀 사서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무언가를 딱 한 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 그럴 때 옆에서 그냥 나는 너가 그렇게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네. 딱 그런 말이 뭐 사실 별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딱 그 이야기 듣고 선택을 하게 됐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의 처음으로.
0: 일단 너무 궁금해요. 감독 김시아의 친구 궁금하고 그리고 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평소에 주로 어떤 영화들을 보고 어떤 영화들을 좋아하는지도 궁금하고 최근에 혹시 뭐 봤던 영화 작품 중에 뭐 얼굴 재밌던데 저런 영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던데 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었나요?
1: 최근에 제가 지금 그 완전 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0: 네.
1: 그 너바나 더 밴드
0: 그 풀 제목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 아 그렇겠죠?
0: 그냥 너바나 더 밴드라는 제목.
1: 네. 그 영화를 이제 극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요.
0: 네.
1: 아 너무 좋더라고요.
0: 재밌죠.
1: 네. 네. 너무 재밌고 영화 끝나고 나서 그 여운이 너무 남아서 쉽게 일어서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극장에서 뭔가 친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되게 다큐처럼 흘러가잖아요, 네네. 영화가. 그런 방식들이 뭔가 일반 영화와는 되게 다르게 흘러가니까 정말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봤더니 끝나 있어가지고.
0: 그게 저도 코미디인 줄 알고 보러 갔는데 코미디는 맞는데 코미디만은 아니더라고요.
1: 네, 네. 맞아요.
0: 그러고 보니 그 영화도 시간 여행자인데.
1: 맞아요, 그것도. 네.
0: 너바나도 밴드를 좋아하는군요.
1: 네.
0: 네. 근데 어쨌든 집에 배우가 둘이잖아요. 네. 이제 동생도 연기를 하고 있고.
1: 네.
0: 근데 예전 인터뷰에서 동생, 그러니까 지금은 도영서 배우.
1: 네.
0: 그러니까 예전에 가감 없이 얘기를 해준다.
1: 네. 네.
0: 뭔가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이건 별로야.
1: 네.
0: 이건 잘했어.
1: 네.
0: 라고 얘기해주는 성격이라고 그랬는데.
1: 맞아요.
0: 지금도 그래요?
1: 언제나 한결같이. 이거는 너무 이상한데?
0: 뭐
1: 이거는 왜 이렇게 한 거야? 맨날 진짜 딱 이 톤으로 얘기하거든요.
0: 네. 진짜 동생 맞네.
1: 네. 그래서 항상 그래서 걔한테는 뭘 보여주기가 참 무서워지는.
0: 아 그래서 동생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시간여행자를 만든 네. 뭔가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1: 네.
0: 그냥 위로해 주고 좀 그러면 안 되냐? 네. 뭐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그래도 어쨌든 집안의 두 배우가
1: 네.
0: 정말 요즘 바쁘게 활동하고 계셔서 부모님이 행복하시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여름의 카메라에 이어서 또 우리가 만나게 될 다음 작품이 있나요?
1: 네.
0: 아니면 또 지금 또 뭐 촬영하게 되는 다음 네. 작품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1: 올해 이제 약간 과거 여행하는 것처럼 제가 중학생 때 찍었던 작품들이 올해 쫘라락 개봉을 하더라고요.
0: 아, 좀 늦게?
1: 네네. 한 다 막 3, 4년 지난 작품들인데 그 이지원 감독님이랑
0: 아, 비광?
1: 네네. 같이 했었던 비광.
0: 드디어 개봉하는군요.
1: 네, 드디어 거의 5, 6년 만에 개봉을 네. 하는 거여서 그 작품이 이제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부활남이라는 작품도
0: 네.
1: 추석쯤에 아마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0: 그러면 올해 영화 3편이네요?
1: 네, 맞아요.
0: 영화만?
1: 네.
0: 네. 마지막으로 이제
1: 네.
0: 여름의 카메라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1: 네.
0: 영화에 볼까 말까 하시는 네. 청취자분들께
1: 네.
0: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제가 최근에 이제 여름의 카메라 홍보를 막 돌면서 들었던 말인데 다들 공감할 수 있는 첫사랑의 이야기지만 또 여름이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영화관에서 그 뭐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딱 앉아서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딱 그냥 여름의 카메라라고 하면 이 이야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이야기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그냥 뭐 가족분들이 보기에도 좋고 아니면 뭐 연인분들끼리 보시거나 뭐 친구들끼리 봐도 좋고 그냥 모두가 되게 즐겁게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개봉을 한다면 꼭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여름에 개봉하는 여름의 카메라 김시아 배우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마지막 곡은 원 리퍼블릭의 네. I Ain't Worried예요.
1: 네.
0: 이건 혹시 탑건 매버릭을 재밌게 보셔서 있나요?
1: 맞아요. 그 5월 달에 네. 재개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극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아, 그 해변가에서 딱 네. 그 하는 씬이 아, 너무 정말 찐 여름이다.
0: 아, 이렇게 또 여름에 카메라랑 엮는구나.
1: 네, 네. 그래 가지고 아, 이 곡을 신청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네.
0: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뭐 김시아 배우님은 뭐 지금까지 너무 잘 이 배우의 길을 걸어오고 계셔서 그냥 지금처럼만 본인은 힘들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쉬지 말고
1: 네. 네
0: 본인은 쉬고 싶을지 모르지만 네. 네, 관객의 입장에서는 쉼 없이 네. 계속 새로운 작품으로 그렇게 네. 필모그래피를 쌓아가셨으면 해요.
1: 네. 네.
0: 다음에 또,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만나면 좋겠습니다.
1: 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와, 여름이다 싶었다는 장면. 여름의 카메라 김시아 배우가 탑건 매버릭을 보며 좋아했던 그 장면에 나왔던 곡 I Ain't Worried. 원 리퍼블릭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 눈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1년 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는 하진데요. 이 무렵 시골밭에서는 햇마늘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하지 전으로 캐내는 햇마늘은요. 매운맛을 잔뜩 머금은 묵은 마늘과는 달리 맵지도 않고 속이 아주 알차서 어떻게 먹어도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요. 매운 독기는 덜어내고 단단한 내실을 채운 햇마늘처럼 우리도 이 여름을 그렇게 살아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6월 21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8318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가게가 바빠서 아침 일찍 출근했네요. 여긴 제주 서귀포예요. 6월 21일은 첫째 딸 소미의 21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신청곡은 소미가 좋아하는 도경수의 팝콘입니다. 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미님. 모쪼록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저녁은 다 같이 모여서 행복한 식사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경수의 팝콘 듣고 오셨어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햇마늘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 이맘때에 나온 햇마늘은 마늘장아찌를 만들면 그렇게 맛있대요. 와, 저 정말 좋아하는데. 이 마늘장아찌 고기 쌈에 싸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얼른 먹고 싶네요. 이 고기뿐만 아니고 파스타나 피자처럼 느끼한 음식 먹을 때도 피클처럼 활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갑자기 또 고기가 저는 먹고 싶네요. 네, 매주 일요일은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자,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기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기영입니다.
0: 오늘 작가님 혼자가 아니시네요.
1: 아, 저희가 이제 자컨이라고 하죠. 자체 콘텐츠로 네. 이제 멤버 한 명 한 명을 좀 따라다니면서 그 멤버의 일상을 좀 관찰하는 네. 그런 브이로그 형식의 콘텐츠를 지금 찍고 있어서 오늘이 제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하려고 이제 멤버 중에 한 분이 같이 와 계십니다.
0: 오늘 일정 어떻게 되시는데요?
1: 이제 라디오 하고 끝나고는 LP 디깅을 좀 하려고 홍대에 가려고 합니다.
0: 우와.
1: 갔다가 집 돌아가서 러닝 뛰고 대학원 과제하고 네. 사실 이제 시작이에요.
0: 바쁘신데요? 오늘 하루 12시 안으로 안 끝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네. 오프닝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절기상으로 이제 하지인데 1년 중에 낮의 길이는 제일 길고 밤의 길이는 가장 짧다.
1: 그렇죠.
0: 작가님 오늘 일정 보니까 하지에 맞는 하루를 보내시네요.
1: 저는 그래서 실제로 여름을 겨울보다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해가 길어서입니다.
0: 그래요?
1: 뭔가 이렇게 활동적이잖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겨울, 여름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해가 긴 여름이 조금 더 이렇게 액티브한 느낌이 있어서 여름을 더 좋아합니다, 실제로.
0: 저는 그래도 어쨌든 음주를 좋아하시니까 음주가무 쪽에서
1: 그렇죠.
0: 아쉬워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1: 근데
0: 또 아니거든요.
1: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낮술도 좋아하거든요. 술이 또 밤에만 마시라는 법은 없잖아요.
0: 좋죠.
1: 네, 그렇죠. 또 그 맛이 있거든요.
0: 아, 네. 그럼요. 여름에만 할 수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얘기가 잠깐 빠졌는데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작곡가 집중탐구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라흐마니노프 다뤘었잖아요.
0: 네.
1: 다루면서 생각해보니까 러시아 작곡가를 처음으로 다루는데 이 작곡가를 먼저 다루지 않았다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차이콥스키. 자, 모차르트나 베토벤만큼이나 유명한 작곡가이고 특히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작곡가를 꼽으라고 할 때 항상 순위권 안에 드는 작곡가 가가 바로 이 차이콥스키이기도 합니다.
0: 공연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답고 찬란한 선율 이면에는 평생을 따라다닌 지독한 고독과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요. 절망 속에서 피어난 거장의 가슴 시린 서사와 아름다운 선율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0: 가슴 시린 서사요? 뭔가 엄청 거대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린 시절부터 좀 힘겹게 자랐나요? 어땠나요?
1: 그렇죠. 차이콥스키가 일단 어린 시절부터 성격 자체가 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눈물을 흘릴 만큼 이렇게 섬세하고 예민한 그런 감성을 가진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적으로도 관심이 매우 많았고 그래서 피아노를 이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선생님을 능가할 정도로 타고난 재능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런데 이제 엄격한 아버지가 항상 발목을 붙잡죠. 예, 아버지가 아들이 음악인의 길을 걷는 것을 아주 격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0: 네.
1: 어머니가 14살에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법률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잠시 음악과 멀어진 채 평범한 관료의 길을 준비하는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음악에 대한 열정은 항상 꿈틀대고 있었던 그런 유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였습니다.
0: 이렇게 재능이 넘치는데 아버지께서 반대를 하는 게 참 안타깝네요.
1: 그렇죠.
0: 네.
1: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0: 네.
1: 음악이라고 하면은 조금 반대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사실. 네.
0: 오히려 그때는 저는 음악인으로서 재능이 넘쳐난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한편으로는
1: 그런가요?
0: 더 성공의 길로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군요.
1: 그렇죠. 저희가 이제 유명한 작곡가들만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0: 그렇죠.
1: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거의 한 100명 중에 99명은 성공하지 못했죠. 그렇죠.
0: 네.
1: 자, 첫 번째 곡으로 사계 중 6월 뱃노래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비발디의 사계가 아닌 차이콥스키의

0: 이렇게 안전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

0: 사계도 있는데요. 이 비발디의 사계는 사계절을 말 그대로 네. 표현해낸 곡이었잖아요. 하지만 차이콥스키는 월별로 한 곡씩 엮어서 총 12곡의 이 작품이 묶여있는 사계를 출판했습니다.
1: 매달 맞춰서 어울리는 노래를 한 곡씩 작곡했다. 본인이 원해서 한 건가요?
0: 그렇죠. 차이콥스키가 음악 잡지였던 누벨이라는 음악 잡지의 발행인인 니콜라이 베르나르드의 제안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그 달에 어울리는 시와 함께 피아노 곡을 연재했는데요. 그래서 6월 뱃노래의 상단에는 러시아의 시인 알렉세이 플래셰예프의 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해변으로 가자. 그곳에서 파도가 우리 발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리니 신비로운 슬픔을 머금은 별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빛나리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자, 6월 뱃노래 이 작품은 흐르는 강물 위로 떠다니는 배와 뱃사공의 움직임을 표현한 듯 아련하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곡 전체를 지배하는 작품이고요. 차이콥스키가 그린 6월의 정서 어떨지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6월 뱃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네,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6월 뱃노래 감상하셨습니다.
1: 네.
0: 아, 노래 나가는 중에 저희가 다 같이 감상평을 이미 남겼어요.
1: 아, 그렇죠.
0: 어디 바닷가 해변에서 철썩철썩 일렁이는 파도를 들으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아, 또 시원한 샴페인 한 잔.
1: 그렇죠. 딱 6월이랑 어울리는 그런 네. 감성이죠.
0: 어우, 가고 싶네요.
1: 네.
0: 근데 사실 6월 하면은 해 길이가 길기도 하니까 좀 더 활기차기도 하고 좀 왁자지껄한 밝은 분위기의 곡을 보통 상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곡은 네. 굉장히 서정적이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이런 분위기의 곡이 나왔을까요?
1: 네, 보통 이제 뱃노래라고 하면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곤돌라 사공들이 부르던 노래에서 유래해서 되게 6박자나 12박자의 일렁이는 리듬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6박자나 12박자라고 하면 쿵짝짝 쿵짝짝 이 왈츠풍의 이런 박자가 기본인데 이 쿵짝짝을 하나로 본 거죠. 그러니까 어. 쿵짝짝이 하나, 다음 쿵짝짝이 둘, 쿵짝짝이 셋, 쿵짝짝 넷. 그래서 그 쿵짝짝 한 번이 한 박자. 여기서 1, 한, 쿵짝짝, 둘, 짝짝, 셋, 짝짝, 넷, 짝짝 해서 네. 1, 2, 3, 4. 4분의 네. 4박자로 이 차이콥스키가 이걸 4분의 4박자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베네치아의 이국적인 느낌보다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바 강변에 이런 고즈넉하고 우울한 감성을 녹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콥스키의 어떤 천재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0: 네.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암울하고 좀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네.
0: 법률학교에 결국에 들어갔어요. 그 이후엔 어떻게 됐나요?
1: 네, 법률학교 졸업 후 안정적인 관직을 얻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법무부의 관직을 얻은 거였는데 음악에 대한 갈증은 도저히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20살이 넘은 늦은 나이에 이 직장을 과감히 그만두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입학해서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콥스키가 대표적으로 이제 음악 교육을 굉장히 늦게부터 시작했던 작곡가인 거죠.
0: 그렇군요.
1: 네. 늦은 시작이었던 만큼 밤낮으로 작곡에 매진한 결과 졸업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음악계에서 차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작곡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려 노력한 청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0: 네, 네. 결국에 이렇게 좀 억압하면은
1: 그렇죠.
0: 결국 자기 길을 찾게 돼 있어요.
1: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0: 네, 네 해야 결국. 됩니다.
1: 그렇죠. 자, 현악 사중주 1번 디장조 중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두 번째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차이콥스키가 작곡가로 자리 잡아가던 초기에 발표한 곡이었습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준 출세작이기도 하고요. 우연히 듣게 된 이 러시아 민요가 있었어요. 반야는 소파에 앉아라는 민요의 선율을 바탕으로 작곡한 곡입니다.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듣고 훗날 대문호 톨스토이가 눈물을 흘렸다는 유명한 오. 일화가 또 있는 곡이고 악장입니다.
0: 와, 누군가가 내가 만든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 생각하면은 정말 큰 감동이잖아요.
1: 그렇죠.
0: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1: 심지어 근데, 톨스토이가.
0: 그러니까요. 네. 톨스토이가 차이콥스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큰 기쁨이었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래서 차이콥스키는 훗날 자신의 일기에 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내 음악적 창작 생애에 이토록 가슴 벅찬 감동과 자부심을 느낀 적은 없었다. 톨스토이가 내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다라고 적어놨다고 합니다.
0: 와, 근데 차이콥스키와 톨스토이가 한 시대에 살았다니 좀 그것도 새삼 좀 놀랍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잘 매치가 안 됐는데 네. 러시아는 이때 문화적으로 정말 부흥했군요.
1: 맞습니다.
0: 아, 어떤 곡이길래 톨스토이가 눈물까지 흘렸는지 바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악 4중주 1번 디장조 중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입니다.

0: 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탐구 표트르 차이콥스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 차이콥스키의 현악 4중주 1번 D장조 중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였습니다.
1: 네.
0: 굉장히 서정적이고 멜로디가 아름답네요.
1: 그렇죠.
0: 바이올린 소리가 이렇게 듣기 편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1: 눈물은 안 흘리셨나요?
0: 저는 아직 감성적으로
1: 네.
0: 그 톨스토이의 경지까지 이르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0: 이 칸타빌레가 어떤 뜻이죠? 근데 안난테 칸타빌레?
1: 그렇죠. 칸타빌레는 이제 노래하듯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래하듯이 연주하라. 그리고 실제로 바이올린의 그 선율이 노래하듯 연주하는 그런 선율을 가지고 있었죠.
0: 네,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해서 꿈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게 됐고 자신의 작곡 능력도 세상에 증명을 해서 인정까지 받게 된 거잖아요. 그 후에 음악 인생은 평탄했나요? 어땠나요?
1: 음악가로서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30대 중반에 접어들자 이 사회적 명성과 함께 그를 향한 주변의 시선과 결혼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해집니다. 결국 37살이 되던 1877년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감추고 주변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제자와 충동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0: 네.
1: 차이콥스키가 약간 이제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0: 네. 피할 수 있을 때까지 나름대로 피한 것 같네요. 37살.
1: 37살이니까.
0: 네, 네, 이때면 그렇죠. 정말 늦게 한 거죠.
1: 맞습니다.
0: 네.
1: 하지만 아무래도 불과 두 달 만에 파경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독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모스크바강에 투신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시기를 이때 보냈다고 합니다.
0: 네.
1: 네. 하지만 역설적으로 또 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차이콥스키 인생 최대의 후원자였던 폰 메크라는 이름의 부인을 만나게 됐고 다시 안정을 찾은 차이콥스키는 40대에 접어들며 최고의 전성기 맞이했죠.
0: 극복을 해냈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자, 세 번째 작품은 발레 곡으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파노라마라는 곡인데요.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중 하나고요. 이 40대 후반 작곡 기법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 작곡된 명작품입니다. 이막에 등장하는 파노라마는 주인공들이 배를 타고 궁전으로 향하는 장면에서 흐르는 곡인데요. 아주 유려하게 흘러가는 차이콥스키 특유의 관현악 선율이 또 일품인 곡입니다.
0: 네, 곡 제목이 파노라마라는 게 좀 인상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이 제목이 붙은

0: 군대에는 또 무대 연출상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초연 당시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 아주 독특한 장치를 썼다고 합니다. 무대 뒤편에 길게 이어진 배경 그림, 이 스크롤이라고 하죠. 배경 그림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서서히 감으면서 움직이게 한 것이었는데요. 이 관객들은 무대 위 배는 가만히 있고 배경이 옆으로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실제로 배를 타고 신비로운 숲과 강을 지나가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경험했죠. 음악은 이 시각적 파노라마 효과를 완벽하게 보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1: 네, 네.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효과적,
0: 아니, 엄청난 파격이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장치였나 보네요. 감상해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파노라마입니다.

0: 차이콥스키의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파노라마 함께 들어봤는데요. 상상을 하니까 바로 그림이 그려지네요.
1: 아, 그렇죠.
0: 그 잔잔한 강물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모습.
1: 맞습니다.
0: 3대 발레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두 개가 백조의 호수?
1: 그렇죠. 백조의 호수랑 호두까기 인형. 이렇게 세 가지 해서 3대 발레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자, 앞서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안타깝게도 파경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인생의 최대 귀인 후원자를 만나서 극복을 했다고 해도 정말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0: 같아요. 그렇죠. 신적으로. 네. 어땠죠?
1: 아주 섬세한 성격이다 보니까 또 차이콥스키가 이 파경 이후 힘든 시기마다 이 찾아갔던 곳이 있습니다. 따뜻한 이탈리아로 자주 요양을 떠났는데요. 지중해 활기찬 태양과 이런 밝은 에너지는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아주 최고의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0: 네.
1: 이국 땅에서 맛본 휴식과 해방감은 차이콥스키에게 새로운 예술적 영감이 되었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그는 자신의 음악 인생 중 가장 우아하고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명작들을 연이어서 탄생시켰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또 현을 위한 세레나데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0: 네.
1: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난 뒤 40살에 발표한 작품이고요. 제목 그대로 관악기가 아닌 오직 현악기들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2악장 왈츠 악장 준비해봤는데 춤추듯 사뿐히 일렁이는 현악기의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0: 네, 바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작품 번호 48번 중 2악장 왈츠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작품번호 48번 중 2악장 왈츠였습니다.
3: 네.
2: 차이콥스키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아, 그동안에 들었던 이야기들도 그렇고 곡들도 그렇고 서정적인 한가운데 좀 음울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은 곡은 확실히 밝아서
3: 아, 그렇죠.
2: 제가 다 기쁘네요.
3: 확실히 좀 마음이 피는 느낌이 네, 들죠.
2: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라디오 작곡가 집중탐구 표트르 차이콥스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시작할 때 가슴 소리 서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참 공감이 가는 네. 네, 말이었어요. 그 가슴 시린 서사의 마무리는 그러면 끝까지 가슴이 시렸나요? 어쨌나요?
3: 자, 음악가로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올랐으나 말년의 차이콥스키는 다시 깊은 고독과 운명의 무게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 후원자였던 폰 매크 부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이 폭로될 수도 있다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네. 결국 그의 나이 53세였던 1893년 이러한 현실적 고뇌와 슬픔을 투영한 생애 마지막 교향곡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 곡이 바로 교향곡 6번 B단조 비창입니다. 1893년 10월 28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초연에서 본인이 직접 지휘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 초연 9일 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이 곡은 그의 마지막 유작이 됐습니다.
2: 오, 갑작스럽게요?
3: 네. 네. 자, 교향곡 6번 B단조 비창 중 4악장 마지막 곡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작품이자 스스로 자신의 모든 창작물 중 가장 진실한 곡이라 자부했던 그런 명작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교향곡들은 대개 승리와 환희의 선율로 굉장히 웅장하게 외치듯이 이렇게 끝나는데
2: 네.
3: 이 작품의 마지막 4악장은 이례적으로 느리고 굉장히 절망적인 선율로 마무리가 됩니다.
2: 아.
3: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심장이 점점 멈춰가는 듯 찬란했던 음악이 깊은 침묵과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여운을 남기는 곡이고요.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작품이어서 이런 엔딩, 이런 마무리 피날레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2: 네.
3: 이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2: 이게 본인의 유작이기도 하고 그런 절절한 심정이 또 담겨있는 작품이어서
3: 그렇죠.
2: 굉장히 직접 들으면 더 가슴이 아파질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2: 끝나고도 박수를 칠 분위기가 전혀 아닐 것 같은데요.
3: 실제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의 지휘봉이 완전히 내려가고도 몇 초간 이렇게 연주회장 전체가 약간 적막 속에 이렇게 남는 게 이 비창의 피날레만의 또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2: 그렇군요. 혹시 이런 곡은
3: 네.
2: 시작하기 전에 좀 알려주나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아, 알려주진 않죠.
2: 아, 근데 눈치껏 해야 되는군요.
3: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뜻 박수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네.
2: 그 분위기에 그냥 맞춰서.
3: 그렇죠.
2: 그렇군요. 네. 혹시나 제가 또 눈치 없이 박수를 칠까 봐.
3: 와, 방금 상상했는데.
2: 아, 끔찍하죠.
3: 진짜 큰일인데요.
2: 죄송합니다. 미리. 네, 차이콥스키 우리한테 참 익숙한 이름이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작곡가라 오늘 이야기에 더 깊게 몰입을 했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비창 중 4악장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3: 저는 김기영이었고요.
2: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0: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3773번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월요일이면 출근이란 걸 해야겠죠? 하, 일론 머스크도 출근하는데 저도 해야죠. 제가 뭐라고? 아우, 출근하기 싫어. 예, 짧은 문자 안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매일 즐거울 것만 같은 세계 진짜 단독 1위잖아요. 부자 일론 머스크도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는요, 일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갈 때면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람 사는 거 결국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유명하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론 머스크도 일요일 아침에 이불 밖으로 나오기 싫은 날이 한 번쯤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만큼은 이불 나가기 싫다, 이불 밖 나가기 싫다 하면 뒹굴뒹굴 그냥 푹 쉬어도 보자고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하지만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0: 괜찮아. 난 잔다.
1: 주무세요. 예, 첫 곡 장기야 부럽지가 않아. 예, 듣고 오셨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원래는 막 1위 역대 부자 1위가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이름들 몇 분 아시죠? 그 중에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독 1위로 올라갔습니다. 스페이스X를 상장시키면서 총 자산 규모가 하나로 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무려 1590조 원. 웬만한 나라의 재산이랑 맞먹어요. 진짜로. 예.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역대 진짜 인간 중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인데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 위로가 되지 않나요? 이게 돈이 있고 없고 뭐 사람이 주변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만족, 내 마음의 이 따뜻함은 누구보다 내가 챙겨야 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일론 머스크 너무 좀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 미스터 비스트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좀 고찰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쾌락으로 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를 인류에 뭔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와, 그 도전이, 그 발상이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현을 한다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히어로인 것 같고, 여러분 건강한 생각들이 점점 더 커지고 발전해서 진짜 덕분에 인류가 또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도 여러분들 아침에 또 한 단계 기분 좋은 발전으로 갈 수 있게끔 저도 건강하게 생각하고 일하기 싫다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고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야 돼요.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더 만나보는 시간이죠.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합니다. 깨는 김에 역사 1주. 어제에 이어서 노태우 정권의 역사 만나볼 건데 노태우 정부 시기의 주요 사건들과 변화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3, 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특별한 제 옛 가족이 나옵니다. 꿈꾸는 라디오 진행할 때 함께했던 패밀리예요. 박연경 아나운서와 함께 연경 뮤직 시작할 겁니다. 아, 우리 연경이 오랜만에 봅니다. 많이 또 예,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들도 환영해 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연 전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7: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6: 아하.
8: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0: 만드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4: 휴무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시.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행복. 아 행복하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연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광고 듣는 동안 저희가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저희도 행복합니다. 아침에 직원 우리 직장에 여기 스태프들이 얼마나 활기찬 게 참 행복입니다. 첫 번째 사연 7169번님으로 시작합니다. 아빠 칠순을 맞아서 고성으로 온 가족이 1박 2일 여행을 가고 있어요.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가는데 어머 제발 안 싸우고 재밌고 안전한 여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 안에서 모두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잠깐만 아버지가 칠순이신데 할아버지를 모시고 간다고? 적어도 90대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10대 말에도 아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도 90인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건강한 가족이네요. 그 건강한 가족이 몸 신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여행을 다닐 정도로 정서적으로도 엄청 건강한 가족이란 게 느껴집니다. 다 듣고 계십니까? 할아버지, 아버님 다 듣고 계세요? 즐겁게 재밌게 다녀오십시오. 아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칠순 너무 축하드려요. 아유 사연 봤는데 제가 다 행복하네요. 행복하시죠? 아유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다녀오십시오. 허각과 정은지가 함께한 바다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허각 정은지가 함께한 바다 들으셨어요. 굿모닝 FM 태입니다. 계속해서 아침의 행복 이어갑니다. 박아름님의 사연이에요. 테디, 지난주에 남원 오셔서 날파리 드시면서 공연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굿모닝 FM 홍보도 하시고 혹시 지역방송 나올까봐 미니까지 친절하게 안내하셨어요. 본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희님 스스로 칭찬해주세요 하셨는데 어우, 이 모든 걸 또 경청해주시고 기억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행복하네요. 아, 행복합니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날파리만 먹은 게 아니에요. 하여튼 날아다니는 곤충들이었어요. 아, 근데 행복한 기억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이 반짝반짝하게 들어주셔가지고 남원, 예, 너무 좋았습니다. 486 하나번님, 테디 그거 알아요? 우리 초딩 아들이 아침 먹을 때 매일 아침 퀴즈 정답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정답만 보낼 것이지 매일 테디의 삼촌 학교 가기 싫어요 라고 보냈더라고요. 크크크크크. 뭐 거의 이벤트도 매일 도배를 했던데요. 다행히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후후. 매일 아침 굿모닝 FM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오늘은 늦잠 중이네요. 신지호 일어나 라고 해주세요. 성 붙여서 부르는 게 제일 싫어해요 라고. 아, 지호, 신지호라고 부르는 거 싫어해요. 지호야, 너 싫어하는 거 안 할게. 지호야, 지호야, 일어나! 지호야! 안 일어나? 엎드려 받쳐. 일로 와. 지호야, 일어나라. 그리고 아침에 함께 해줘서 고마워. 삼촌 열심히 할게. 너도 열심히 학교 다녀. 자,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 그리고 5050의 Like a Bubble까지 듣고 올게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의 행복 함께하고 있습니다. 5050의 Like a Bubble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 였습니다. 계속 사연 이어갈게요. 홍민조님의 사연입니다. 테디, 저 대전에 있는 유명한 빵집인 성땡당에 줄 서 있어요. 어제 와서 가볍게 한 바퀴 돌아주고 오늘은 케이크랑 롤 사서 집에 갈 거예요. 같이 온 언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줄도 아닌 듯요. 후후후. 성땡당 70주년. 모두들 맛있는 빵 생활하세요. 하셨는데 허, 부럽다. 부러워. 제가 가끔 이제 군 생활을 용인에서 했는데 군악부였어요. 근데 육군 본부가 여기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출로 모든 이제 군악대원들이 가서 큰 행사할 때 한번 가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먹을 수 있어. 하, 튀김 서브로. 튀김 서브로 왜? 좋아해요? 튀김 서브로? 좋아해요, 민경 PD? 안 좋아하네, 또.

상종 못할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 튀김 서버르가 미쳤나 봐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빵 생활, 예, 맛있게 하십시오. 9286번님, 안녕하세요, 테디. 늘 지옥의 강병북로에 갇혀서 잘 듣고 있습니다. 테디가 있기에 버틴답니다. 근데 한 번도 사연이 소개가 안 되네요. 아내한테 자랑 한번 해야 되는데 늘 아쉬워요. 힝. 오늘도 모두 파이팅해요. 라고. 오, 애교가 너무 많으신데요. 힝. 오늘 소개가 됐습니다. 오늘 자랑하시면 되는데 제가 늘 눈으로는 다 읽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다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소개되든 안 되든 함께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쯤에서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들으시고요.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시작할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유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0: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아내분의 이상형은 손호영 씨예요. 근데 현실 남편은
1: 예, 너무 닮은
0: 살인 미소 김재원.
1: 아,
0: 눈웃음이 너무
1: 눈웃음이 서로 좀 비슷하지 않나요?
0: 너무 아름다워요.
1: 그렇죠.
0: 예, 우상 김재원 씨와 예. 함께합니다. 역사학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0: 아, 여파가 컸어요.
1: 아, 그래요. 손호영이요.
0: 예, 예. 아, 이세는 얘기하고 웃을 줄 알았는데 어허. 아내 얘기하니까 다들 눈물 받아. 됐습니다.
1: 잠깐만요. 예. 아니, 근데 왜? 아 근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0: 아 차이 안 나요.
1: 잠깐만 좀 피디님.
0: 아니요. 차이는 예,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차이를 하는 거고 아예 그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르다고
1: 아.
0: 하죠.
1: 아 종족이.
0: 매력이 너무 달라요. 매력이 너무 달라요. 우리 재원 쌤 매력은 독보적입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 작가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게스트가 잘 그래요? 없어요. 막 안 달라요. 막 올 때부터.
1: 얼굴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0: 이런 거가 이제 좀 슬프기 시작하는데.
1: 아 잠깐만. 작가님 원래 원래
0: 다른 작가 원래 다정해서 반응, 이렇게 예, 안 하거든요.
1: 반응 잘 안 하시는 작가님인데.
0: 그치, 다정한 마음이 너무 커서 우리 쌤 어떻게? 이런 마음이에요.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1: 그 코를 막으신 거 제 입냄새 나나요?
0: 왜, 무슨 소리예요? 뭐 또 그렇게까지 갑니까? 자. 얼마 전에 책 내셨잖아요.
1: 네네네네.
0: 거의 핫하잖아요. 네. 베스트셀러.
1: 네.
0: 코업까지 있죠.
1: 아 그럼요.
0: 이번에는 어린이 신문을 또 만드셨네요.
1: 아 예예예. 예, 예.
0: 어린이 신문?
1: 네. 그 비욘드 주니어 타임즈라고.
0: 예.
1: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고민 끝에 만들었어요.
0: 와.
1: 아 이거 이제 이한이 문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너무 많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요즘 그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어린이 신문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린이 신문 읽었던 것 같아서
0: 어린이 신문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어린이 신문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네. 좀 올드하다.
0: 아 올드하다.
1: 네. 그 이제 뭐 유력 일간지에서 나오는 그런 또 어린이 신문들이 좀 올드하더라. 약간 트렌디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또 스타트업들이 도전을 했더라고요.
0: 아, 그래.
1: 그래서 이제 봤어요.
0: 예.
1: 아, 전문가가 만든 것도 아닌 것 같고.
0: 이야. 평가 왜 이렇게 냉랭하게?
1: 제 거 팔아야 되니까요. 아. 그래서 뭐 그다음에 또 글들이 좀 너무 좀 유치하기도 하고.
0: 유치해. 어린이의 수준을 좀 아래로 봤다.
1: 예. 그다음에 또 질문들도 그다음 또 약간 어떤 인문학적 그 상상력이나
0: 네.
1: 아니면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또 질문들도 아닌 것 같고 또 문제는 이런 이거는 그러면
0: 고찰이 좀 필요했다.
1: 네, 이러면 그냥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라고 해서 그냥 제가 그냥 손으로 처음에 이한이한테 하려고 그냥 컴퓨터로 제가 막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글을 써서 문제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한이가 보더니 재밌어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한이 또래 친구들한테 그냥 같이 풀어보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0: 이야. 어떤 내용을 주로 담나요? 궁금하네 갑자기.
1: 문학 뭐 그냥 신문이랑 똑같아요. 최신 그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0: 성인 어린이 나누지 않고. 이슈 내용은.
1: 이슈.

0: 내용은
1: 이슈 내용.
0: 뭐 인문학 관련된 내용이랑 경제 경영, 그다음에 뭐 문화, 그다음에 이제 도서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도 국제 정치 뭐 이런 것까지 나눠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볼 수 있게 주말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 있게 한 달치를 묶어서 보내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1: 예.
0: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한이 친한 친구들한테
1: 예.
0: 뽑아가지고 한번 줘봤어요. 풀어보라고.
1: 예.
0: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거 좀 아깝다 진짜. 그래서 그냥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아예 정식 신문을 만들었죠.
1: 이게 어떻게 퍼져나갈지 모릅니다 진짜. 어린이들이 신문 보면서 또 문해력도 올리고 의견들도 좀 나눌 수 있는.
0: 저는 그게 인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특히 역사나 그런 것도
1: 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단순히 무슨 암기 과목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1: 그만해요. 네. 아 멋진 어른이
0: 네. 네,
1: 또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이 마음은 저희가 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재원 쌤과 같이 깨는 김에 역사 일주일. 노태우 정권 직선제 이후에 첫 번째 대통령이죠.
0: 네. 네,
1: 노태우 정권 업적에 대해서 뭐 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제 어디까지 했는지 네. 요약 한번 해주시죠.
0: 6.29 선언 이후로 직선제가 이제 헌법에 명시가 되고
1: 예.
0: 선거가 치러졌지만 양기비 결국은 분열을 하게 되면서 절반의 성공인 육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까지 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 그 바로 여소야대까지 네. 됐다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노태우와 전두환의 분열, 오공청문회입니다.
1: 두 사람 원래 친했잖아요.
0: 이 얼마나 둘이 얼마나 친했는가?
1: 예, 네, 친했잖아.
0: 궁금하시면 영화 서울의 봄을 보시면 됩니다.
1: 그렇지.
0: 에, 거기에 거의 마지막 장면에 노태우가 네. 전두환, 아니 노태건이었나요 아마? 이름이 약간 바뀌어서 나오니까 노태건이 전두광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직도 친구 맞지? 라고 물어보면
1: 예.
0: 정두광이가 머리를 한번 싹 쓸어 담으면서 맞다 임마 하면서 들어가네. 이게 이 둘 사이입니다.
1: 진짜 이게 잘 만들었어. 잘 만들. 연기 너무 잘하고
0: 예.
1: 잘 만들었어.
0: 육사 11기 4년제 육사 1기 동기 동창이고요.
1: 예.
0: 고향도 같고 그래서 둘이 절친은 절친. 절친으로 평생을 갑니다. 절친으로 평생을 가서 12.12 쿠데타부터 5.17 쿠데타까지 같이 합니다.
1: 예.
0: 그 상황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요. 유신 헌법에 의해서 됐다가 본인이 5.0하고 헌법 만들어서 7년 단임제 하죠. 그리고 5.0에서 노태우가 거쳐갔던 직책들. 체육부 장관 합니다. 체육부 장관 너무 저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되죠. 이때 올림픽
1: 하잖아요. 제일 크잖아.
0: 제일 큰 자리 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건 내무부 장관 합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준비위원회 위원장 합니다. 요직은 다 맡았죠.
1: 그렇지.
0: 물론 그 내부에서 진짜 실세가 노태우였느냐는 논쟁이 되죠. 거기에 뭐 삼허 그 중에서도 허화평 그 다음에 당시 국무총리했었던 노신영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지만 그냥 딱 봤을 때 가장 윗자리에 앉았었던 건 전두환 다음으로 윗자리에 앉았었던 건 노태우입니다.
1: 그렇지.
0: 찐친이에요. 서로 손잡고 있어요. 사진 보면. 물론 이때 노태우는 이때 당시 영상이 남아있거든요.
1: 예.
0: 당시 이제 노태우 당시 내무부 장관이죠. 친구예요. 친구. 평생을 친구로 지냈었던 사람인데 아 우리 각하 하면서 90도로 인사합니다. 절대 권력자를 향해서 90도로 꺾는다고요. 그런데 6.29 선언 이후로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1: 분열돼.
0: 6.29 선언 하고 난 다음에 직선제 돼가지고 됐네. 결국은 됐네. 아마 당시에 이때 전두환의 마음은 됐네. 그럼 얘는 내 바지 사장이겠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대통령 자리에 앉아보니 노태우 대통령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네. 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이 친구 왜 계속 나를 하대하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지 그렇지.
0: 야 우리 친구인데. 내가 7년 너 받들어 줬으면 됐지.
1: 고개 숙여줬는데.
0: 고개 숙여줬는데.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1: 그렇지.
0: 네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하대하지? 나 바지 아니야. 나 본인 생각엔 전두환 씨 당신은 체육관에서 됐잖아. 근데 나는 국민들이 뽑아줬다.
1: 그렇지 그렇지.
0: 이러면 선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1: 하하.
0: 게다가 이 시기에 잠깐 얘기 나왔었던 것처럼 여소야대예요. 야당에서 당신 지금 노태우 대통령 당신 너 선거할 때 보통 사람이라며 너 군부 아니라며 그러면 5.0 때 있었던 일 제대로 청문회에서 밝혀야지 계속적으로

0: 쪽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였거든요. 노태우 입장에서는. 왜냐면 본인이 50 인사예요. 근데 본인이 50 인사에서도 핵심이어서 또 본인이 50 청문회를 한다? 쉽지 않은 거였는데 당시 국민 여론부터 해서 국회에서 요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결국은 50 청문회를 받습니다. 50 청문회 여러분 너튜브 지금 키세요. 찾아보세요.
1: 예.
0: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때 시청률 90% 나왔대요. 50 청문회 시청률이 90%. 물론 채널이 두 개밖에 없어요.
1: 그렇지.
0: 예, KBS, MBC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울역 거기 모여가 서울역 그 대합실에 모여가지고 기차 안 타고 50 청문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동네 동네마다 마을 사람들 모여가지고 봐요. 근데 거기에서 전두환이 국회에 올라서죠. 그리고 뭐 발포 책임부터 해가지고 나는 책임이 없다. 라고 하는 걸 페이퍼만 보면서 읽고 있어요. 근데 이때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이 뛰어나옵니다. 살인마 전두환! 발포 책임자 발각! 치욕이죠. 전두환 입장에선 치욕이에요. 그 치욕을 당하게 만든 사람. 내 친구 노태우거든. 갈라섭니다. 그리고 나서 노태우가 한 번 더 센 거를 제안하죠. 감옥 갈래? 아니면? 절에 갈래.
1: 와우.
0: 결국은 백담사행을 선택하게 되면서 그렇죠. 둘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1: 이야, 진짜 영원한 친구도.
0: 그럼요.
1: 영원한 적도 없는.
0: 정치에서 영원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1인자가 다 먹는 구조인데요.
1: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입니다.
1: 북방 정책 노태우 정권이 추진했던 외교 정책이죠.
0: 네. 노태우 개인에 대해서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평가할 건 없어요. 이 사람 그냥 50 때 잘 먹고 잘 산 사람이고요. 12.12 쿠데타부터 5.17 쿠데타 광주에서 벌어졌던 학살에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1: 예.
0: 재평가할 거 없어요. 하지만 이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게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었던 것들이 꽤 많아요. 긍정적으로. 그중에 하나가 북방정책.
1: 예.
0: 이건 이제 뭐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외교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물론 논쟁은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북방정책이 가진 의의가 굉장히 컸고요. 요 시기에 잘 올라타서 세계의 국제적 흐름에 당시 노태우 정부가 잘 올라탔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때가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이잖아요. 또 동구권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소련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동서독 통일되고 그다음에 동유럽 국가들이 조금씩 자본주의 국가들로 변해 나갈 때인데 이거랑 한 나라의 북방 정책이랑 뭔 상관이지? 싶겠지만 기업들이 가지 못했던 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 대우, 현대, 이랬던 당시 대기업들이 이때는 원래는 이 전까지는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한국의 기업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공간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노태우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당시 한국의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도 당시 동구권에 소속되어 있었던 국가들의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자리를 빠르게 잡았습니다. 이거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영향을 미쳤었던 게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도 이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되기 시작하면서 유엔 동시가입. 이때 이거 교과서에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다음에 북한과의 조금 대화 국면이 만들어지는 시점도 이때 와서 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어떤 대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물론 70년대 초반에도 박정희 정권에서 아예 안 했었던 건 아니에요. 7.4 남북 공동성명이니 이런 건 있었지만 그거는 진짜 그냥 미국 눈치 보는 느낌에서 시작된 거라면 이때는 좀 진지하게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었던 것도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의 좀 분위기에 타서 그렇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1: 예.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쌤, 문제 내주시죠.
0: 네,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1991년에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이것에 가입했다라고 방금

0: 1분 43초 정도 됐는데요. 요때 여기에 가입을 하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아, 오늘 보기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1: 세계적으로 가네. 세계적으로 가.
0: 1번 유엔.
1: 아, 유엔.
0: 2번 아, 고시엔.
1: 에?
0: 에, 나니? 3번 빨간머리엔.
1: 와, 많이 가네.
0: 아, 많이 갔네요.
1: 지금부터 정답 받겠습니다. 보내실 건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 5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 건데. 어? 아, 파도 아니에요. 파도.
0: 아, 선물 선물.
1: 파도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0: 선물 아니에요.
1: 예예. 예. 제니.
0: 어?
2: 아.
1: 제니의 You and Me.
0: 아, 이게 더 좋네요.
1: You and Me.
0: 오케이.
1: 예, 듣고 올게요.

0: 제니의 You and Me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팀입니다. 역사학자 김재훈 쌤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복수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1번 UN입니다.
0: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겁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노태우 정권의 역사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노태우의 마지막 승부수 3당 합당입니다.
0: 여소야대를 견디지 못했다는 거겠죠?
1: 이건 진짜 한국 정치사에서 시대 구분을 해라라고 한다면 이거 진짜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지금의 정치 구도가 완성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감정과 지역 구도라고 하는 게 호남의 고립이라고 하는 지역 구도로 굳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부정적 의미로. 아유.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었고요.
0: 예.
1: 이 3당 합당 이후

0: 으로 5.18에 대한 또 시선들이나 이런 것들도 아 굉장히 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암울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건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치권에서 고립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뒤집는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3당 합당을 보수 대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하지만 노태우와 이때 당시 민정당이죠. 민정당이 생각했었던 건 그런 어떤 이념 간의 어떤 그런 이념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에는 김대중에게 갔습니다. 연합하자. 그냥 쫄렸던 겁니다.
1: 그렇지.
0: 고립되어 있는 민정당과 지금 정부가 이걸 어떻게든 타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과 말고는 그 가운데서의 과정, 방법,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 나랑 함께하면 돼. 라고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당연히 김대중 당시 이제 그 평화민주당이죠. 평화민주당 총재는 이거 거절합니다.
1: 예.
0: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내가 50 시절에 경험했었던 어떤 수많은
1: 그치.
0: 수모.
1: 아유.
0: 그다음에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의 어떤 그런 당위 이런 것과 당신과의 합당 맞지 않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안을 했었던 사람이 JP였어요.
1: 예.
0: JP한테 먼저 다가갑니다. 근데 JP는 이때 이제 35석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굵직한 정치인들 중에는 가장 조금밖에 의석이 없어서 민정당 그다음에 아유 뭐 50이나 40이나 30이나 똑같아요. 비슷한 친구들끼리 먼저 뭉쳐요. 그 상황에서 YS에게 그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식사 한번 하자라고 불러요.
1: 예.
0: 이때 YS는 기대했답니다. 약간 자존심도 상하지만 왜? DJ한테 먼저 갔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내 차례인가? 오케이, 알았어. 나한테 먼저 안온거 그래. 의석수가 평화민주당이 더 많아서 그랬지? 알았어. 그럼 난두 번째로 불렀으니까 한번 가서 얘기나 한번 들어볼게. 라고 갔대요. 근데 단 둘이 만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JP가 앉아 있었어요.
1: 아하.
0: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하셨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셋이 일단 합치자라고 하는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셋이 각서를 안 왔어요. 각서를. 그게 뭐냐? 다음에 3당이 합당을 하고 다음 대선에는 YS가 나간다. YS는 이것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각서 내용에. 임기 중반이 됐을 때 내각제로 바꾼다. 그리고 총리를 JP가 하고 내각제로 바꾸면서 이제 대빵은 JP로 바꾼다. 요거를 이면 합의를 합니다. 이면 합의.
1: 예.
0: 이면 합의를 한 상태에서 보수 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3당 합당이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JP가 아무리 봐도 YS가 약속을 깰것 같은 거예요. 안 지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1: 그렇지.
0: 그래서 이걸 언론에 흘립니다.
1: 어머.
0: 단독 보도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YS가 사인한 건 맞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는 내각제 받아들일 수 없다.
1: 아, 정면 돌파했네.
0: 예.
1: 아, 정면.
0: 마산으로 나 이러면 이런 식이면 합당 깰 거야.
1: 어.
0: 마산으로 도망가십니다.
1: 예.
0: 달래야 될거 아닙니까? 당시 대통령.
1: 와.
0: 일단 알겠으니까 돌아와 주세요. 라고 하고 돌아온 다음에 얼마 안 가서 3당 합당은 그래서 깨져요.
1: 아, 그럴 만하네. 여기 와, 비수가 엄청
0: 아,
1: 많네요.
0: 예. 그래서 잠인연으로 나중에 빠지시잖아요.
1: 예.
0: 이렇게 빠지시고 결국은 그 3당 합당이 아니라 거대 양당의 합당 체제로 가서 지금의 보수 야당이죠, 지금. 보수 야당. 예, 흐름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1: 아, 참 이렇게
0: 네.
1: 노태우 정권의 역사에 대해서 쫙 들어봤는데 와, 정치 상황들 살짝만 훑고 와도 어지러질합니다.
0: 네.
1: 어지러지네요.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카로워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날카로워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 굿모닝 FM입니다. 깨는 김의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또 만날 겁니다.
7: 네, 감사합니다.
1: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가져와 주시길 기대해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7: 네, 감사합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킴 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0: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3, 4부 함께할 코너 귀한 게스트를 모시고 인생에 얽힌 음악 얘기를 듣고요. 그들의 추천곡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 테디의 옛 식구와 함께합니다. 꿈꾸는 라디오 시절 들으신 분들 반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저와 함께했던 패밀리 MBC 박연경 아나운서와 연경 뮤직 함께할 겁니다. 요즘 MBC 건강 교양 프로그램 오늘 앤 100세 로그인에서 장민호 씨와 함께 MC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박연경 아나운서의 음악 취향 전 잘 모르거든요. 너무 궁금해. 소소한 일상 이야기 또 달라진 일상 이야기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연경 뮤직 박연경 아나운서와 돌아옵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아나운서 박연경과 함께하는 연경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하거든요. 네. 이분과 음악 얘기합니다. 연경 뮤직 박연경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박연경입니다. 네. 네, 제목 듣는 순간 너무 부담되네요. 부담되죠? 연경 뮤직.
0: 네, 연경 뮤직이에요.
1: 너무 부담스러워요.
0: 저희가 이제 늘 막 네. 25분, 20분 이렇게 모시다가 네. 유일하게 1시간 모시는 시간이에요.
1: 아, 그래요? 부담스러워.
0: 박연경 아나운서와 네. 함께합니다. 언제 네. 오랜만이네요.
1: 네, 잘 지내셨어요?
0: 네, 잘 지냈어요. 네,
1: 더 멋있어지셨네요.
0: 거짓말할 때 말 두동더라. 거짓말할 때 말 두동더라. 난 진짜라서 얘기한 건데.
1: 아,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네. 더 어려 보이시고 그래요?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0: 앞머리 잘랐어요.
1: 예, 저도 앞머리 잘랐어요.
0: 앞머리 자른 아이가 됐네요. 네. 우리가 진짜 어릴 때 꿈꾸는 라디오 또 할 때 저녁에 네. 음식 이야기를 같이 했었어요. 그쵸? 노중원 작가님하고 함께.
1: 맞아요.
0: 그때도 연경 아나운서는 음식 몰랐거든요. 맛을 혀가 없었어. 근데 웃으면서 계속 리액션 해주느라 힘들어했는데
1: 맞아요.
0: 네, 기억나시죠?
1: 네, 지금 뭐 음식도 모르고 노래도 모르는데 지금 다 우리 태희 씨 라디오에 항상 왜 이런 걸로 초대가 되는지.
0: 근데 영경 아나운서를 너무 네. 좋아해요.
1: 아, 뭐 저야 네. 너무 영광이죠. 네, 뭐만 또 불러만 주시면 또 제가
0: 진짜?
1: 아, 좋아하는 하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해요. 노래도 듣는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잘 몰라요.
0: 몰랐대.
1: 그래서 이게 청취자분들께 괜찮을지.
0: 아, 괜찮아. 영경 아나운서가 듣는 음악을 소개해주면서
1: 네.
0: 얽힌 뭐 이야기만 살짝. 네, 근데 진솔함 하면 또 연경 아나운서.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예, 좋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엄마가 됐어.
1: 네, 맞아요.
0: 연경이가 엄마라니.
1: 그러니까요.
0: 이런 그 생각 맨날 해요.
1: 맞아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지금 육아 중인데 아기가 지금 9개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창 이제 엄마 이렇게 말하고 이제 기어다니고 아직 걷진 못하고 그런 단계에서 너무 귀여워요. 그냥.
0: 어때요? 그 아이가 생기고 난 후와 그 전은 다른 진짜 세상인가요?
1: 다른 세상이죠. 그냥 네. 언제 애기 없던 시절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다르고 근데 그거를 상쇄시켜줄 만큼 너무나 행복하고 애기 얼굴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0: 그렇구나.
1: 너무 예쁘고 예.
0: 아이 얼굴이 엄청 좋아 보여요.
1: 아, 감사합니다. 예.
0: 아, 아이가 또 이렇게 엄마 닮으면 얼마나 또 예쁠까. 예. 남편도 또 인물 좋거든요.
1: 아,
0: 제가
1: 남편도
0: 또 축가를 했습니다.
1: 그럼요. 예, 아, 제가 진짜 결혼식은 정말 최고의 손님을 모시는 자리잖아요. 제가 우리 태희 씨를 또 축가로 모셨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했고
0: 제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제 노래 부르고 싶었어요. 아, 가슴 아파서를 하고 싶었는데 목이 메어서를 하고 싶었는데 예, 못하는 게 한입니다.
1: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0: 예, 어쨌든 더 예뻐진 우리 박영경 아나운서와 음악 얘기합니다. 연경 뮤직. 걱정되는데 네.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육아의 하루를 감싸는 따뜻한 멜로디입니다.
0: 아, 주제가 좋다. 진정성 있네.
1: 아, 그렇죠. 제가 오늘은 정말 진솔하게 모든 곡을 직접 선곡을 했고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즐겨 진짜? 듣는 노래만 가져왔어요.
0: 너무 궁금해요.
1: 네.
0: 어떤 노래 듣는지 너무 궁금해요. 자, 첫 번째 곡부터 바로 만나 보겠습니다. 이런 노래 듣는구나.
1: 네.
0: 예, 어떤 노래예요?
1: 워낙 유명한 노래죠. 예, 다비치의 예. 팡파레라는 노래인데
0: 네.
1: 이 노래 가사랑 멜로디가 워낙 경쾌하고 좋잖아요. 아침에 이제 아기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하루에 뭐 여러 번 많이 보지만 눈, 코, 입을 막 만져보면서 아, 정말 천사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이 노래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아,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또 못하니까.
0: 불러줘. 그게 또 시그니처예요.
1: 꿈꾸던 시간이 마치 오늘인 것만 같아 가슴이 두근거리.
0: 이거 다음 곡이에요? 다음 소개할 곡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니, 흐르는 곡이라고요?
1: 아, 이렇게 되게 뭔가 설레고 벅차는 네. 그런 순간을 담은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사가 아기를 바라볼 때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저 말고도 모든 육아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0: 네.
1: 이거를 가져와서 봤습니다.
0: 네, 아... 잠깐 아찔했어요.
1: 예, 저도 지금 너무 노래한 데가 갑자기 긴장됐네요.
0: 아, 옛날 생각난다.
1: 예,
0: 박연경 아나운서 또 노래했던 신이 저희가 또 있었는데
1: 예.
0: 아, 음악 실력은 여전하네요.
1: 맞습니다. 예.
0: 이 노래 다비치의 팡파레 네. 육아의 하루를 감싸는 따뜻한 멜로디 우리 연경 뮤직의 첫 곡입니다. 처음부터 완곡으로 온전하게 듣고 올게요.

0: 아, 주로 파이팅 있는 노래를 들으시. 파이팅 있는 노래를 들어.
1: 아 맞아요.
0: 어떤 노래예요?
1: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또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노래 준비했는데 예. 사실 아까 첫 번째 선곡했던 노래는 굉장히 이상적인 선곡이에요. 이제는 정말 아기 일어나면 정말 현실입니다. 6시 반에 기상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온몸으로 놀아줘야 돼요.
0: 아니 아이가 출근해요?
1: 출근하는 분들보다 더 빨리 일어나요.
0: 어, 효자다. 네, 아니 이렇게 어떻게 딱 일어나?
1: 아 정말 힘듭니다. 6시 반에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정말 막 정말 풀 충전해서 놀아줘야 돼요. 온몸으로 놀아주고 예. 안아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해서 그래서 이 노래를 전 들으면서 약간 조금 업을 시킵니다. 스스로 업을.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확실히 그래도 엄마가 네. 파이팅이 또 같이 있으니까
1: 그쵸?
0: 몸으로 놀아주는 엄마이네.
1: 맞아요. 아 정말 지금 아기가 저희 아기가 조금 크게 나와서 지금 평균보다 한 달 반 정도가 빠르대요.
0: 진짜요?
1: 그래서 키도 크고 몸무게도 지금 10kg가 넘어가거든요.
0: 9개월인데?
1: 여자예요 진짜. 네. 그래서 10kg가 넘어가서 병원에 갈 때마다 정말 잘 먹이시나 보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저는 너무 귀여워요.
0: 근데 아니, 너무 건강하면 좋지.
1: 근데 그 10kg 애를 정말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또 안아달라고 하니까 맨날 안아주다 보니까 와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0: 보통이 아니네.
1: 행복함과 이제 좀 힘듦과 좀 섞여 있는.
0: 연경 아나운서 그래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좀 몸 좋아 보이는구나.
1: 좀 탄탄해졌어요 제가
0: 이두가
1: 예전보다.
0: 좋아.
1: 예 맞아요.
0: 많이 10kg를 끌어안고 네, 있으니까
1: 지금.
0: 이두가 좋아졌네.
1: 맞아요. 이두 아 이두라니요.
0: 왜요 왜요. 엄마 이두 좋은 엄마 좋잖아요. 우리 엄마 이두 좋아.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 노래도 처음부터 네. 예 다 듣고 오겠습니다.

0: 명곡이다. 노장면이라 해도. 이 노래 어떤 노래예요?
1: 김영중의 좋은 사람이라는 노래고요.
0: 이 토이의 노래예요. 김영중 씨의 노래예요.
1: 김영중 씨가 부른 좋은 사람이죠. 네, 그렇죠.
0: 원래 노래는 토이 씨
1: 노래인가요? 토이 씨 노래고. 맞나요? 맞죠.
0: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토이의 노래죠. 토이의 노래.
1: 토이의 좋은 사람.
0: 예, 보컬이 김영중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제가 또 노래방에 들으니까요. 네, 갖고 왔는데.
0: 네.
1: 뭐 육아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20대 시절이 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뭐 그때 풋풋했던 그런 감정과 이런 거. 그래서 아기 잘 때 이제 혼자 이제 쉬다 보면은 이제 뭐 나도 뭐 저랬던 시절이 있는데 잠깐 생각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뭐 테라스에 앉아서 뭐 커피 마시는 연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랬던 연애할 때 시절이 있는데 할 때가 문득문득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행복하지만 그때 나도 되게 행복했어.
0: 행복함이 또 시절마다 있으니까
1: 그 시절이 떠오르는 노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0: 야, 네, 우리 연경 아나운서 또 밖에서 처음 만났을 때 아 다 나가잖아요. 스포츠카 타고 옵니다. 스포츠카 타고 와가지고 쫙 내렸을 때 야 이 친구 뭐야 이 친구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1: 네,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럴 때 즐겨 들었던 노래 가져왔습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토이라고요 김영중이라고요.
1: 토이 김영중의 좋은 사람입니다.
0: 이 노래 처음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넴.

0: 굿모닝 FM태입니다. 자, 우리 연경뮤직 연경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육아의 하루를 감싸는 따뜻한 멜로디. 아침에 듣기 진짜 좋은 노래들.
1: 아, 정말요?
0: 네, 가져와 주셔가지고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깜짝 퀴즈 타임 한번 가볼 건데 우리 박연경 아나운서 관련 문제를 내드릴 거거든요. 직접 문제 내주시죠.
1: 네, 오늘 제가 육아의 하루를 감싸는 따뜻한 멜로디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박연경은 과거 테디가 진행했던 이 라디오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는데 테디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MBC FM4U에서 매일 밤 8시에 진행했던 이 라디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꿈꾸는 라디오, 2번 돈꾸는 라디오.

0: 라디오. 어허. 3번 방귀꾼은 라디오. 네,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아, 3번 웃으면서 이어서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0: 방귀꾼은 라디오입니다. 예. 네.
1: 수준이 이렇게 예. 좀 고급스러운 거 죄송해요. 네, 네, 좋아하는 이 작가가 있어요.
0: 어, 그래요?
1: 예,
0: 어,
1: 어떤 분인가요? 방구, 뭐 똥 이런 거 좋아하는 지금 9개월 된 예, 네. 딸보다 더 어린이 같은 마음의 네. 작가가 있어서 힌트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0: 예, 예. 네.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은
1: 알 것 같아요?
0: 느낌이
1: 예,
0: 오네요.
1: 예. 네. 그분 맞아요.
0: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1: 예, 속눈썹 예, 예. 잘못 올린 분입니다. 자, 박예가 아나운서의 힌트 부탁드립니다. 힌트.
0: 아, 힌트. 힌트 어렵지. 힌트 제가 노래 힌트 준비했어요. 노래 아, 힌트.
1: 노래를 또 한다고요?
0: 지금 이게 어, 뭔가를 다 꾸는 라디오잖아요.
1: 그렇지,
0: 돈,
1: 그렇지.
0: 꾼, 방귀. 어. 제가 힌트로 이 단어를 설명해드릴게요.
1: 어, 좋아.
0: 난 꿈이 있어요.
1: 아, 노래하기로 했잖아요.
0: 아니 노래 아니요.
1: 왜 울고 있어요?
0: 아무튼, 어, 아무튼 제가 아주 강력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네, 이 단어가 들어간 이게 예. 바로 힌트예요. 예. 예.
1: 아, 우리 영영 아나운서 진짜 많이 뻔뻔해졌네요.
0: 예. 아, 오랜만에 오니까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1: 퀴즈 정답 여러분 제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네.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 5분 뽑아서 조각케이크 선물로 준비할 겁니다. 정답은 잠시 후 4부로 돌아와서 발표를 할 건데 어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0: 어, 제가 오늘 되게 발랄한 노래를 많이 갖고 왔는데 제가 조금 차분한 노래도 하나 좀 어? 소개를 해드릴게요.
1: 오, 좋아요.
0: 조금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이런 어, 노래를 좀 차분하게. 많이 듣는데 저 에피톤 프로젝트 워낙 좋아하거든요.
1: 예.
0: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1: 이 노래 너무 슬픈데?
0: 어, 이 노래는 정말 슬프고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노래예요.
1: 네.
0: 그냥 아무 때고 그냥 꺼내 듣는 노래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1: 어, 제가 가사 중에 가장 슬픈 가사
0: 어,
1: 다섯
0: 그래요?
1: 손가락 안에 들어요.
0: 어, 그래요?
1: 너무 슬퍼 이 노래.
0: 어, 뭐, 너무 근데 예. 되게 목소리는 되게 또 청량하잖아요.
1: 청량하지.
0: 예, 그래서 되게 그 꽤 교묘, 그러니까 오묘한 느낌.
1: 오묘하게.
0: 것 같아요.
1: 어, 예. 또 가사 안 들었네 보니까.
0: 알아요. 저 이거 정말 좋아해요.
1: 가사 안 듣고.
0: 난 아, 이 노래 들으면 알 것
1: 같아요. 꿈이 있어요. 또 이거 하려고 했죠.
0: 아니, 느낌. 아, 이거 정말 좋아해요. 이거
1: 알았어,
0: 정말 좋아.
1: 정말 좋아하는데 난밖에 못해. 에피톤 프로젝트에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나 연기하는 게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프다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0: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입니다. 연경 뮤직 MBC 박연경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 정말 저희 뭐 옛날 네. 절친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또 라디오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또 반갑네요.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아 정답을 또 발표를 해야 되죠.
0: 예예. 예, 정답 정신 차리셔야죠.
1: 예 정답은 바로
0: 4페이지에 있어요.
1: 예, 예. 저 박연경이 옛날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했던 테디의 라디오 정답은 바로 1번 꿈꾸는 라디오였습니다.
0: 맞습니다. 다른 건 꾸지 않았습니다.
1: 네, 꿈이에요.
0: 연경 뮤직. 육아의 하루를 감싸는 따뜻한 멜로디라는 주제로 음악을 맞아요. 가져와 주셨는데 네. 너무 진짜 좋은 노래들 많이 듣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제가
0: 너무 잘 듣고 있네.
1: 그렇죠. 네. 제가 조금 뭐 매니아들이 좋아하시는 뭐 저만 알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정말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노래고
0: 그런 소리 안 듣잖아요. 그런 소리 안 듣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요?
1: 그러니까요. 제가 좀 앞으로 좀 몇 년 뒤에 불러주시면 제가 좀 노래를 좀 축적해서 가져올게요.
0: 몇 년 뒤요? 몇 년 뒤요?
1: 네. 아 그래도 제가 좀 정말 알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정말 좋아하고 즐겨 듣는 노래로만 가져왔습니다 오늘.
0: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1: 다행이네요.
0: 연경뮤직 네. 또 다음 노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육아의 하루를 감싸는 따뜻한 멜로디 다음 노래 만나볼까요? 가난하게 사랑받고만 싶어 깊은 마음에 기뻐 아, 차분한 노래가 또 흐르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어떤 곡이에요?
1: 최유리 씨의 바람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타산 드라마인데
0: 괜찮아요. 네, 뭐, 괜찮습니다.
1: 또 요즘에 뭐 많이들 보시니까요. 갯마을 차차차 OST로 제가 최유리 가수를 처음으로 좀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 목소리 감성이 너무 좋잖아요.
0: 맞아.
1: 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노래들도 제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아기랑 제가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뭔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네요. 되게 네. 행복한데
0: 분명히 행복하다 네,
1: 행복한데 네. 자꾸 안정이 필요한데
0: 아, 필요해 늘 필요해
1: 아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또 남산도 제가 산책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유모차 밀고 산책하시는 뭐 동반 저와 비슷한 그런 뭐 육아 마음 아빠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 노래를 듣고 하면은 뭔가 이 노래 분위기가 굉장히 포근하고 좀 감성스럽고 조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조금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이게 약간 걸으면서 네. 차분하게
1: 맞아요. 예,
0: 풍경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네. 것 같아요.
1: 발걸음도 느려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0: 발걸음 느려진 거 중요해.
1: 맞아요.
0: 최유리 씨의 바람 이 노래 완곡으로 듣고 올게요.

0: 굿모닝 FM태입니다. MBC 박연경 아나운서와 연경 뮤직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육아하면서 들으면 따뜻하게 위로가 되는 음악들이었는데 네. 아, 너무 좋네요.
1: 아, 다행이에요.
0: 육아 말고는 일상, 네. 다른 일상 또 뭐 새로 생긴 취미나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1: 취미라기보다 요즘 육아 말고 사실 제 개인적인 일상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기존과 비슷하게 잘 일상을 즐기는 것 같은데
0: 예.
1: 제가 복직하고 이제 선배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희가 회식을 예전에는 제가 아기 낳기 전에는 회식을 그러니까 잘 가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네, 못했죠.
1: 네, 근데 아기 낳고 오히려 더 바쁘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이후로 회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전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 얼마 전에 아나운서 국장님이 네. 박연경 또 앉아있냐고 막 이럴 정도로 회식이 요즘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막 얘기하고 말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0: 세상에.
1: 예, 그래서 막
0: 다른 사람이네.
1: 그래서
0: 다른 사람이야.
1: 예, 회식 같은 거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뭐 운동 뭐 요즘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치고 있고 틈틈이 일상은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0: 아, 좋습니다.
1: 네. 예,
0: 본인 생활도 챙기면서
1: 맞아요.
0: 또 이런 여유랑 이런 건강함이 나와 아이한테 전해지는 거니까.
1: 맞아요.
0: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 이게 쉽지
1: 그렇게
0: 않아요.
1: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0: 저요?
1: 예.
0: 저는 일만 하는데요.
1: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셨지, 근데?
0: 그냥 오늘 세수만 했는데. 아,
1: 평상시 안 하고 오세요?
0: 예.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 오늘 다행이다. 그래도 멀쩡한 모습이라서. 자, 우리 연경 아나운서 계속 네. 음악과 함께 이야기 갑니다. 육아의 하루를 감싸는 따뜻한 멜로디 다음 곡 만나볼게요. 다시 파이팅으로 온다.
1: 네,
0: 다시
1: 맞아요.
0: 다시 온다.
1: 네, 다시
0: 어떤 노래예요?
1: 와야 됩니다.
0: 예.
1: 자, 뭐 오프닝만 들어도 너무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래죠. 이제 계속 그러니까 애기 육아하다 보면은 정말 하루 기분과 감정이 롤러코스터예요. 막
0: 예.
1: 기분이 업됐다가 뭐 힘들면 잠깐 다운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텐션 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국민 노래죠. 쿨의 애상 준비했고요.
0: 아, 신나 이 노래.
1: 맞아요. 뭐 멜로디 자체도 너무 기분이 좋고 근데 제가 애기랑 같이 스피커로 이 노래를 들은 적이 있어요.
0: 그래서
1: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따라 불렀는데 아기가 정말 몸을
0: 둠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어머,
1: 정말로 솔직하게.
0: 와.
1: 그래서 아 진짜 국민 가수의 국민 노래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0: 네. 와, 너무 다행이다.
1: 너무 귀여워요.
0: 네. 딸은 그래도 리듬감 아빠 닮았나 보다. 너무 다행이다. 좋은 것만 가져가렴.
1: 아, 그러니까요. 아, 제발 닮아야 되는데.
0: 아, 그만 놀려야 되는데
1: 예.
0: 아, 멈출 수가 없네요. 이제.
1: 예.
0: 풀의 애상 네. 신나게.

0: 의외로 우리 영경 아나운서는 네. 최근에 활동하는 친구들 노래를 의외로 많이 들으시네요.
1: 저 잘 알아요. 네? 저도 잘 알아요.
0: 급하게 뭘 찾아서 들으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살짝 걱정이 좀 들 정도로 이게 이렇진 않을 텐데 최근 노래를 이렇게 늘 듣고 있는 것처럼.
1: 그럼요.
0: 아 그런가요?
1: 예, 그럼요. 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예,
0: 어떤 노래예요?
1: 이무진 씨의 잠깐 시간 될까. 예. 제가 역시 이무진 씨 노래도 다 좋아해요. 뭐 신호 등 에피소드에서 어떤 걸 갖고 올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좀 육아와 관련된 노래를 좀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취향으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갖고 왔어요.
0: 아 너무 그러니까 잘했어요.
1: 육아하다 보면은 뭐 내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잖아요.
0: 그렇지.
1: 네, 그럴 때 챙겨 듣는 노래고 그래서 잠깐 시간 될까를 가져오긴 했지만 뭐 에피소드도 많이 듣고 신호 등 많이 듣고 그래서 이무진 씨의 노래를 많이 듣고 또 이무진 씨 그 노래가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말해주는 그런 좀 스토리텔링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맞아,
1: 그래서
0: 맞아.
1: 굉장히 좀 편안하게 듣기에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0: 저 이제 이렇게 딱 소개를 받아보니까 네. 우리 영경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그 뮤지션의 결을 알 것 같아요.
1: 아 그쵸.
0: 뭔가 이렇게 막 멋부리지 않고
1: 네.
0: 좀 순수한 마음으로
1: 네.
0: 예, 음악에 좀 차분하게
1: 네. 예, 근데 아직 편안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 나오지 않았어요.
0: 그래요?
1: 네.
0: 아, 저 눈빛은 이러는 눈빛인데 좀 불안하게 또 저렇게 일단 이무진 씨의 잠깐 시간 될까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간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 태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3, 4부. 아, 오랜만에 MBC 박연경 아나운서와 제가 또 만났습니다. 연경 뮤직으로 함께 해봤는데 벌써 네. 끝날 시간이에요.
2: 맞아요. 너무 우와. 아쉬워요.
0: 아쉬워요? 네. 아침에 일찍 출근할 수 있겠어요?
2: 아, 그럼요. 아하.
0: 아, 진짜?
2: 아, 뭐 테디와 우리 제작진분들 함께라면 전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0: 아나운서들은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이 가능하나요?
2: 가능해요. 저희는.
0: 아, 그럼 괜찮네.
2: 네. 괜찮아요. 괜찮고요. 네.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음식, 뭐 아니요. 노래 이런 거 잘 모르니까.
0: 예. 아,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잖아요. 예. 사실 뭘 잘하는지 저희도 잘 몰라가지고.
2: 저도 몰라요. 뭘 그러니까 잘하는
0: 모르니까.
2: 게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 잘하는 찾는 게 더 빠른 맞아요, 수도 뭐. 있으니까 하다가. 여기저기 다 넣어볼게요.
2: 맞아요.
0: 되신다면은 또 복직하셨으니까 네네, 저희가 또더 인기 많아지기 전에 네. 선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불러봐 주시면 언제든 나오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0: 육아의 하루를 감싸는 따뜻한 멜로디 중 이제 마지막 곡을 네. 예,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2: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곡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의 노래인데 지금 들려드릴 분의 노래 역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분이 아닐까 제 주관적으로 예. 생각하는 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가장 중요한 행사 때마다 또 부르고 싶은 우리 테디의 예. 사랑은 하나다. 그러니까 명곡이죠. 명곡.
0: 왜 이렇게 뜸들이나 했다 내가.
2: 명곡입니다. 아~ 네, 오늘 연경 뮤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네. 정말 처음부터 제가 우리 테디 노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뭐 아끼고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좀 틀어드리고 싶어서 아껴뒀다가 지금 틀어드리겠습니다.
0: 예예. 예. 네. 아유 정말 없는 얘기 하면 계속 얘기도 반복되고
2: 원래 그래. 더듬게 되네요.
0: 더듬게 되고 막 그래. 아, 편하게. 네.
2: 아 근데 예. 정말 좋아해요 우리 테디 씨.
0: 우리로 또 네. 한 곡을 또 해주셨는데 네. 사랑은 하나다 이 노래를 저도 오랜만에 또 라디오에서 듣네요. 제가 그 노래를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2: 네.
0: 그리고 가끔 닮은 사람도 부르고. 같은 베개 부르고 이제 모노로그 끝사랑 이런 걸 이제 좀 부르는데 네. 사랑을 하나다는 잘 안 불러요.
2: 그래요?
0: 이상하게 안 부르게 돼.
2: 근데 전 사실 오늘 두 가지 노래 중에 조금 고민했어요. 이거하고 그 가시나무.
0: 네, 그리움 사랑
2: 가시나무. 그거랑 두 개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그러니까 어떤 거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둘 다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은 하나다로 가져왔습니다.
0: 덕분에 저도 네. 제 노래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사랑은 하나다 이 노래를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태입니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경 씨 오늘 어땠어요?
2: 아 너무 반가웠고요. 일단 테디 너무 오랜만에 뵈서 그러니까.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노래를 지금 육아 맘들 오늘 주말이 굉장히 길어요. 다들 집에서 이제 올해 아침부터 이제 밤까지 애기랑 같이 있다 보면 시간도 길고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선곡한 노래로 잠깐이나마 좀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고
0: 너무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2: 네, 네. 그래서 조금 마음의 평안도 찾고 좀 행복한 일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하고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신인 포크 듀오 산만한 시선과 함께 산만한 시선 뮤직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주와는 굉장히 또 다른 결의 예, 뮤직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기대해 주시고요. 영영 아나운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 기대감으로
2: 네 언제든 불러주세요.
0: 예, 인사
2: 네.
0: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끝 인사가 네. 해버 끝에 외치는 거거든요.
2: 알죠. 아, 저 자주 듣잖아요.
0: 아,
2: 그럼요.
0: 예, 네. 끝인사를 단독으로 네. 외치면서
2: 예. 단독하지 마요.
0: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을 할게요.
2: 네. 네.
0: 여러분
2: 해보 굿데이.
0: 어색해라. 안녕.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